0: 셨는데요. 앞서 한국에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한국의 PC방 문화에 대해서 다시금 이 PC방 문화가 HBM 메모리 혁신으로 이어졌고 또 AI 시대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다시 한번 평가를 했고요. 엔비디아가 모든 산업 그리고 모든 나라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러면서 우리 기업과의 또 파트너십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SK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겠다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지금 현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인류가 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 하지만 AI 시대는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의 힘만으로는 열어갈 수 없습니다. 혁신적인 AI 모델과 최첨단 반도체,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와 풍부한 전력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AI 원천 기술과 플랫폼 그리고 뛰어난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디바이스 첨단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이 강점들이 하나로 결합한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혁신하고 더 크게 성장하며 더 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삼성은 기술을 통해 인류 사회에 기여한다는 경영이념을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사회와 발맞춰 안전하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AI를 위한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50년 전 시골 오지의 초등학교에 다닐 때 운동장에 내린 헬리콥터를 만져보며 경이로움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됐다는 대통령님의 자서전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날 헬리콥터를 처음 본 소년이 미래를 꿈꾸었듯이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가 보다 큰 꿈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삼성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도 이어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AI 시대는 어느 한 기업과 또 국가의 힘만으로는 열 수 없다라면서 여러 기업들 간에 그리고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조를 했고요. 인간을 윤택하게 하는 AI 혁신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만찬도 이어질 예정인데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발효 첫날 유럽연합을 상대로 또다시 관세 압박에 나섰습니다.
1: 구글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EU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와 보복 관세까지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60개국에 10에서 12.5% 관세를 부과하는 강제노동 관세 발효 첫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미국 기술기업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반발하며 무역법 301조를 통한 추가 관세를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또 미국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극도로 차별적인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상당한 관세가 조속히 부과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EU는 전날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며 8억 9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구글 과징금을 둘러싼 미 정부의 보복 관세가 현실화하면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은 다시 격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0: 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1: We have many forms of tariffs.
2: 우리에게는 여러 관세 수단이 있었고 우리는 단지 B로 간 것뿐입니다. 수년간 수없이 사용되어온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미 내부에서는 이란과의 무력 충돌 격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되면서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장입니다.
3: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이르면 다음 달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투자 지연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 등 한미 간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우리 정부의 2천억 달러 대미 투자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6: 딜이라는 게 갈수록 또 이제 마지막일수록 더 중요한 이슈들이
7: 김정관 산업부 장관입니다.
6: 그런 딜까지 잘 마무리하면은 저희들 생각에도 아마 8월 말 그리고 9월 그런 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미국 측은 그동안 우리의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으로 한미 간 협력 분야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함께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는 약속보다 반년이나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첫 회의를 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2차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한미 간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여전히 우리의 대미 투자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7: 우리는 여러분이 투입하는 자본, 현대화한 시설, 근로자 훈련, 공급망 구축, 궁극적으로는 한미가 함께 생산하는 미국 내 선박 수리라는 단순한 수치로 이 한미 조선 협력센터를 평가할 것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입니다.
5: 여기에다 미국 기업 차별 인식을 심어준 쿠팡 사태도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 이슈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7: 강경화 주미대사입니다.
8: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5: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귀국까지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돌아가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기대되는 상황. 여기에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 대사도 이르면 다음 주 공식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미 간 소통과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4: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그 가치를 키운 건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9: 최태원 회장은 SK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2:1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금은 9,440억 원.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 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현아가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름표를 붙여줘.
6: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 중대경보라는 말은 처음인데요. 올 6월에 생긴 말입니다. 기상청에서 폭염특보체계의 최상위 단계를 가리키는 말로 폭염경보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입니다. 발령이 되면 야외작업은 즉시 중단하시고 시원한 곳으로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경주에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강원 지역 가는 길 정체도 많이 풀렸습니다. 이동량이 많지 않아서 현재 보이시는 이동 시간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호법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강릉 방향 원주분기점에서 원주까지 서행 중이고 호법분기점에서 이천까지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교통량이 살짝 늘었습니다. 마포에서 용산 가는 길 밀리는데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양방향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은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15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광명교에서 금천교 구간 11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한남나들목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의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앤뮤직 9시 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앤뮤직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실시간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요.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함께 들어볼게요. 7월 25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는 9시 뉴스앤뮤직 첫 곡은 아빠의 목소리로 시작해봅니다. 워터룩.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아바의 워터루 들음의 시간 시작했습니다. 8920번님 도전합니다. 경제는 모든 국민이 함께 알아가고 공감해야 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경제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YTN 경제 라디오 채널명 지어주세요. 이벤트 중입니다. 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되고 또 이해가 돼야 하는 거니까 공감하는 경제 라디오 좋은 것 같은데요. 4723번님은 Y 라디오 이렇게 짓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3114번님 올데이 라디오 어떨까요? 아침 출근길 시사부터 새벽 논스톱 음악까지 하루 종일 올데이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좋아요. 9001번님 YTN 경제 라디오 와 경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디어가 엄청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이번에 새롭게 론칭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 채널 채널명 지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게요. 최우수 1명에게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우수 4명에게는 치킨 기프티콘, 장려 20명에는 모바일 아이스커피 쿠폰이 선물됩니다. 많이 참여해보세요.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하신 이 채널명이 당첨이 되고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당첨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또 노래 두 곡 만나고 올게요. 로보의 How Can I Tell Her, 디온 워윅의 Walk On By.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AI 시대 한국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 등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계적인 AI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규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전국 교회에 설치한 매점 매출을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와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이 총회장과 전 사업무장 정모 씨 등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범죄 혐의로 신천지 범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매점의 장부를 이중관리해 매출을 은닉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75억 7천만 원 부과를 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상승의 영향으로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용기 라면과 스낵, 음료 등 43개 브랜드의 제품 출고가를 평균 5.8% 올립니다. 용기 라면은 평균 6%, 스낵은 5.5%, 음료는 7.7%가 인상되며 육개장 사발면과 신라면 컵, 새우깡, 꿀꽈배기, 카프리선, 웰치스 등이 그 대상입니다. 소매점 기준으로 육개장 사발면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새우깡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줄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명을 지어주세요 했더니요. 7865번님 YTN 경제 크레스트 하셨고요. 1158번님 싹다 경제 라디오. 5804번님 에헤 라디오 어떻습니까? 좋은데요. 4989번님 경제 쏙쏙 라디오. 0022번님은 모든 세대가 다 듣고 지금보다 모두가 다 부자 되자는 의미로 경제 세대 라디오 어떨까요? 저도 참여합니다 하셨어요. 7843번님은 참여는 안 하고 노래를 잘 듣고 있어요. 귀에 익은 옛 노래가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추첨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빠짐없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세 곡 만나봅니다. 5804번님 신청곡이에요.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브래드의 오블리,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까지 만나고 옵니다.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으로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난 축구대표팀이 내년 1월 아시안컵전에 열리는 A매치 6경기를 모두 임시 감독 체제로 치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의 첫 이사회를 열고 임시 감독 선임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임시 감독 계약 기간은 11월 A매치까지로 9월에서 10월까지 4경기, 11월 2경기 등 총 6차례 평가전을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안컵전에 선임되는 정식 감독은 A매치 기간 선수들을 제대로 테스트해보지 못하고 대회에 나가야만 합니다. 내일 0시부터 향후 4주 동안 적용될 8차 석유 최고 가격이 기존 7차 최고 가격으로 동결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8차 최고 가격은 7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는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00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와, 오늘 선곡 정말 좋네요. 저랑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7843님, 3025번님 노래 잘 듣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경제라디오 채널명 도전합니다. 경제라디오, 경제는 풍요다. 어떨까요?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채널명이네요. 경제는 풍요다. 그러게요. 우리 모두 다 넉넉하고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8962번님, 경제 프로그램 이름 응모. 꿈이야 경제야 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게 꿈이야 생시야가 기뻐서 꿈이야 생시야가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 YTN 경제 라디오가 새롭게 론칭됐고요. 채널 명 응모 받고 있는데요. 커피 쿠폰을 포함해서 치킨 기프티콘 그리고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까지 많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직접 찾아오셔서 구독 누르시고 게시글에 올라와 있는 이벤트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628번님, 대한민국 어떨까요? 대한민국 경제라디오. 아, 그러게요. 대한민국 대표 보도 채널 YTN 라디오의 경제라디오니까 이것도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응모 받아보겠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은요. 끝곡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피터 폴 앤 메리의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그리고 The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What's your name?
1: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2: 이름이 뭐예요?
1: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그래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이번이 마지막 장마겠습니다. 일부 시간에만 내릴 텐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에 5에서 40mm,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진부 3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종분기점에서 원주까지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천 쪽은 후법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11시 반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대 준비 작업으로 인해서 일부 도로 통제 중인데요.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3개 차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3시 반까지 이어지고 5시까지 행진 있겠습니다. 경복궁교차로를 거쳐서 효자파출소까지 2개 차로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대부분 늦은 오후에 집회 시작되는데요. 서초역 8번 출구에서는 6시에, 종로구 교보빌딩에서는 오후 4시에 시작되고 송파구 석촌호수에서는 5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토요일 오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기술 혁신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4: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조금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양국의 AI 대표 기업인들이 총 집결한 AI 서밋 행사가 열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 AI의 샘 올트먼,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브로드컴의 혹탄 CEO 등 글로벌 AI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 한국 AI 산업을 이끄는 기업인들도 함께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전 세계 빅테크 수장들이 집결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한 목표는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인류의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키로 한 걸 거론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돼 세계 AI 시장을 넓히고 AI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네, AI 서밋에 앞서서 미국의 빅테크 CEO들과 1대1로 연쇄 회동도 했죠.
5: 네,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요소죠.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를 따로 만났습니다. AI 모델 미토스를 개발한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그리고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혹탄 최고 경영자와의 개별 회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에 이르는 AI 공급망 전반의 협력 방안 등을 빅테크 수장들과 논의했습니다. 특히 젠슨 황과의 면담에선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젠슨 황 CEO는 SK그룹과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우리 돈 730조 원 규모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진행할 거라고도 했고요. 네이버에 대해선 대규모 투자도 단행할 거란 언급도 있었습니다. 오늘 AI 서밋을 계기로 발표될 추가 투자 계획은 파악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3: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경북 경주에는 어제 내려진 폭염 중대경보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지난밤에도 무척 더웠다고요?
6: 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 밤 최저 기온은 26.6도를 나타냈고 충청권에서는 청주가 27.5도, 대구는 27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관측 초기보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4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를 내렸고 오늘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오늘이 중복인데 기온 전망 어떻습니까?
6: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 지금이 오전 10시인데 영남권 기온은 이미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경주에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으면 기상청은 폭염 중대 경보를 내리는데 오늘 추가로 발령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 특보 상황을 보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 주의보나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 특히 남부 지방에서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위가 극심하고 남서풍까지 유입되며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시로 가족과 이웃 등의 안전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구한석입니다.
3: 여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도 차량 혼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 특히 지방방향 도로는 오전 11시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7: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입니다.
4: 네,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7: 네, 저희 취재진이 아침 8시쯤부터 이곳 요금소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 통행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체 고속도로 구간에서 지방 방향은 65km, 서울 방향은 20km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CCTV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조양 부근입니다. 양양 방향 도로를 보시면 차량 행렬이 벌써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양양 방향 전체 11km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동고속도로 원주 분기점 상황입니다. 강릉 방향 차량이 빽빽하게 줄지어 이동하면서 차량 흐름이 답답한 모습입니다. 영동선은 강릉 방향 14km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서철 6교 부근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왼쪽 서울 방향에 비해 차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모습입니다. 경부선은 부산 방향 11km, 서울 방향 13km 구간에 걸쳐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네, 오늘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7: 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 고속도로에서 차량 553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 토요일보다 늘어난 교통량으로 수도권에서는 44만 대가 빠져나가고 42만 대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강릉까지 4시간, 양양까지 4시간 10분이 걸립니다. 또 부산까지 5시간 50분, 대전 2시간, 광주 4시간, 대구 4시간 50분 걸릴 전망입니다. 지방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 특히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위주로 가장 혼잡하다가 오후 5시에서 6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방향에서는 오후 4시에서 5시 가장 붐비고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정체가 풀릴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17일간 고속도로 59개 구간에서 갓길 차로를 운영하는 등 여름 휴가철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지도 앱이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한 휴가길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1: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그 가치를 키운 것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하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신기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최태원 회장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2:1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금은 9,440억 원.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 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최 회장은 노관장과 10년 넘는 불화를 인정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혼외자가 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1: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2: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입니다.
1: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0: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노관장이 과거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 메모를 토대로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한 겁니다.
3: SK 역사가 전부 의정당하고
2: 최태원 SK 프로필입니다.
3: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0: 대법원은 비자금과 관련해 설령 300억 원이 지급됐더라도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라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치가 쟁점이 되며 재산 분할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목받았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관계는 결혼부터 파경, 긴 법정 다툼까지 늘 세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YTN 오종훈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5: 당 안팎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겁니다.
6: 10월 2일 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6: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을 하였습니다.
4: 다만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 보호수단과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유형 범죄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사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총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당론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7: 다음 주 주중으로 전체회를 여는 것까지가
4: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입니다.
7: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4: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냐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8: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4: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4: 우여곡절 끝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9: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조금 전 오전 10시 4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로 제 지역은 광주특별시, 경기 충북, 경남, 제주, 강원, 전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전북, 제주, 충북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며 양산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

0: 주변의 이웃의 안전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고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 5에서 40mm,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전북과 제주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호법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 중입니다. 강릉 방향은 구간 정체를 보이는데요. 용인에서 양지터널 구간, 만종분기점에서 원주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진천 부근에서 진천터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 구간 각각 9km씩 밀리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쇠운교에서 지흥 1교 구간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단북로 구리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중이고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동구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서강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고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권 정체도 많이 늘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한낮에는 오래 걷는 일정보다는 실내에서 머무는 코스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계탕, 콩국수 이런 여름 보양식 맛집 가야겠다 싶다면 대기 시간은 감안을 하셔야겠어요. 오늘이 바로 중복인데요. 보양식은 못 챙겨드려도 마음의 보양될 수 있는 좋은 음악은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도 좋은 음악 그리고 실시간 주요 뉴스들과 함께 하시죠.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에드 시런의 퍼펙트.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주말과 휴일 YTN 라디오에서 함께하는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앤뮤직 오전 10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첫 곡 에드시런의 목소리 만나고 왔는데요. 이 시간도 다양한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떠오른다.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 장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델의 Is It Me, 레이디 가가, 브래드리 쿠퍼의 Shallow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보고요. 저는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사퇴 의지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YTN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사의를 공식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이후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이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아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가 대통령의 만류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명분도 소신도 없는 정치적인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라고 꼬집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일본 내에서 그간 금기처럼 여겨진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전범국의 핵무장화라고 비난했습니다. 통신은 논평에서 고위주의 신지로 방위상이 핵무장화 야망을 단순히 공론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식 주요 국책으로 집행하겠다는 기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핵 3원칙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인 동시에 과거 역사를 왜곡하며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반인류적 범죄 국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10시 뉴스의 뮤직이고요. 지금 시각 10시 36분이 막 됐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9.6도입니다. 체감온도 31도 훌쩍 넘었고요. 폭염경보 발효된 지역들도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많이 무더울 테니까 폭염 대비 잘하시고 더위 대비도 잘하시면서 안전한 주말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팝으로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Sam Smith의 I'm Not The Only One, Callum Scott의 You Are The Reason.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신세계와 롯데, 현대백화점 등 국내 백화점 3사 매출에서 명품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국내 백화점 매출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이른바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9%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백화점 3사 가운데 명품 브랜드를 가장 다양하게 보유한 곳으로 꼽히는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에서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4.4%에 달했습니다. 백화점 3사의 6월까지의 상반기 명품 브랜드 매출은 모두 평균 35%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은 감소했지만 수입 금액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한때 전쟁 이전 수준까지도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갈등이 격화하면서 가격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액은 302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1%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4,510만 톤에서 올해 3,850만 톤으로 14.7% 감소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와 음악 감상하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1시 20분에도 이어집니다. 그 시간도 제가 진행 이어가니까요. 계속해서 94.5MHz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세요. 노래

세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홈, 엘리 골딩의 빈센트, 노라 존스, 피터 말릭의 뉴욕3까지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타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남부 동해안엔 체감온도가 39도까지 오를 때도 있겠습니다. 극단적인 더위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지역에서도 중부지방은 체감온도 33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35도 내외로 체온에 육박하는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수분 섭취 많이 해주시고 실내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심하지는 않은데요. 고속도로 위로 많이 밀려도 10km 미만이라서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 버스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고 금토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반포까지도 혼잡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서청주 부근에서 남이분기점 구간 9km 정도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서행에서 정체로 흐름 바뀌고 있는데요. 마포에서 용산 가장 밀리고 동부권도 답답합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막히고 있고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 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프로젝트가 이르면 다음 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투자 지연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 등 한미 간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우리 정부의 2천억 달러 대미 투자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딜이라는 게 갈수록 또 이제 마지막일수록 더 중요한 이슈가
4: 김정관 산업부 장관입니다.
3: 때문에 그런 딜까지 잘 마무리하면은 저희들 생각에도 아마 8월 말 그리고 9월 그런 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측은 그동안 우리의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으로 한미 간 협력 분야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함께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과 제철이 권한 확대 논의는 약속보다 반년이나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첫 회의를 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2차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한미 간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여전히 우리의 대미 투자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5: We're going to judge the center.
4: 우리는 여러분이 투입하는 자본, 현대화한 시설, 근로자 훈련, 공급망 구축, 궁극적으로는 한미가 함께 생산해낸 미국 내 선박 수리라는 단순한 수치로 이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평가할 것입니다. 하워드 러드릭 미국 상무부 장관입니다.
2: 여기에다 미국 기업 차별 인식을 심어준 쿠팡 사태도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 이슈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4: 강경화 주미 대사입니다.
6: 뭐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2: 강경화 주미 대사가 이례적으로 귀국까지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돌아가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기대되는 상황. 여기에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도 이르면 다음 주 공식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미 간 소통과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새 관세 부과를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끌어냈다며 정책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 등에 근거한 새 관세가 법적 공방을 견뎌낼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관세들은 오랫동안 시행됐고 수천 건의 사례에서 승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에겐 다양한 형태의 관세가 있고 우리가 한 일은 오랫동안 사용돼 온 B라는 경로를 따랐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미국 중소기업 두 곳이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개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에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4일 향신료 수입업체와 시계 판매업체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 조치는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은 강제노동 관세가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접수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만 해와 홍해에서는 선박 무력화와 보복 공습 등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1: 중동의 핵심 바닷길이 잇따라 전쟁터로 변하면서 확전의 기로에 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오만해에서 이란에 대한 봉쇄망을 돌파하려던 상선 라빈호가 미군의 사격을 받고 무력화됐습니다. 홍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이 유조선 공격에 맞서 예멘 후티 반군 점령지인 호데이다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인 동서 바닷길이 모두 교전의 소용돌이에 빠지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위기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중동 전역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대규모 추가 타격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대화를 통한 현명한 합의를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4: 모든 출격 준비를 마쳤지만 현재 대화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7: 압도적인 무력을 지렛대 삼아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생각인데 이란 역시 속으론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4: 그들도 합의를 원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뿐입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7: 하지만 이란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위협과 강압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절대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4: 우리와 미국 사이의 중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재자도 있고 메시지와 의견이 오가고 있죠. 문제는 여전히 강요와 위협을 일삼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7: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속에서도 두 나라는 물밑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배수진이 맞서는 가운데 벼랑 끝 외교전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이행과 대화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평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중동 분쟁 해결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박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먼저 합의를 위반해 긴장이 고조됐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란은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협상 의지도 변함없다고 답했습니다.
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사퇴 의지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YTN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사의를 공식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이후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 이후 사의를 표했다는 앞선 언론 보도에 왜 끝까지 국민을 설득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정 장관이 최근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한 걸 언급하며 태풍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국민이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펼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은 보안수사권 폐지로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터질 수 있다고 보는 거라며 민주당은 자당 출신 장관이 왜 저렇게 반대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거라고 충고했습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 이후 사의를 표했다는 보도에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보안수사 금지로 국민이 입을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이 민주당 의총에 가서라도 보안수사 금지 당론 채택에 반대하고 막았어야 한다며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연이은 폭탄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1: 여기에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설까지 더해져 당내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먼저 진영 갈등의 불씨를 당긴 건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으로 이재명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더니 이번엔 누군가는 쓴소리를 내야 한다며 어물전론을 언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9: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4: 유시민 작가입니다.
9: 돼 있어요.
8: 당내에선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을 특정 계파의 우두머리에 빗대는 등 발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9: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8: 쓴소리가 아닌 저주란 친명계 반발 속 예방주사라고 옹호했던 친문계조차 유 작가의 거친 발언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를 견제하며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과도한 정치 개입이란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전당대회 컷오프를 앞두고 김 전 총리가 꺼내든 신천지 개입설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단으로 입당해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인데 신청계는 즉각 근거를 대라고 반발했고 정청래 전 대표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3: 당원들은 정청래를 지지하면 신천지냐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8: 특정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라는 게 김 전 총리 설명이지만
10: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4: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0: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8: 상대가 타격을 입을 거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 모두가 가뿐히 본 경선에 진출하면서 또 다른 양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이제 20여일, 다음 달부터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되면 당권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0: 초유의 5선 서울시장 도전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 탄핵을 두 번 겪은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선거로 중도 확장성을 입증한 몇 안 되는 중량급 인사였습니다.
1: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해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 받아들입니다.
0: 6.3 지방선거 국면에선 장동혁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의 반기를, 선거 이후에 장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을 일축하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반장동혁 비당권파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1: 의원님들의 총의가 바닥부터 꿈틀꿈틀 지금 형성이 되는 단계라고.
0: 하지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며 오 시장을 향한 당내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등 오 시장을 이른바 쇄신의 한 축으로 꼽던 쪽에선 유죄 확정이면 당내 혁신의 동력이 떨어진다, 오는 총선 수도권 민심이 우려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3: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황스럽게 하고 잊기 어려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 구심점이 사라진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오시장 1심 판결을 두고 놀라움과 함께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총선, 멀게는 대선까지 이른바 인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시장과 접점을 늘려왔습니다.
4: 시장님께서 뭐 지도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언급은 없으셨고요.
0: 오 시장과 사사건건 충돌해온 당 대표는 1심 선고 이후 아쉬움이 크다, 야당 죽이기가 끝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장 대표 주변의 이른바 당권파에선 입지가 줄어든 오 시장이 이제 함부로 반기들기 어려울 거란 반응도 나옵니다. 주요 당권 주자이자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은 새로운 구심점을 바라는 보수 진영에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개월 안에 있을 상급심 판단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 환송심에서 9,440억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는데요.
6: 막대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2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8: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지분율이 1, 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데 그쳐
2: 오일선 한국 CXO 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8: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 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중복인 오늘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됐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0: 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1: 네, 종로구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아직 오전인데도 많이 후텁지근하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벌써 31도 안팎까지 올라 날씨가 무척 끈적합니다. 삼복 중 가장 덥다는 중복인 오늘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면서 더위가 박차를 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체감 온도는 34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중복을 맞아 보양식으로 뜨거운 열기를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도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폭염특보가 또 한 차례 확대 강화한 가운데 경북 경주에 이어 대구와 포항, 전남 광양 등지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며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경주 38도, 광양과 대구 37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서울은 32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충청 이남 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지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방에, 모레는 중북부 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린 뒤 내륙의 장마도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남부 지방에 이어 중부도 폭염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중대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을 정도로 폭염이 극심합니다. 한낮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여름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늘은 흐린데요. 날은 덥습니다. 현재 서울 30.5도, 대구 33도, 전주 3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높아서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강남과 여의도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밀리고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하남 쪽은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강남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고, 구리 쪽은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 5차로와 갓길에서 버스 사고 나는데요. 현재 처리 중인데 여파로 금토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 1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동시간도 살펴보겠습니다. 12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 5시간, 서울에서 대구는 4시간 정도 걸리고 서울에서 강릉은 3시간 20분 생각하셔야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오전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귀에 익숙한 가요들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첫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11시 뉴스 앤 뮤직은 유승범의 질투 들으며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은 귀에 익숙한 가요들 함께 하겠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여러분들이 즐겨 듣던 음악 생각나신다면 신청곡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더불어 이 시간도 YTN 경제 라디오 너의 이름은 이벤트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버 채널을 새롭게 론칭했습니다. 채널명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있는데요. 경제라디오 이름 어떤 거 지어주면 좋을지 문자 통해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우수상 4명에게는 치킨 기프티콘, 그리고 장

동료 20명에게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두곡 만나봅니다. 심태윤의 짝, 그리고 킵식스의 나를 용서해.

심태윤의 짝, 킵식스의 나를 용서해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거라며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되겠다며 공장과 도시, 물류 현장에서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생산 플랫폼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도 만나 인공지능 산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호텔에서 젠슨 황을 만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국이 많은 것을 이룩해왔다며 진정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황금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황금시대로 진입하는데 젠슨 황 CEO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거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 원 선을 겨우 지키고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이번 달 순매수액은 전달의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은 약

10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4일 139조 원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 100조 원대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달 23일까지 성악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 수액은 약 25억 3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4배 증가했습니다. 성악개미의 미국 주식 거래는 지난 3월 순매수에서 4월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6월에 다시 순매수로 바뀐 뒤에 이번 달 그 폭이 대폭 커졌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317번님. 저는 요양원에서 어르신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막무가내로 어르신분들이 기분대로 하실 때가 있어서 좀 힘듭니다. 어르신들 이 방송 하루 종일 들으시거든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렇죠. 어르신 케어하고 이렇게 보살펴드리는 게 몸도 힘들지만 때때로는 마음도 정말 힘들 때가 많으실 거예요. 늘 웃는 얼굴로 다 챙겨드리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 또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5317번님 힘내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분들 듣고 계시다니까 좀 더 많이 협조해 주세요. 많이 힘드시대요. 혹시라도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거나 우리 어르신분들 들려드리면 좋아하실 만한 노래 있다면 샵 0945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저희가 음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합니다. 먼저 들어온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5653번님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 허각의 언제나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노래입니다.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찰이 서울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낮 1시 20분쯤 화곡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 전쟁이 다시 격화하고 홍해 수출로마저 위협받으면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5.1원 내린 1872.4원이었습니다. 주별 휘발유 가격 하락세는 7월 둘째 주에 전주 대비 59.1원, 셋째 주에는 15.5원 등으로 하락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중동 갈등 재전파로 인해 낙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5원이 내린 1911.3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5.2원 하락한 1845.4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좋은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오전 시간 저와 다양한 음악 감상하셨는데요. 이어지는 오후 시간은 트로트와 성인가요 전해드립니다. 저는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거미 기억상실 김사랑 필링 띄워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1: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서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

0: 몸은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통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 말씀은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아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열대야가 그대로 폭염으로 이어지면서 오전에도 더웠는데요. 현재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이남 내륙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도 있습니다. 오늘 체감온도는 체온을 넘어서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31도, 안동 32.5도, 광주 3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양방향 밀리고요. 공항 방향은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 광화문에서는 집회가 진행 중인데요.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동화면세점 앞에서 일부 차로를 막고 진행 중입니다. 3시 반까지 이어지고 집회 후에는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와 경복궁역 교차로를 지나서 효자파출소까지 2개 차로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기업 총수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CEO와 만났습니다.
2: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기업들 사이 폭넓게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현 기자, 면담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CEO와 만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회장 등 한국 기업인이 현지 시간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등은 엔비디아 창립자인 황 CEO와 함께 본사 내 엔데버 빌딩 로비에서 각각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해당 사진들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사진에는 황 CEO와 이 회장, 정 회장이 각각 함께 촬영한 모습과 이 회장이 양사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엔비디아 관계자는 사진 촬영 당시 주변에서는 엔비디아 직원들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이나 참석자 간 논의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삼성 이 회장과 황 CEO는 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상장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정 회장과 황 CEO는 자율주행, 로봇, 제조 AI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황 CEO가 현대차 그룹 투자 예정지인 새만금을 한국의 AI 밸리로 부르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만큼 새만금 관련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이혜진 의장은 황 CEO와 만나 AI 팩토리 구축 사업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황 CEO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최채원 SK그룹 회장과 만찬을 하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젠슨황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이장 등을 연쇄 회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 사퇴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뒤에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먼저 사퇴설 관련해서 정 장관 입장부터 정리해볼까요?
3: 네,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먼저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 즉 대통령실 참모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 장관은 어제 사퇴설 보도 직후에도 대통령의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한 거냐는 관련 질문에 공식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거취 이슈가 본격 수면 위로 오른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3: 그렇습니다. 최근 민주당 당권 경쟁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엮여서 이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정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주위에 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서 사퇴 의사를 전했다는 정 장관 입장도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다만 최근 보안수사권 폐지가 여당 당론으로 확정되고 이르면 오는 30일 관련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더 관심이 쏠립니다. 정 장관은 대안 없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 발생할 부작용에 우려하면서 여권 내 강경파와 온도차를 보여왔습니다.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면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시 검찰이 경찰 사건을 모두 넘겨받는 전권 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당장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둔 만큼 사의 표명을 결심한다면 시기 또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4: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1: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포항, 전남 광양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이 폭염특보 상황입니다.
2: 극한 더위는 밤에도 가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이 중복인데 기온 어떻습니까?
0: 네, 오늘도 극한 더위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를 기해 대구 달성군과 경북 포항, 고령군, 전남 광양에 폭염 중대 경보를 내렸습니다. 경북 경주에 어제 내려진 폭염 중대 경보도 유지 중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 38도,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는 극단적인 더위에 발령됩니다. 현재 폭염 특보 상황을 보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위가 극심하고 남서풍까지 유입되며 습도가 높아 체감더위는 더 심합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체감온도는 오전 11시 기준 36도를 넘었습니다. 강원 삼척, 경북 포항, 경남 의령 체감온도도 36도를 향해 가고 한낮이 되면 전국적으로 체감온도는 더 치솟게 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시로 가족과 이웃 등의 안전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 밤에도 더위가 이어진다고요?
0: 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해서 지난밤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 밤 최저기온은 26.6도를 나타냈고 충청권에는 청주가 27.5%,

0: 19도, 대구는 27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관측 초기보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위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를 내렸고 오늘 밤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1: 7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2: 전국의 고속도로와 공항에는 휴가를 떠나는 차량과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3: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임영준 기자는 어디죠?
4: 네, 저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동근 기자는 어디 나가 있죠?
5: 인천공항 J터미널 출국장입니다.
1: 예. 자, 먼저 서울 요금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지금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현재 전체 고속도로 구간에서 지방 방향은 121km, 서울 방향은 54km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CCTV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춘천 쪽인 서울 양양고속도로 조양 부근입니다. 양양 방향 도로의 차량 속도를 보시면 옆 서울 방향과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차량이 빽빽하게 도로를 채워 서행하는 가운데 현재 양양 방향 전체 15km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동고속도로 원주 분기점 상황입니다. 강릉 방향에서는 차량 흐름이 더딥니다. 현재 강릉 방향 25km, 인천 방향 2km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특히 천안 쪽이 막히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 도로에서 차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경부선은 부산 방향 21km, 서울 방향 19km 구간에 걸쳐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오늘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3: 네, 오늘은 평소 토요일보다 늘어난 차량 553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44만 대가 빠져나가고 42만 대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으로 향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강릉까지 3시간 20분, 양양까지는 3시간 10분이 걸립니다. 지방방향 고속도로는 지금 시간대, 서울 방향에서는 오후 4시에서 5시가 가장 붐비고 저녁쯤 정체가 풀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이 시행되면서 고속도로에서 갓길 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이 있겠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지도 앱이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지금 뒤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네요.
4: 네, 점심 무렵이 되면서 해수욕을 즐기려는 피서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튜브를 타고 엄마, 아빠와 함께 물놀이하는 어린이, 웃옷을 벗고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뛰어드는 젊은 피서객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쫓는 모습입니다. 현재 해운대 바다 수온은 19.9도, 인근 송정 해수욕장 수온은 23.2도로 해수욕을 즐긴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피서객들은 물놀이뿐 아니라 이색 행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하는 행사로 유명 모바일 게임 캐릭터 조형물이 피서객을 반기고 있습니다.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만큼 해운대 해수욕장은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난달 26일 개장 이후 현재까지 214만여 명이 방문했고 지난주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엔 22만여 명이 방문했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만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욕을 즐기기 좋은 시기지만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 달 전 해수욕장 개장 이후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는 40건이 넘는데요. 해파리에 쏘이면 근처에 있는 안전요원에게 알리고 즉시 생리식염수로 씻어야 합니다.
2: 네, 이번에는 공항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부의 특별교통대책도 시작이 됐는데요. 오동건 기자, 인천공항 지금 많이 붐비고 있지요?
5: 네, 인천공항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끄는 가족과 연인 또 친구들로 출국장이 붐비고 있습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줄도 이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된 만큼 공항 곳곳에서 여행을 앞둔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 제2터미널을 통해서 출국하는 여행객은 4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1터미널 출국객도 5만 8천여 명에 달해서 오늘 하루 인천공항 출국

0: 터미널 셔틀버스를 증편하고 얼굴 인식만으로 출국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을 기존 네 곳에서 다섯 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서 인천공항에는 임시 주차면을 포함해서 9천여 면의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여행객들은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출국장별 실시간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자동 출입국 심사 대상 국가도 확대돼 출국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휴가철에는 출국객이 한꺼번에 몰릴 만큼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자, 지금까지 본격적인 휴가철 현장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만 해와 홍해에서는 선박 무력화와 보복 공습 등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2: 중동의 핵심 바닷길이 잇따라 전쟁터로 변하면서 확전의 기로에 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오만해에서 이란에 대한 봉쇄망을 돌파하려던 상선 라빈호가 미군의 사격을 받고 무력화됐습니다. 홍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이 유조선 공격에 맞서 예멘 후티 반군 점령지인 호데이다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인 동서 바닷길이 모두 교전의 소용돌이에 빠지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위기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중동 전역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대규모 추가 타격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대화를 통한 현명한 합의를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4: 모든 출격 준비를 마쳤지만 현재 대화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압도적인 무력을 지렛대 삼아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생각인데 이란 역시 속으론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4: 그들도 합의를 원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뿐입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타결을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하지만 이란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위협과 강압적 태도를 벌이지 않는 한 절대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4: 우리와 미국 사이의 중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재자도 있고 메시지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강요와 위협을 일삼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3: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속에서도 두 나라는 물밑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배수진이 맞서는 가운데 벼랑 끝 외교전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6: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0: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중복이자 7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전국에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지만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경주와 포항, 고령과 전남, 광양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2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은 만큼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자주 가지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의 소식이 있습니다. 세종대로 동화 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합이 두 개 차로 이용해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동화 면세점에서 전효자 파출소 앞까지 행진도 예정돼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매송 부근이라는 승용차 관련 사고는 처리 작업이 조금 전에 모두 종료됐지만 아직은 사고 여파로 매송 나들목 부근에서는 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일제 분기점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목포 쪽으로 화성 휴게소에서 바란 나들목까지는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강릉 가는 길 둔대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방금 전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동두내 하이패스에서 면원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18km 안팎입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지금 서울 쪽으로 교통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는 9km 정도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신갈 쪽으로 이동하는데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이제 9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12시 뉴스센터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여전히 열기가 뜨거운데요. 저도 오늘 출근길이 무지 더웠습니다. 이 찜통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하고 또 신나는 트로트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저와 계속 함께 하시죠. 이 곡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우물정 0945, 샵 0945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첫 곡 진성의 목소리로 문을 열죠. 못난 놈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2시 뉴스엔트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가 주말을 맞아서 흥미로운 소식 하나 물고 왔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치킨, 커피 쿠폰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이번 달 YTN 라디오가 개편되면서 새로운 유튜브 채널이 생겼죠. YTN 경제 라디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 채널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께 앞서 말씀드린 선물을 드립니다. 이름하여 너의 이름은? 이라는 이벤트인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톡톡 튀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 가지 선물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떡 같은 청취자분들의 아이디어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우연히의 그 남자, 남이애의 내 남자 띄워드립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 우연히의 그 남자, 나미애의 내 남자였습니다. 12시 뉴스앤트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사퇴 의지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YTN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사의를 공식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이후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그만두겠다는 심경을 내비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에 대해 YTN에 그동안 정 장관이 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나는 상황에서 당으로 돌아가 조율을 돕고 싶단 말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과 정 장관의 사의 표명 관련 보도는 상관이 없을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4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당론 채택을 미리 알았다며 보안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사의를 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항의 차원 역시 아닐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이후 사의를 표했다는 언론 보도에 왜 끝까지 국민을 설득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상원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정 장관이 최근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태풍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국민이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펼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30년 지기마저 등을 돌리는 범죄자 대통령 사법 파괴의 말로라며 오죽하면 사표를 던졌겠느냐 도망치고 싶었을 거라고 감쌌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080님, 오늘은 냉면이 아니라 모밀 먹었어요. 여름에 필수 별미네요 하셨습니다. 와, 이 더위에 살얼음 동동 떠있는 모밀이야 진짜 최고죠. 문자를 읽는 저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또 3025번님, 어머나 세상에 무더위 시원하게 한 방에 날려주는 목소리 박재현 아나운서님 하고 반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시원한 노래들로 계속해서 더위 날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이름 짓는 이벤트요. 이 이름도 지어주시고요. 또 YTN 라디오의 새 목소리, 저 박재현 아나운서도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손태진의 참 좋은 사람, 조영남의 모란동백까지 듣고 올게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손태진의 참 좋은 사람, 조영남의 모란동백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를 만나 인공지능 산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젠슨 황을 만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국이 많은 것을 이룩해왔다며 진정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황금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황금 시대로 진입하는데 젠슨 황 CEO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 원 선을 겨우 지키고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이번 달 순매수액은 전달에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약 10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4일 139조 원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 100조 원대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달 23일까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약 25억 3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4배 증가했습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거래는 지난 3월 순매수에서 4월 순매도로 전환됐고 6월 다시 순매수로 바뀐 뒤 이번 달 그 폭이 대폭 커졌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이행과 대화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평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선 안 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중동 분쟁 해결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먼저 합의를 위반해 긴장이 고조됐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란은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협상 의지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중국이 앞으로도 중요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139번님,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이름 메아리 어떤가요? 우리나라 방방곡곡 멀리까지 울려 퍼지라고 지어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메아리 단어의 어감도 풀이해주신 뜻도 참 예쁜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3139번님.

9849번님, 김신우의 귀걸이사 신청합니다. 너무 더워서 집에서 홈트해야겠네요. 라고 하셨네요. 맞아요.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트시고 잘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0622번님, 강병철과 삼태기 냉면 신청해 주셨네요. 중복인데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신청곡들 반영해서 세곡 준비했는데요. 강병철과 삼태기의 냉면, 신우리의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김신호의 귀걸이사, 그리고 설아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준비했습니다. 저는 1시 뉴스앤트롯으로 돌아오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대구와 경북 경주, 포항 고령과 전남 광양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밤에는 내륙 곳곳으로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늘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영동선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교통 혼잡이 많이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가는 길 모두 22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용인에서 양지터널, 호보분기점 지나 이천까지는 9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 사고 소식도 있는데요. 반월 터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군대 분기점에서 안산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53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중국인 오늘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 특히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으로는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됐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3: 네, 서울 종로구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지금 바깥 날씨가 어떤가요?
3: 네,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은 조금 전부터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32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중북인 오늘 이곳은 점심시간이 되니 대표적인 보양식 삼계탕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더욱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럼 이곳을 찾은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4: 오늘 중복이라 삼계탕 먹고 힘내러 왔어요. 많이 더워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왔어요.
3: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또 한 차례 확대 강화한 가운데 경북 경주에 이어 대구와 포항, 전남 광양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경주의 기온 35.2도, 대구 34도, 광양 33도 안팎에 달하고 있고요. 서울도 30.8도까지 크게 오른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2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충청 이남 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방에, 모레는 중북부 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린 뒤 내륙의 장마도 종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는 남부 지방에 이어 중부 지방도 폭염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중대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을 정도로 폭염이 극심합니다. 한낮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여름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1: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일주일 넘게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임시 대피소에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2: 불은 꺼졌지만 집은 엉망이 돼버려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5: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임시 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주민들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5: 네, 이곳은 화재가 난 당일부터 운영된 임시 대피소로 현재까지 주민 70여 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 근처에 집이 위치해 문을 닫아도 들어오는 매캐한 연기와 재를 피해 이곳으로 몸을 피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은 꺼졌지만 집안은 재와 먼지로 엉망이 됐고 탄 냄새도 여전히 빠지지 않아 휴가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제떡이 이게 안 날아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런 게 날아오니까 닦아도 그렇고 내가 집에서 있으면 그게 내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
7: 지금 냄새도 많이 나. 전에보다 조금 덜 났는데 아직까지도 나요. 우리 집에 가면은 지금 엉망진창이지. 집에 가는 꿈도 못 꿔요 지금은. 그리고 마음이 그냥 이래가 해서 불안하고 있으니까 몸이 그냥 다 아파요.
1: 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5: 네, 어제보다는 10여 명 줄어들었지만 오늘 정오 기준 임시 대피소 세 곳에는 여전히 주민 226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화재 충격으로 두통과 메스꺼움 등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는데요. 서해구청과 쿠팡 측은 이곳 임시대피소 1층에 검진센터를 마련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과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 일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이 난 6층 내부는 현재 철골이 녹아내리고 물이 가득 차 있어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태라 다음 주 중에 안전진단을 거쳐 합동감식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임시 대피소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의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거라며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사퇴 의지는 대통령 실 참모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YTN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에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사의를 공식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이후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그만두겠다는 심경을 내비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거로 알고 있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 장관처럼 합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에 대해 YTN에 그동안 정 장관이 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나는 상황에서 당으로 돌아가 조율을 돕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면서 정 장관이 정말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아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연이은 폭탄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2: 여기에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설까지 더해져 당내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먼저 진영 갈등의 불씨를 당긴 건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으로 이재명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더니 이번엔 누군가는 쓴소리를 내야 한다며 어물전론을 언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9: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8: 유시민 작가입니다.
9: 풍기게 돼 있어요.
8: 당내에선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을 특정 계파의 우두머리에 빗대는 등 발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9: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8: 쓴소리가 아닌 저주란 친명계 반발 속 예방주사라고 옹호했던 친문계조차 유 작가의 거친 발언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를 견제하며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인데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과도한 정치 개입이란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전당대회 컷오프를 앞두고 김 전 총리가 꺼내든 신천지 개입설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단으로 입당해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인데 친청계는 즉각 근거를 대라고 반발했고 정청래 전 대표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10: 당원들은 정청래를 지지하면 신천지냐?
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10: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당 행위입니다.
8: 특정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라는 게 김 전 총리 설명이지만
12: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11: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2: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8: 상대가 타격을 입을 거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 모두가 가뿐히 본 경선에 진출하면서 또 다른 양상을 맞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이제 20여일, 다음 달부터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되면 당권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계파 사이 공방과 의혹 제기가 전면에 서면서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AI 빅테크 기업들과의 만남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 네, AI 선언과 함께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됐는데요. 지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3: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입니다. 샌프란시스코 AI 행사 결과와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개별 면담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탄 브로드컴 CEO, 샘 엘트만 오픈 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를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협력을 구체화하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의 규모와 실행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하여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픈 AI, 엔트로픽 CEO가 참여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 국내외 주요 기업인과 연구자, 스타트업, 투자자, 학생 등 각계각층 2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에 오지 못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영상 메시지 참여를 통해 한국과의 반도체 AI 인프라 분야 협력을 통한 글로벌 AI 발전과 확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근본 일정은 지난달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강력한 반도체 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와 전략적 투자 협력을 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준비해온 거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임을 국내외에 밝히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반도체뿐 아니라 AI 인프라, 모델, 피지컬 AI 등 AI 생태계 전반의 역량에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AI 풀스택 전반의 투자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를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등 서비스 및 인재 양성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규모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 장기적 공급 협력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과기정통부와 AMD도 국산 AI 반도체인 MPU와 AMD의 CPU, GPU를 연계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공동 구축,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과 생산뿐만 아니라 차세대 칩의 공동 설계와 국산 AI 반도체 실증까지 아우르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AI 데이터 센터 분야입니다.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약 5기가 GPU 약 200만 장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SKT는 엔비디아와 최대 2기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확장에 대한 엔비디아의 지원과 함께 최신 GPU 베라 루빈 시스템을 우선 할당하는 데 합의하였고, 엔트로픽과 국내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SKT는 AWS와도 기존의 울산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기반 파트너십을 국내 주요 거점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기가와트급 AI 컴퓨팅 역량 확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투자 협약, 글로벌 투자기업 브룩필드와 인프라 공급 계약을 통해 총 100억 달러 규모 대규모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엔비디아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GPU 공급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브룩필드로부터 최대 90억 달러 지원을 통해 기가와트급 AI 팩토리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인프라와 공급망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피지컬 AI 등 서비스 및 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엔비디아는 AI 로봇을 개발,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반인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여 대학 스타트업의 다양한 로봇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웨이모와는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SDS와 엔트로픽은 AI 신규 시장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AI 엔지니어를 함께 양성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반도체부터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AI 서밋 행사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생산 기지이자 AI 혁신의 토대로 만들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잘 활용하여 세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신시장을 만들고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과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긴밀히 구축하여 전 세계에 더 많은 국가와 시민이 AI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I가 더욱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AI가 만들어낸 성장의 과실이 더 큰 기회와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AI 기본사회 실현을 통해 앞장서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이 대통령은 젠슨 황, 혹탄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회장, 이혜진 의장 등과 함께 인근의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점을 찾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만찬을 가졌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의 저녁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맥주잔을 모아 대통령의 우리는 선창에 식구다라며 화답하며 글로벌 AI 공급망 분야 협력에 모두 힘을 모으기로 의기투합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 덕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올라갔고 이는 수십 년 만에 최고의 실적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들은

0: CEO 등은 한국은 이미 글로벌 AI 3강으로 AI 기술이 어려운 기술임은 맞지만 결코 불가능하진 않다며 한국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최상급 프론티어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한국만의 AI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CEO 개별 면담과 AI 서밋, 만찬으로 이어진 이번 일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공급망 강화와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은 앞으로도 전심전력을 다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초기에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김용범.
2: 조금 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브리핑은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6: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7: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8: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위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2: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중복이자 7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전국에 폭염이 기승입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지만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경주와 포항, 고령과 전남, 광양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서울도 한낮의 기온이 33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니까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수락 지하차도에서 노원교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노원교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 묵독 나들목을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 구간까지는 42분 정도 소요됩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정체 길이가 비교적 짧은 편인데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반포대교 사이는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도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집회 관련 때문에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돼 있는데요. 집회 이후 동화면세점에서 전효자 파출소 앞까지는 행진도 예정돼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시 뉴스앤트롯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황금 같은 주말 토요일 오후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한 주는 잘 보내주고 신나는 트로트로 저와 함께 채워보시죠. 문자와 앱으로 듣고 싶은 곡 보내주세요. 샵 0945로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YTN 라디오 어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첫 곡 영탁의 산에 듣고 올게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시 뉴스엔트로 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요즘 너무 덥죠. 저도 오늘 출근길에 걸어서 오는데 계속해서 땀이 났습니다. 이 폭염에 찜통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나만의 폭염 견디는 피서법 사연을 받으려고 합니다. 샵 0945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사연 받는 동안 세 곡 준비했습니다. 김용빈의 굶수저, 일민의 상위 1%, 그리고 박서진의 흥타령 세 곡까지 듣고 올게요.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그만두겠다는 심경을 내비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 장관처럼 합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에 대해 YTN에 그동안 정 장관이 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나는 상황에서 당으로 돌아가 조율을 돕고 싶단 말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과 정 장관의 사의 표명 관련 보도는 상관이 없을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4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당론 채택을 미리 알았다며 보안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사의를 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항의 차원 역시 아닐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 역시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면 경무 때문이 아니겠냐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이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아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가 대통령 만류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명분도 소신도 없는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역사는 사표가 아니라 행동을 기록한다면서 끝내 법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 고양시 토당동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벌에 쏘였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384번님. 모처럼 손주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즐거워요 라고 하셨어요. 역시 최고의 피서법은 6384님 아닌가 싶네요. 사랑하는 가족과 드라이브 또 거기에 YTN 라디오의 신나는 음악과 뉴스까지 최고의 피서법 더위 날리는 법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곡 준비했는데요. 6384번님의 신청곡 윤향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까지 듣고 올게요.

세곡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보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관련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원 선임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 발족까지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검찰 해체를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상황에 장관이 못해먹겠다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론을 환영하고 장관의 국회 모독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성호 장관을 향해 앞서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던 상황에서 정작 장관이 검찰 조직의 잔존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 이후 사의를 표했다는 보도에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보안수사 금지로 국민이 입을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정 장관이 민주당 의총에 가서라도 보안수사 금지 당론 채택에 반대하고 막았어야 한다며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가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반도체주 매도세가 이어지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6% 오른 51,947.2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05% 오른 7,411.9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64% 내린 24,975.8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의 급등세 진정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중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정학적 위험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207번님, 오늘 점심 야채 반찬이에요. 수박 속 긁어서 먹었어요 라고 하셨네요. 맞아요. 더운 날씨에 수박만 한 게 없죠. 아, 읽다 보니까 저도 먹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두 곡 준비했습니다. 혜은이의 물비늘, 김다연의 당신만이 내 사랑. 끝곡 김다연의 당신만이 내 사랑 한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시 뉴스 앤 뮤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막바지 장마에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장맛비는 오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로 주요 고속도로는 하행선의 정체가 많은 편입니다. 먼저 광주 대구고속도로는 대구 방향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남원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게 미사 나들목에서 남양주 나들목까지는 7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서울 가는 길 서종 나들목에서 화도 나들목까지는 이제 6km 구간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주휴게소까지는 7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낮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거라며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앞으로 5년 동안 9,500억 달러,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앞으로 5년 동안 2천억 달러, 290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역시 앞으로 5년 동안 7,500억 달러, 1,085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기업 총수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CEO와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기업들 사이 폭넓게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4: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황 CEO와 만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회장 등 한국 기업인들이 현지 시간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등은 엔비디아 창립자인 황 CEO와 함께 본사 내 엔데버 빌딩 로비에서 각각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해당 사진을 SNS에 곧바로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사진에는 황 CEO와 이 회장, 정 회장이 각각 함께 촬영한 모습과 이 의장이 양사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엔비디아 관계자는 사진 촬영 당시 주변에서는 직원들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이 회장과 황 CEO는 이번 면담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정 회장과 황 CEO는 자율주행, 로봇, 제조 AI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황 CEO가 현대차 그룹 투자 예정지인 새만금을 한국의 AI 밸리로 부르며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던 만큼 새만금 관련 협력 방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이혜진 의장은 황 CEO와 만나 AI 팩토리 구축 사업과 관련한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황 CEO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을 하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젠슨황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이장 등을 연쇄 회담하며 남다른 친밀감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 사퇴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귀국 뒤에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먼저 사퇴설 관련해서 정 장관 입장부터 정리해볼까요?
5: 네,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정 장관은 어제 사퇴설 보도 직후 관련 질문에 공식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고, 법무부도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최근 대통령의 직접 사의를 표명한 사실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장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둔 만큼 법무부 수장이 공식 사의 표명을 결심한다면 그 시기에도 당연히 관심이 쏠리는데요.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거취 이슈가 본격 수면 위로 오른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죠.
5: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민주당 당권 경쟁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엮어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주위에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서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피력해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서 사퇴 의사를 전했다는 정 장관 입장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보안수사권 폐지가 여당 당론으로 확정되고 이르면 오는 30일 관련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대안 없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 발생할 부작용에 우려하면서 여권 내 강경파와 온도차를 보여왔고요. 억울한 1%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면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시 검찰이 경찰 사건을 모두 넘겨받는 정권 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3: 네, 이 같은 정 장관 사의 표명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그만두겠다는 심경을 내비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그동안 정 장관이 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나는 상황에서 당으로 돌아가 조율을 돕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4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당론 채택을 미리 알았다며 보안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사의를 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항의 차원 역시 아닐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면서 정 장관이 정말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아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네, 중복인 오늘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됐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1: 네, 광화문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뒤로 시민들이 많이 보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33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곳 물리올림장은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경북 양산입니다.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자세한 특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는데요.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26도, 대전 25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구 37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모레는 중북부 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린 뒤 내륙의 장마도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남부 지방에 이어 중부 지방도 폭염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을 정도로 폭염이 극심합니다. 한낮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여름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상황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 상황인데요. 기상청은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해서 양산에도 폭염 중대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지금 대구, 달성, 경북, 고령, 경주, 포항, 그리고 전남 광양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와 공항에는 휴가를 떠나는 차량과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영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2: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고속도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정오를 넘기면서 지방 방향 도로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현재 전체 고속도로 중 지방 방향 40km, 서울 방향은 36km 구간이 막힙니다. 실시간 CCTV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초 부근입니다. 교통량이 적지 않은 가운데 서울과 부산 양방향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경부고속도로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보겠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달리는 차량 속도가 서울 방향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현재 경부선은 부산 방향 5km, 서울 방향 12km 구간에 걸쳐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 평창군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부근 화면입니다. 한동안 강릉 방향 도로의 차량 속도가 서울 방향과 눈에 띄게 차이가 났습니다. 차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가운데 강릉과 인천 양방향 4km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더딥니다. 이외 서울 양양고속도로 역시 양양 방향 7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이후에도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오늘 고속도로 교통량 예상은 어떤가요?
2: 네, 오늘은 평소 토요일보다 늘어난 차량 553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44만 대가 빠져나가고 42만 대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으로 향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강릉까지 3시간, 양양까지는 2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지방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11시쯤, 서울 방향에서는 오후 4시에서 5시가 가장 붐비다가 최대 저녁 8시쯤까지는 정체가 풀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이 시행되면서 고속도로에서도 갓길 차로가 운영되는 구간이 있겠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지도 앱이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임영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어디 나가 있죠?
3: 네, 저는 피서 1번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화면으로만 봐도 시원해 보이는데 그곳 분위기도 전해 주시죠.
3: 네, 오후가 되면서 백사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0: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난달 26일 개장 이후 현재까지 214만여 명이 방문했고 지난주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은 22만여 명이 방문했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만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욕을 즐기기 좋은 시기지만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 달 전 해수욕장 개장 이후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는 40건이 넘는데요. 해파리에 쏘이면 근처에 있는 안전요원에게 알리고 즉시 생리식염수로 씻어야 합니다.
1: 네, 이번에는 오동건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 기자는 어디인가요?
2: 네, 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공항도 휴가 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죠?
2: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곳에서 중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여행객들이 큰 가방을 끌면서 아주 설레는 모습으로 지나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오늘 출국하는 사람만 4만 8천여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1터미널에서는 5만 8천여 명이 우리나라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파가 오늘 이 공항을 찾으면서 이 수속 과정에서 조금 더 긴 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레는 마음에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저희 여름 휴가를 맞아서 카트만두로 네팔로 여행 갑니다. 트레킹이 제일 기대가 되고 지금 우기 시즌이라서 비가 올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날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여행을 떠나는 인원도 내일 비슷합니다. 26일인 내일은 제1터미널에서 약 5만 명, 제2터미널에서 5만 1천 명이 출국할 예정으로 입국객까지 합치면 주말 내내 해외 여행객이 몰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하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인천공항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운영하고 보안검색인력과 안내인력을 추가 배치해 출국수속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제2터미널 셔틀버스를 증편하고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을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서 인천공항에는 임시주차면을 포함해 9천여 면의 추가 주차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주요 포털에서 출국장별 실시간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자동 출입국 심사 대상 국가도 확대돼 출국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 휴가철에는 갑자기 여행객이 몰릴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11: 건강기능식품
1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14: What's your name? YTN 경제라디오 이름 이모예요.
15: 이름 이모예요.
14: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절기 중복인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면서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는 내륙 곳곳으로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로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시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5에서 60mm의 장맛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충청과 남부 내륙, 제주도에서는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장맛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도심에서는 세종대로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합의 3개차로 이용해서 집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집회 이후 행진도 예정돼 있는데요. 동화면세점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교차로에서 경복궁 지나 신규 교차로에서 전효자 파출소 앞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더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25일 2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토요일 오후네요. 푹 쉬면서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가는 분도 계실 텐데요. 2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오후 시간 신나게 보내보시죠. 첫 곡 리센으로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러브 어택 듣고 올게요.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재밌는 이벤트가 열렸어요. YTN 라디오가 개편되면서 새로운 유튜브 채널이 생겼죠. YTN 경제 라디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 채널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께 백화점 상품권, 또 치킨과 커피 쿠폰까지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샵 0945번으로 톡톡 튀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자로 예쁘고 또 참신한 이름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참여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그리고 조유리의 이제 안녕 듣고 올게요.

현재 시각 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향후 5년 동안 $9,500,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앞으로 5년 동안 2천억 달러, 290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역시 향후 5년 동안 $7,500, 1,085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대자동차 그룹과 엔비디아는 AI 로봇을 개발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반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고, 다른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로써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에

에 대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면서 정 장관이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아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가 대통령 만료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명분도 소신도 없는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민간 어선의 그물에 걸려 혼액됐습니다. 울산 해경은 혼액 신고를 받고 출동해 크레인으로 밍크고래를 끌어올렸습니다. 밍크고래는 수컷으로 길이 7.3m, 둘레 3m, 무게 3.2톤으로 측정됐으며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와, 좋은 아이디어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믿고 듣는 든든 경제, 또 경제 콕, 경제 핵심 사항을 콕 짚어준다는 의미예요. 또 수직 상승 경제 라디오, 와이머니, 돈 되는 라디오, 돌라, 또 귀한 경제 귀경, 다 정말 재밌는 의견들입니다. 일단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8월 초에 선물은 개별 연락 드릴 겁니다. 다음 곡은요. 세 곡 선곡했는데요. 예나의 캐치캐치, 라이즈의 Do Your Dance,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듣고 올게요.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되겠다며 공장과 도시, 물류 현장에서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생산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를 좁히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도 맡겠다며 AI의 기회와 혜택을 전 세계와 나누며 함께 성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의료와 교육 등 기본권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러한 AI 기본사회 철학이 국제사회에도 확산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직원 메신저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YTN 단독 보도에 대해 국민 특검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검경 합수본 수사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고 법원조차 합수본을 믿기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대로 간다면 전산 조작이라는 거대한 범죄는 묻히고 말 거라며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는 일본인 평균으로 또는 연소득과 충분한 연금 수급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본 출입국 재료관리청의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 후 생활보호 대상자로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후생연금 30년 가입분 수준의 노후 자금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를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일본의 생활습관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일본인 배우자의 혼인과 체류기간 요건도 지금보다 더 깐깐해집니다. 강화된 기준 가운데 연소득 요건은 오는 10월부터 우선 적용되며 나머지 조항들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들, 재미있는 이름들 내주고 계신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경제라디오라 그런가 봐요. YTN 경제라디오 채널 즐겨 찾아주시면 꼭 돈 많이 들어오는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세 곡 준비했습니다. 악동뮤직

0: 교통안전 1분 터.
1: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철의 끝자락에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돼 있습니다. 예, 전국에 폭염특보가 많이 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경주와 포항, 고령과 전남, 광양, 양산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서울도 한낮의 기온이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온열질환의 위험이 높은 만큼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충청과 전북, 경북 북서 내륙에는 밤까지 소나기가 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먼저 있는데요. 일찍 분기점 5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3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일대 평균 속도가 시속 7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뭐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5: 야.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등에 이어 경남 양산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극한 더위는 밤에도 가시지 않겠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하고 있군요.
7: 네, 오늘도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1시 반 경남 양산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주, 포항, 고령, 전남 광양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 38도,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는 극단적인 더위에 발령됩니다. 현재 폭염 특보 상황을 보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 주의보나 폭염 경보,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지역별 최고 기온을 보면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경남 양산이 39.1도로 가장 높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양산의 기온 가운데 가장 뜨겁습니다. 경북 경주 37.6도, 대구 동구 신암동 37.5도, 경남 김해 37.4도 등 영남권 더위가 극심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치는 이중 고기압으로 열돔 현상이 나타나는 데다 남서풍까지 유입돼 습도가 높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시로 가족과 이웃 등의 안전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 더위는 밤까지 이어진다고요?
7: 네,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지난밤 서울의 최저 기온은 26.6도를 나타냈고 충청권에는 청주가 27.5도, 대구는 27도를 기록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열대야 일수는 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관측 초기보다 3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를 내렸고 오늘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1: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큰 불은 꺼졌지만 바람에 날리는 분진과 탄 냄새로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휴가는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8: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화재는 진화됐지만 인근 주민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 외벽이 그을리고 앙상하게 뼈대가 드러난 물류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불이 난 물류센터와 걸어서 한 10여 분, 거리로는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건물 옥상에는 비에 씻겨 내려가지 못한 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 탄 냄새도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아파트와 빌라, 상가가 밀집해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임시대피소로 일주일 넘게 피해 있는 주민들도 있는데 휴가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 제 떡이 이게 안 날아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런 게 나.

0: 나오니까 닦아도 그렇고 내가 집에서 있으면 그게 내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
1: 지금 냄새도 많이 나. 전에보다 조금 덜 났는데 아직까지도 나요. 우리 집에 가면은 지금 엉망진창이지. 집에 가는 꿈도 못 꿔요 지금은. 그리고 막 마음이 그냥 이래가 해서 불안하고 있으니까 몸이 그냥 다 아파요.
2: 네, 이렇게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3: 네, 어제보다는 10여 명 줄어들었지만 오늘 정오 기준 임시대피소 세 곳에는 여전히 주민 226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화재 영향으로 두통과 메스꺼움 등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서해구청과 쿠팡 측은 임시대피소로 운영되는 신현초등학교 강당 1층에 건강검진센터를 마련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과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시 일정도 논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이 난 6층 내부는 현재 철골이 녹아내리고 물이 가득 차 있어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다음 주 중에 안전진단을 거쳐 합동감식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인근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2: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거라며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향후 5년 동안 9,500억 달러,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앞으로 5년 동안 2,000억 달러, 290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기업 총수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CEO와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기업들 사이 폭넓게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4: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CEO와 만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회장 등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간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등은 엔비디아 창립자인 황 CEO와 함께 본사 내 엔데버 빌딩 로비에서 각각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해당 사진을 곧바로 SNS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황 CEO와 이 회장, 정 회장이 각각 함께 촬영한 모습과 이 의장이 양사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엔비디아 관계자는 사진 촬영 당시 주변에서는 직원들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이나 참석자 간 논의 의제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간의 움직임에 미루어 볼 때 삼성 이 회장과 황 CEO는 이번 면담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정 회장과 황 CEO는 자율주행, 로봇, 제조 AI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황 CEO가 현대차그룹 투자 예정지인 새만금을 한국의 AI 밸리로 부르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만큼 관련 협력 방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이혜진 의장은 황 CEO와 만나 AI 팩토리 구축 사업과 관련된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황 CEO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을 하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 등을

0: 연쇄회담하며 남다른 친밀감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1: 장윤기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수뇌부인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사 실무진들은 당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병합수사 요청을 반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박 본부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주말인 오늘도 참고인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오늘도 장윤기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총경급인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소환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광주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장윤기 사건 지휘와 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수사 초기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했습니다. 두 부서가 나눠서 수사하다 보니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 적용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 실무진들은 분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로 윗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건데요.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광산서 전 형사과장은 세 차례 병합수사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고요. 또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도 병합수사 보고서를 올렸지만 박 본부장이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이에 대해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도 해명을 내놨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자신의 살인과 성폭행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장윤기 송치 기한이 임박해서 살인사건 먼저 우선 송치하고 성범죄는 추가 수사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병합수사 요청을 세 차례 받았다는 주장도 전혀 보고받은 바 없고 수사 방향을 두고도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청 특별수사단 모두 주말에도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사실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 송치된 광산서 강력팀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고 다음 달 초에 기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7일에 열리는 장윤기 3차 공판에서는 장윤기 공익요원 근무 시절 동료 등이 나와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윤호입니다.
1: 네,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이후 사의를 표했다고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퇴 의사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YTN에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사의를 공식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이후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그만두겠다는 심경을 내비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그동안 정 장관이 당과 청와대가 엇박자 나는 상황에서 당으로 돌아가 조율을 돕고 싶단 말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4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당론 채택을 미리 알았다며 보안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사의를 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항의 차원 역시 아닐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끝까지 국민을 설득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SNS에 정 장관이 최근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한 걸 언급하며 태풍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국민이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펼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법력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연이은 폭탄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설까지 더해져 당내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먼저 진영 갈등의 불씨를 당긴 건 법력권 논객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으로 이재명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더니 이번엔 누군가는 쓴소리를 내야 한다며 어물전론을 언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4: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건물자는 다 쓰단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3: 당내에선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을 특정 계파의 우두머리에 빗대는 등 발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5: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0: 꺼내든 신천지 개입설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집단으로 입당해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인데 친천계는 즉각 근거를 대라고 반발했고 정청래 전 대표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1: 당원들은 정청래를 지지하면 신천지냐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2: 정청래
1: 받고
2: 민주당
1: 명확하게 해당형입니다.
0: 특정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라는 게 김 전 총리 설명이지만
3: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2: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3: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상대가 타격을 입을 거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친천계 최고위원 후보 3명 모두가 가뿐히 본 경선에 진출하면서 또 다른 양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이제 20여일, 다음 달부터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되면 당권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계파 사이 공방과 의혹 제기가 전면에 서면서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보수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국민의힘 역학구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내 주요 구심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 초유의 5선 서울시장 도전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 탄핵을 두 번 겪은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선거로 중도 확장성을 입증한 몇 안 되는 중량급 인사였습니다.
6: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해달라는 시민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6: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5: 6.3 지방선거 국면에선 장동혁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의 반기를 선거 이후에 장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을 일축하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반장동혁 비당권파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6: 의원님들의 총의가 바닥부터 꿈틀꿈틀 지금 형성이 되는 단계라고.
5: 하지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며 오 시장을 향한 당내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등 오 시장을 이른바 쇄신의 한 축으로 꼽던 쪽에선 유죄 확정이면 당내 혁신의 동력이 떨어진다. 오는 총선 수도권 민심이 우려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7: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황스럽게 하고 믿기 어려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탄핵 전국 이후 구심점이 사라진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오 시장 1심 판결을 두고 놀라움과 함께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총선, 멀게는 대선까지 이른바 인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 시장과 접점을 늘려왔습니다.
8: 시장님께서 뭐 지도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2: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오 시장과 사사건건 충돌해온 장 대표는 1심 선고 이후 아쉬움이 크다. 야당 죽이기가 끝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장 대표 주변의 이른바 당권파에선 입지가 줄어든 오 시장이 이제 함부로 반기들기 어려울 거란 반응도 나옵니다. 주요 당권 주자이자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은 새로운 구심점을 바라는 보수 진영에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개월 안에 있을 상급심 판단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름표를 붙여줘.
10: YTN 라디오에서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라디오에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중보 기온 오늘 전국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내륙 곳곳에는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돼 있는데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를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약자분들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도심에서는 세종대로 동화 면세점 앞에서 하위 세계차로를 지금 통제하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집회 이후 행진도 예정되는데요. 동화 면세점에서 전효자 파출소 앞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간선도로 곳곳에 아직은 정체가 꾸준한 모습입니다. 현재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 일대까지는 정체되고 있고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도 종암분기점에서 정릉터널 홍제램프 지나서 성산대교 북단까지 속도가 길게 내려가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서강대교 지나 동호대교 북단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성수대교를 지나서 영 동대교 구간 사이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 지금 일직방면으로 평균 속도가 시속 3, 4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3시 뉴스 앤 뮤직도 계속해서 신청곡 받고 있어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첫 곡 BTS 진의 The Astronaut 듣고 올게요.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3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의 문자 참여가 뜨겁습니다. 이번에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께 백화점 상품권, 치킨, 커피 쿠폰까지 이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샵 0945번으로 톡톡 튀는 YTN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번 시간에도 어떤 이름들 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곡 준비했는데요.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안녕바다의 별빛이 내린다 듣고 올게요.

3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3시 25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폭염 대비 국민행동 요령 안내입니다. 재해 지역은 전국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 작업이나 활동 시에는 모자와 양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만을 겨냥한 게 아닌 권한 남용 등의 비민주적 구질서를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건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자료 제출권을 주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법을 통해 송치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 권리 확대를 위한 여러 장치를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법치를 무너뜨린 건 조작 기소나 별건 수사로 국민을 겁박한 정치 검찰이었다며 그런 검찰을 끝까지 비호하더니 이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면서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라며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자들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눈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안수사권 폐지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운항 안전을 확보할 다국적 연합체를 창설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를 다음 주 영국 런던에서 열 계획이라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서방과 중동 국가들의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이 다음 주 회의 개최를 희망한다고 확인했는데 회의 세부 일정은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항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기뢰 제거함과 군함, 드론 등의 자산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은 미국인들은 출구를 찾고 있으며 도움을 원하고 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재밌는 이름들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스피드 경제 라디오, 상큼 경제, 희망을 주는 YTN 경제, 경제 탑 등등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초에 선정된 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두 곡 준비했는데요. 백예린의 스퀘어, 뉴진스의 어텐션 이어서 듣고 올게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되겠다며 공장과 도시, 물류 현장에서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생산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를 좁히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도 맡겠다며 AI의 기회와 혜택을 전 세계와 나누며 함께 성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의료와 교육 등 기본권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러한 AI 기본사회 철학이 국제사회에도 확산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내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최고위원들 사이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총리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떠한 종교 세력도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개파 간 대리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친천계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은 SNS에서 당 대표 경선에 합수본이 등장하고 근거도 명확해 보이지 않는 민주당 신천지 유입설을 언론이 받아쓴다며 누가 이런 작업을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민석 후보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4723 황님,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지난주보다 목소리가 더 씩씩해지셨네요 하셨어요. 와,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오늘 선배님이 점심을 사주셔서 배를 든든히 채우고 시작했거든요.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이디어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CU 이코노미에서 YTN CU 경제 어떤가요? 또 톡톡 튀는 경제라디오, 살맛나는 경제라디오 등등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커피모 릴일번님의 신청곡 트러블메이커의 내일은 없어, 9294의 나이트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굿머니 굿라이프가 기다리고 있고요. 5시 뉴스앤뮤직은 이태원 아나운서로 돌아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경주와 포항, 고령과 전남, 광양, 양산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서울도 한낮의 기온이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노약자분들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막바지 장맛비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청담대교 부근에 일어난 승용차 관련 사고는 처리 작업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다만 여파로 아직은 이 부근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반대 김포 방향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6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수원 나들목 5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방금 전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신갈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5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AI 공급망의 핵심이 되겠다는 AI 선언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대통령실에 사퇴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 정치쇼라며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3: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전 총리가 또다시 신천지 개입설을 언급하며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철저히 수사하라고 맞받은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공방에 가세하면서 개파 대리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4: 중북인 오늘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전남 광주에도 올해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반도를 뒤덮는 이중 열둠 현상으로 밤낮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만 해와 홍해에서도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바닷길 위기가 고조되자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양국의 중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기술 혁신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4: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이정우 선수의 사인볼을 한국 정상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도심으로 이동해 AI 모델 미토스를 개발한 엔트로픽의 CEO와 1대1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6: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또 기여를 기대합니다.
7: We were very excited to work with Korea.
8: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한국 정부에서 AI 분야를 우선시한 것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엔트로픽 CEO입니다.
5: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 GPT로 유명한 OpenAI의 샘 올트먼,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혹탄 사장도 따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영, 최태원, 정의선, 이혜진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까지 모인 AI 서밋 행사에선 우리 정부의 AI 산업 미래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9: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5: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함께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기로 한 걸 거론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 이 대통령은 내일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모색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3: 이번 AI 서밋에는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0: 엔비디아, 오픈 AI 등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해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 모두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 간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는 그야말로 국내외 인공지능 업계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삼성 등 우리 기업과 오픈 AI, 엔비디아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이 번갈아 자리했습니다. 합계 시장 가치만 2경 원이 넘는 기업의 수장들은 이 대통령의 샌프란 AI 선언에 지지와 공감을 보냈습니다.
3: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허브로서 글로벌 AI 여정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브로드컴 CEO입니다.
2: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규모 투자 협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5년간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SK로부터 장기 공급받기로 했고,
3: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구입하고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엔비디아
2: 삼성전자는
3: CEO입니다.
2: 브로드컴과 5년 동안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AI 칩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4: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3: 이재용 삼성전자
4: 국경을
3: 회장입니다.
4: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2: 반도체 분야에서만 투자 공급 규모가 9,500억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을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대학의 로봇 개발 지원 등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이 추진됩니다. 청와대는 이로써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5: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3: 김용범
5: 빅테크
3: 청와대
5: 기업들이 AI
3: 정책실장입니다.
5: 공급망 강화와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행사 이후 샌프란시스코만 해변에선 태평양을 배경으로 이 대통령과 AI 어벤져스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6: 우리는 최고다!
2: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치맥, 삼겹살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PC&칩스를 곁들인 만찬으로 AI 공급망 협력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 의령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기상청은 경남 양산과 대구 달성군, 경북 경주, 포항, 고령, 전남 광양에 폭염 중대 경보를 내린 데 이어서 경남 의령에도 폭염 중대 경보를 내렸습니다.
1: 폭염 중대 경보는 일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나 일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기업 총수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CEO와 만났습니다.
1: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기업들 사이 폭넓게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소를 머금은 채 엄지손가락을 바짝 치켜들었습니다. 나란히 선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황 CEO가 빨간색 자동차 모형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해진 이사회의장을 비롯한 네이버 식구들은 황 CEO의 엔비디아 관계자들과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이 회장 등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엔비디아 관계자는 사진 촬영 당시 주변에서는 직원들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이 회장과 황 CEO는 이번 면담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8: 삼성전자가 구축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반도체 업이 있지 않습니까?
3: 네.
8: 공동의
3: 김광석 한양대 겸임
8: 비즈니스를
3: 교수입니다.
8: 기획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7: 현대차 정 회장과 황 CEO는 자율주행, 로봇, 제조 AI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황 CEO가 현대차 그룹 투자 예정지인 새만금을 한국의 AI 밸리로 부르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만큼 관련 협력 방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8: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GPU를 공급하는 또 HBM을 공급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정의선 회장과 같은 로봇과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필요한 것이고
7: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황 CEO와 만나 AI 팩토리 구축 사업과 관련한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황 CEO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을 하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확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젠슨황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 등을 연쇄 회담하며 남다른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사퇴 의지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YTN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사의를 공식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이후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거취 문제는 여당 지도부가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과정과 맞물리며 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0: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본 경선에 진출한 당대표 후보 3인방은 오늘도 나란히 전국을 훑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각 주자 일정부터 톱파볼까요?
9: 네, 먼저 기호 1번 김인석 후보는 서울 강연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강연을 마쳤는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개혁적인 대통령이 또 있느냐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천지 개입 의혹을 다시 부각했는데 자신은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후 곧장 민주텃밭 전남 광주로 내려가 조계종 스님들을 만난 뒤 시장을 찾아 시민 접촉면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예비경선 발표 직전 호남행을 택했던 정청래 후보는 경남 공약에도 나섰습니다. 벌써 경남 양산과 김해, 창원을 잇따라 방문해 당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 후보는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선 조국 혁신당과 빨리 통합해야 하고 개혁은 일상적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돼야 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른바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선 SNS에 재차 철저하게 수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 후보는 이후 진주와 거제로 이동해서 당원들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송영길 후보 역시 온종일 전북지역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기획해둔 상태입니다. 오후 2시 임실에서 일정이 시작되고 지금은 순창에서 간담회가 진행 중입니다. 송 후보는 임실에서 특히 정 후보를 집중 견제했는데 말로는 이 대통령 성공을 바란다면서 왜 지지자들이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내버려 두느냐고 직격했습니다. 이후 송 후보는 남원을 끝으로 토요일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0: 네,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후폭풍이 거센데 정치권 반응 나왔습니까?
9: 우선 국민의힘은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짜 나라가 걱정됐다면 사표만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오죽하면 30년 직위마저 등을 돌렸겠느냐,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거란 경고도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 국면에 대한 항의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돌아와 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던 건데 사의 표명이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됐고 다만 이 대통령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부연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은 보안사건 완전 폐지가 일종의 사퇴 방아쇠로 작용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여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보안사건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당 안팎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라 속도전이 통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흘러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0: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6: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중복인 오늘 전국에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되어 있는데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양산에 모자를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노약자분들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수도권과 강원권에서는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다가 좀 그칠 전망입니다.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를 좀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세종대로 동화 면세점 앞에서 집회 때문에 하위 세계 차로가 계속해서 좀 통제돼 있습니다. 이 집회 이후 행진도 예정됐는데요. 동화 면세점에서 선 효자 파출소 앞까지 하위 두 개를 이용해서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정체가 많은 모습입니다. 지금 동호대교 이전부터 반포대교 지나 가양대교 남단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고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도 교통량이 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0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는 가운데 안성분기점부터 안성휴게소까지도 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보험 계약제 절반 이상이 5년 내 보험을 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현금 마련 수단으로 보험 예약을 선택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 5년 차 보험 계약 유지율은 45.7%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보험료도 늘었으며 또 지난해 국민 1인당 보험료는 515만 원, 전년도보다 10.5%가 늘었습니다. 보험은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부를 해서 진짜 필요할 때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굿모닝 굿라이프에서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의 우선순위, 유지 가능한 보험료의 수준 등 다양한 정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의 방송 내용 바로 짚어드립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최근 꾸준히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주택연금, 그중에서도 올해 6월 1일부터 달라진 주택연금 개선안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2: 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은퇴를 고민 중이신 분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무설계를 통한 진정한 굿라이프를 이뤄드리는 방법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Don't Worry 상담소에서는 암보험과 관련해 진단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받는 치료비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신 청취자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0: 두 분 목소리만 듣는 것만으로도 벌써 고민이 달아난 느낌이요. Don't worry에서 믿음이 확 왔어요. 네,
3: Don't worry, 걱정 마세요.
0: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방송에서 알찬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쭉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만나볼게요. 머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에도 농축산물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량 증가와 공급 확대로 농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채소와 과일, 달걀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고 축산물은 가축 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변호사 정보조회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 가입자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보험사와 추가 업무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지난 3월부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로 지난 2007년 7월에 출시됐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3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군요. 주택연금은 사실 노후 준비가 좀 부족한 분들에게 맞죠. 정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2: 맞아요. 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번 살펴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집 한 채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데 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식들한테 부담은 또 주기 싫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이 주택연금을 선뜻 선택 못하는 이유는 그래도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마음이 가장 크실 거란 말이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다면 사실 이것 또한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모와 자녀가 적절한 이제 그 의논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후 방법의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부족한 노후 자금을 위해 부모와 자녀 간의 대립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상의를 통해서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사실 서로에게 더 좋은 거니까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후 대비로 저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실제로 얼마나 되고 얼마나 증가를 한 거죠?
2: 네, 2025년 12월 기준으로요. 주택연금 가입자는 전월 대비 18.2%

0: 자가 2,3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요, 15만 명을 돌파할 만큼 꾸준하게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고 혹은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주택연금 개선 방안이 추진이 됐고 이게 지난 6월부터 적용이 됐다고 뉴스에서 전해드렸잖아요.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2: 네, 맞습니다. 우선 좀 크게 변경된 세 가지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연금 수령액의 인상입니다.
1: 받는 돈이 늘었다는
2: 네,
1: 거네요.
2: 맞습니다. 이 저가주택 보유자 및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서 일부 좀 상이는 하지만 평균 한 3.13%의 연금액이 인상되었고요. 초기 보증료 또한 1.5%에서 1%로 인하해서 초기 가입한 부담 또한 완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이 초기 보증료 환급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입자의 좀 편의성을 제고시켰는데요. 기존에는 주택연금의 가입 이후에는 이 가입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 개선 이후에는 1주택자가 질병이나 치료 등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0: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게한 가지 있는데 두 가지 개선안 외에 눈에 띄는 개선안이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바로 세대 이음 주택연금 제도라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기존에 이제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가입 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같은 집으로 다시 주택연금을 이제 수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채무를 일시에 상환을 해야만 가능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목돈이 없다면 제가입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요. 이번 개선안에는 자녀가 55세 이상 동일한 주택을 가입할 경우에 대출한도 50% 초과 90% 이하 범위 내에서 일시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을 해서 부모님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모든 주택연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세 가지의 개선 방안 모두 어쨌든 주택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열어놓은 대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연금액이 늘어서 이건 정말 좋거든요. 세 가지 안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받는 돈이 실제로 늘었다는 거. 근데 취약계층 등에 더 혜택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연금 가입할 수 있다. 치료나 질병 때문에 집을 비웠을 때도 주택연금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불가피한 사유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2: 네, 일단 질문 아주 좋습니다. 예,
1: 괜찮아요.
2: 질문이 너무 좋아서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선 부부 중에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거나 부부 합산 시가 2.5억 미만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 이후에 주택연금 가입 시 우대형 조건으로 기존 일반형에 비해서 14.8%를 더 수령을 했는데 개선안 이후에는 약 20.5%로 또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즉,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더 절실한 고령층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0: 네, 두 번째 궁금한 점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 텐데요. 기존 실거주를 해야 했다면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을 했거나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집에 장기 체류를 했다거나 노인 주거 복지 시설로 이주한 경우를 증빙할 수 있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부족한 노후 생활 자금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 주택연금 제도의 활용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비나 보증료 그리고 이자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일부 상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적절한 의논을 통해서 협의점을 만드신 이후에 주택연금의 선택 유무를 결정하십시오.

0: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3층 석탑으로 쌓은다면 1층이 이제 국민연금일 테고요. 2층이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고 3층이 이런 사적연금과 그거마저도 도움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활용하는 게 주택연금인
0: 네,
1: 거잖아요.
0: 맞아요.
1: 과거에는 이 주택연금 활용하고 전환하는 거 되게 부담 많이 느끼시는 분들 많았는데 인식도 많이 변화했고 이렇게 제도 개선 방안까지 나오면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활용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나한테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데 그거 판단하는 게 쉽지 않죠.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 설계, 맞춤 재무 설계 도와드립니다. 상담 통해 여러분들도 고민 해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신청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들만 쏙쏙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청취자님이 굿모닝 굿나이프로 상담 요청을 하셨을지 먼저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정상욱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59세 여성 청취자입니다. 지난 2021년 굿모닝 굿라이프 방송을 통해 좋은 상담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좋은 보험들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년 전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추가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방송을 듣다 보니까 굿모닝 전문가분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실 그동안 문자 여러 번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제 고민 꼭 해결해 주실 거죠?
0: 네, 청취자님이 지난 2021년에 일단 상담을 받으셨고 그때 리모델링을 해서 그 당시 때 보험들은 유지를 하고 계신데 추가로 이후에 보험들을 또 가입을 하신 거예요. 왜 그때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을 찾지 않으셨는지 간혹 가다 보면요. 이게 뭔가 오랜만에 연락하기가 뭐하고 하다 보니 좀 부재일 경우도 있고 뭐 해서 연락이 안 닿는 사이에 또 여차저차 보험 가입 많이 하시면서 문제를 안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연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청취자님 구체적인 사연 어떤 거였을까요?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청취자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늘 생각과 상상만 했던 일들을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씩 구체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상담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청취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 그래도 제가 굿모닝 굿라이프를 횟수로 지금 4년 진행하는데 정상욱 팀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처음 보거든요. 이런 이유가 뭐였을지 도대체 어떤 상담을 하셨을지 좀 내용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2: 네, 우선 청취자님이 올해 나이가 59이에요. 59세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놀라지 마세요. 136만 원입니다. 말은 너무 많죠.
0: 혼자서 내시는 보험료가요?
2: 네, 이거 따져보면 재가입 주기가 일단 15년으로 변경되던 그 2013년 4월 그 바로 직전에 재가입한 실손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또 2021년 굿모닝 상담을 통해서 재가입한 뭐 종합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들 잘 있었는데 사실 이 최근에 가입한 보험들 외에는 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들 내용이 가성비 좋게 잘 되어 있어서 뭐 손댈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드렸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청취자님이

0: 먼저 기존의 굿모닝 굿라이프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상당히 기분 좋았죠. 여기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직전 1년, 2년 이 사이에 가입한 세 건의 보험료가 무려 120만 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내고 계시는 136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한 16만 원 정도를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으로 그냥 무리 없이 유지하고 계셨는데
2: 맞아요.
1: 왜 무슨 이유였는지 1, 2년 사이에 120만 원어치의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여기다가 더 염려되는 게 청취자님 지금 나이가 59세세요. 나이를 감안해도 보험료 수준 너무 높고 노후 준비로 자금 쓰기도 빠듯할 텐데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2: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청취자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좀몇 가지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2: 특히나 가장 제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청취자님이 하신 말씀은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청취자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좀몇 가지 여쭤보니 청취자님께서 몇달 전에 모 대학교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면접 당시 면접관 분들이 아니, 이런 경력으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실 수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청취자님 답변이 저 대한민국 주부 30년 이상입니다. 청소 하나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면접 볼때 기분들을 되게 좋게 하셨고, 바로 채용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1: 주부 경력 30년이시면은 완전 특채로 채용하셨는
2: 그렇죠.
1: 거죠. 맞아요.
0: 청소야, 뭐, 네.
1: 그럼요.
0: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청취자님이 이 환경미화원 업무를 한다는 그 소식을 오히려 주변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반응이 이러셨다고 해요. 아니, 너가 왜? 그냥 일을 줄여서라도 하던 업무 하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자님이 그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여쭤봤더니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편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좀 완전 다른 국어 강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수십 년 해오던 국어 강사를 그만두시고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좀 엇갈렸던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마 앞에 계신 우리 정상욱 전문가도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보면 청취자님은 현재의 삶을 너무 만족하시고요.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그냥 남들 시선 따지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냥 지금이라도 어떤 삶을 선택하겠냐라고 여쭤봤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단한 번에 고민 없이 할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1: 그렇군요. 굉장히 삶에 대한 주관도 뚜렷하시고 철학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1, 2년 새에 가입하시니 120만 원어치의 보험이잖아요.
2: 맞아요.
1: 이것도 아마 우리 청취자님은 그냥 가입하시진 않았을 거고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목적과 어떤 연유로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까요?
2: 맞습니다. 양수진 아나운서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딱 집어내셨어요. 사실 청취자님 가입한 보험들을 살펴봤더니 한 건에 100만 원짜리 단기 납 종신 보험 7년 납입으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종신 사망 보험금을 목적으로 설정을 하셨다면 제가 여러 가지 개선안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앞서 양수진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품의 장단점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7년간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하고 60세 때약 1억 원의 목적 자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이미 기존에 남편분과 계획을 하시고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현재 그 배우자님도 지게차 운전을 하시는 업무를 하시는데 두 분께서 함께 수년 전부터 65세를 기점으로 은퇴 시점을 계획하시고 많은 재무 계획을 모두 이 시점으로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환경미화원 업무로 전환을 하면서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업무에 만족을 하셨고 남의 시선을 따지지 않고 부부의 계획에 따라서 고정 수입원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도가 높으신 상태였어요. 굿모닝 전문가로서 재무적 효율성은 좀 다소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의 목표에 따라서 정확한 기간도 설정을 하시고 목표 자금까지 계획을 하셔서 부부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들은 칭찬을 넘어서 저도 오히려 배워야 될 점이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또 그 외에 두 건의 추가 가입한 보험은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와 일부 수술비까지 추가하는 또 건강보험이었습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특히나 암에 대한 가족력까지 있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두 건의 보험은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암 발병률 1위는 전립선암, 여성암 발병률 1위는 유방암입니다. 최근에 발병률이 높아지는 전립선, 유방암, 대장점막내암, 자궁암, 비침습, 방광암 등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모든 보험사에서 일반한 진단비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해 준다면 그렇죠. 걱정을 크게 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X일 것 같아요. 정답은 X. 아, 그렇게 이렇게 정부 방침으로 정해주면은
0: 좋겠어요.
1: 우리가 맞아요. 고민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어렵지도 않을 거고.
1: 맞아요.
2: 그런데 앞서 말한 이 다섯 가지의 암들은 발병률이 높다라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에서 소외감으로 분류를 시켰고 일반 암 진단비에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밖에 지급을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꼭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매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제가 현장에서 19년 동안 봤던 사례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암진단비는 5천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건 굉장히 적은 금액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그리고 뇌나 심장 쪽도 보장의 범위가 협소해서 내가 받을 줄 알았던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의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맞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두 분께 얼마 전에 맞아요. 상담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 지인분도 정말 안타깝게도 두 달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험금 청구를 딱 해보니까 소외감으로 분류돼서 이 5천만 원이 아니라 소외감 진단비인 500만 원밖에 수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보험 점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무료 점검 통해 체크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진짜 부담 없이 일단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청취자님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0: 네. 청취자님의 보험 증권을 살펴봤더니 두 건의 보험이 모두 보장의 범위가 협소한 진단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었지만 앞서 이야기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뭐 난소암 이런 것들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었고요. 뇌나 심장에 대한 진단비 또한 뇌출혈 급성 신경색으로 보장의 범위가 좁았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아쉽게도 10년, 2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고 결국은 보험료를 높게 된 주된 범위는 사망 보장을 위한 주계약 금액이 컸었다는 거고요. 결국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보험의 해지나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때에는 딱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향후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 수준이나 납입 기간을 고려를 꼭 하시고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조정했을 때 이 대체 가능한 보장이 더 효과적인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내 건강 상태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적합한 보장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2: 네, 그 청취자님 제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유지했던 두 건의 보험 중에 1년 미만으로 가입한 보험들은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드렸고 보험료 수준이 2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한 4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었고요. 보장의 범위도 암이나 뇌나 심장 쪽 모두 넓게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국립암센터 통계자료를 근거로 직전 5년간의 암 진단 이후 암 수술의 빈도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항암 치료라든지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의 비율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 뭐 무조건 받는 암 수술비를 비싼 보험료로 무조건 선택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좀 더 가성비가 좋

0: 좋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좋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님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전문가의 최종 솔루션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0: 네, 청취자님의 최종 솔루션은요. 부부의 정확한 계획에 맞춰 설정한 당기납 종신보험과 잘 가입한 건강보험 등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다만 최근에 가입한 갱신형 두 건의 보험의 정리를 통해서 비갱신형 보험으로 암이나 뇌, 심장 진단비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가족력을 고려해서 암 주요 치료비나 고가의 암 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등의 효과적인 보장을 준비했고, 기존의 부부가 보장이 되지 않았던 간병까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청취자님의 두 번의 상담을 마치고 무엇을 위해 힘들게 경제 활동을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다시금 저는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질문의 최종 답변은 주의 시선을 상관없이 나와 내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내릴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의 이름이 굿머니 굿라이프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부부의 은퇴 준비 후 건강하고 행복한 굿라이프를 위해 땀 흘리시며 청소하시는 우리 굿머니 활동 하시는 청취자분께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저도요. 저도 정말 응원드린다라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보험 고민 상담이 아니라 인생 고민까지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남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금융 전문가인 굿모닝굿라이프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에게 정확하게 묻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노후와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의 전반을 대시하는 돈머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입니다. 굿너니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님 문자 사연 소개해드려볼게요. 1185번님이요. 방금 사연 듣고 문자를 보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암 주요 치료비와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이거 둘 다 가입해야 되는 건지 어떤 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네요.
2: 네,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사실상 두 개 다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단히 차이점 말씀드리면 암 주요 치료비는 말 그대로 암으로 인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 치료, 비급여 치료 가리지 않고 보장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에 해당하는 이런 치료를 보장해 주는데 사실상 보험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비급여 급여를 두 개 다 보장해 주는 것보다는 고가의 치료인 비급여만 보장해 주는 게 보험료가 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을 따진다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더 보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50세 여성 기준으로 A보험사 상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암주요 치료비 1,000만 원을 준비하는데 한 2만 8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산출이 됐고요. 반대로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1,000만 원 설정하는데 보험료는 3,990원입니다.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로 비급여의 암주요 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데 아니 저희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1: 네. 두 분과는 인사 나누는데 그 전에 상담을 위한 문자 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계속해서 전문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와 보험 재무 상담 원하는 분들은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스탠딩 에그의 휴식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바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중복인 오늘 전국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내륙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됐는데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까지 오른 곳이 많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를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약자분들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방향, 김포 나들목 갓길에서 발생한 화물차 관련 사고는 처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아직은 여파 때문에 김포 요금소에서 김포 나들목까지 2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방향, 수암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적대가 추돌한 사고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조남 분기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3번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45km 내외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주말인 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현재까지 크게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집 내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2: 네, 지금 보이는 곳이 화재 현장인데 집안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난 건 오후 2시 30분쯤입니다. 당시 펑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0여 건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한때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소방 차량 15대와 인력 40여 명이 투입됐고 불길은 오후 4시 10분쯤 모두 잡혔습니다. 화재 직후 고양시는 건물 안에 있는 시민은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현장에는 임시 응급의료소도 설치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연기를 흡입한 사람 8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은 없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 낮 12시 40분쯤 충남 금산군 부리면 통영대전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2.2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29살 이모 씨는 대피했지만 진화 작업을 벌이느라 편도 2차선 도로 가운데 한 차로가 30분 가까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창선동에 있는 10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다른 층에 살던 빌라 주민 43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불을 끄고 경찰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한 공장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천장 패널을 떼어내다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함께 있던 작업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거라며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국 생산 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향후 5년 동안 9,500억 달러,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앞으로 5년 동안 2천억 달러, 290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역시 향후 5년 동안 7,500억 달러, 1,085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0: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는 한지 홍보 행사에 참석해 우리 문화를 알렸습니다. 김 여사는 현지 시간 오늘 주 LA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전시와 한지 패션쇼를 관람했습니다. 김 여사는 수백 년 동안 우리 역사를 품은 한지가 디자인, 패션 등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빛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 다만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면서도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의 뜻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주위에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권 내 강경파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보안수사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뒤에도 보안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와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권송치제도 부활 등을 주장했습니다.
4: 보안수사 요구 정도가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3: 여당이 최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추인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법무부 수장이 교체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14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이어집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와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이 이란 항구로 향하던 상선에 또다시 포격을 가하며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에서 해상 봉쇄망을 강행 돌파하려던 민간 상선 나빈호가 경고를 무시하자 기관실을 사격해 불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이라크에 위치한 미군 기지와 거점을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 보복 공격을 퍼부으며 맞대응했습니다. 전선은 홍해 일대까지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하며 해상 봉쇄를 선언하자 사우디 연합군이 즉각 예멘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를 전격 공습하며 봉쇄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후티 반군이 다시 사우디 남부 도시 지잔을 미사일로 타격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란 전쟁을 함께 시작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회담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 전쟁의 방향을 향 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5: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에서 이란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의 원칙, 중요한 원칙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5: 두 정상은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17일 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위기를 맞았을 때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사실도 보도됐습니다.
6: 화가 난 건 아닙니다. 다만 레바논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게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비 이젠 진짜 그만둬야 해라고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5: Stop it. 이란 전쟁 파트너인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만납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28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친이스라엘 성향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 참석차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인데 이란과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 더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란은 두 주째 계속되는 미국의 야간 공습에 맞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 기지 여러 곳에 타격을 입혔다면서 추가 공격까지 경고했습니다.
6: 미군 시설 위장된 숙소 및 비밀 거주지로부터 반경 500m 밖으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성명입니다.
5: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전면 봉쇄할 의도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홍해를 지나던 사우디 유조선이 다시 공격을 받아 선체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미국과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운항 안전을 확보할 다국적 연합체를 창설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를 다음 주 영국 런던에서 열 계획이라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서방과 중동 국가들의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이 다음 주 회의 개최를 희망한다고 확인했는데 회의 세부 일정은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당시 이란의 암살 위협 때문에 전용기를 바꿔 탔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출발할 때 신형 에어포스원 대신 구형 전용기를 타고 영국 공군기지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다시 신형으로 갈아탔습니다. 이는 이란의 대리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과 에어포스원을 암살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첩보에 따라 미국 비밀 경호국이 교체 탑승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방위산업 행사장을 미사일로 공습해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석유시설에 이어 물류망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7: 건물 잔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24일 낮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에서 열린 방산 행사장에 러시아 미사일이 잇따라 날아들었습니다. 주변이 주택가라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최소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8: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3층짜리 집 창문이 깨졌고 정말 놀랐습니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지역 주민입니다.
7: 러시아군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되는 드론도 전시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피격된 방산 행사장이 민간 업체 주도로 허가가 없이 열렸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 전쟁 이후 패트리엇 방공 재원이 부족한 틈을 노려 우크라이나의 후방 도심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대규모 공격을 위해 미사일을 준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7: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내륙의 석유시설과 물류망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에도 국경에서 1,300km 넘게 떨어진 러시아 키로프주의 군수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대형 물류창고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 일대가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지난 18일 이후 러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겨냥한 네 번째 공격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480대를 격추했다며 올해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해법을 논의한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0: 파키스탄 서북부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무장단체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군인과 경찰 등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현지 시간 24일 새벽 북부 카이베르 파크툰쿠아주의 한 검문소에 폭발물을 가득 실은 차량에 돌진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장대원들은 전날 밤부터 검문소 습격을 시도하다 진입에 실패하자 차량 테러를 감행했으며 이어진 군의 반격으로 무장대원 12명도 사살됐습니다.
1: 5년 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오른 우리나라의 갯벌이 지역을 넓혀 확대 등재됐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결정이라 더 반가운 소식인데요.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9: I therefore declare decision 48.8B.8 adopted.
8: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은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0: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갯벌이 확대 등재됐습니다.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된

0: 나왔습니다. 2021년 처음 갯벌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갈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가치를 더 완전히 보여주도록 확대 등재를 추진하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했는데 5년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1: We shall remain ever mindful.
2: 갯벌이 한국만의 유산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유산이라는 걸 늘 기억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입니다.
1: For the harmonious coexistence with the local communities and then transmit to future generations.
0: 확대 등재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국내에서 처음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실을 거뒀다는 점도 의미를 더합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홍보대사를 맡아 전 세계의 유산 보전의 의미를 알리고 있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송재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종일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경주와 포항, 고령과 전남, 광양, 양산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0.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의 소식이 있습니다. 서초대로 법원 검찰청에서 서초역 구간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집회 관련 무대 설치로 합의 3개 차로가 통제돼 있습니다. 반대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대문 안쪽은 사직로 독립문 방향, 고궁 박물관 남측에서 집회 관련 무대 설치로 하위 2개 차선이 모두 차단돼 있습니다. 한편 종로구 교보빌딩 남측 인도에서는 집회 이후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보빌딩에서 종각, 안국동 사거리에서 광화문 교차로 지나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서 효령빌딩 앞까지 행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마포대교 청담대교 일대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7월 25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지난주 내내 창문을 두드리던 장맛비는 끝자락에 접어들고 그 빈자리를 기다렸다는 듯

폭염이 들어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에 나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햇살은 마치 우리를 용광로 한가운데 세워둔 것만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무리 뜨거운 하루도 날이 저물면 햇볕이 조금씩 조금씩 힘을 빼고 이따금씩 시원한 바람도 불어온다는 겁니다. 더위에 지쳐서 정신없이 흘려보낸 하루를 잠시 내려놓고 나만의 속도로 저녁을 맞이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죠. 이번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좋은 음악들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 첫 곡은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부릅니다. Born in the USA.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Born in the USA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목소리로 출발해봤는데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 팝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야기 함께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에서 경제 유튜브 채널 새롭게 문을 연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한창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저희가 한 번 더 참여 독려를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YTN 라디오 경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정하기 위한 공모전 너의 이름은 이벤트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원인 최우수상 무려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YTN 라디오 가족이 아니라 외부인이었다면 아마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은 응모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탐나는 상품인데 이렇게 백화점 상품권뿐만 아니라 또 우수상으로 치킨 드실 수 있는 기프티콘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장려상으로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음료 쿠폰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앞서 안내해드린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인데 경제 트렌드를 꼭 짚어주고 있는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뭐가 좋을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작명을 했는지 이유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에 응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당첨자 8월에 발표되니까 그 전까지 좋은 아이디어 떠오를 때마다 저희 YTN 라디오 문자 번호죠. 샵 0945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브라이언 아담스의 Run to You까지 만나고 올게요.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향후 5년 동안 9,500억 달러, 우리 돈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앞으로 5년 동안 2천억 달러, 290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역시 향후 5년 동안 7,500억 달러, 1,085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개파 간 대리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은 SNS에서 당대표 경선에 합수본이 등장하고 근거도 명확해 보이지 않는 민주당 신천지 유입설을 언론이 받아쓴다며 누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민석 후보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박선원 의원은 신천지나 유시민은 비판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돌려가게 하시는 분들이 반명 분열주의라고 받아쳤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개봉 11일 차인 오늘 관객수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300만 관객을 모은 건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로 호프는 이보다 하루 늦게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호프는 개봉 3일 차에 관객수 100만 명, 5일 차에 2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이번 주 평일 들어 관객수가 10만 명대에 머물면서 관객 동원 속도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40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데이의 Basket Case, 이어서 콜드플레이가 불러요. 옐로우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린데이 Basket Case, 이어서 콜드플레이의 Yellow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4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그만두겠다는 심경을 내비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 장관처럼 합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에 대해 YTN에 그동안 정 장관이 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나는 상황에서 당으로 돌아가 조율을 돕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당시에 이란의 암살 위협 때문에 전용기를 바꿔 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출발할 때 신형 에어포스원 대신 구형 전용기를 타고 영국 공군기지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다시 신형으로 갈아탔습니다. 이는 이란의 대리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과 에어포스원을 암살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첩보에 따라 미국 비밀경호국이 교체 탑승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 당국이 입수한 첩보는 최근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전달했던 암살 시도 정보와는 별개로 파악된 또 다른 위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서울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낮 1시 20분쯤 화곡동 주택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 5시 5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도 여전히 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좀 기온이 팍팍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서울은 열대야가 나타날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온열 질환에 특히나 주의하셔야겠고요. 틈날 때마다 물도 자주 드시고 또 그늘을 이용해서 온열 질환 잘 피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칠 시간 됐는데 끝곡으로 시저의 세턴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What's your name?
2: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3: 이름이 뭐예요?
2: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3: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2: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0: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0: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마가 물러가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층 더 강해집니다. 사방에서 뜨거운 열기가 밀려들며 본격적인 극심한 폭염에 접어들겠는데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청주, 광주, 대구가 26도로 시작해서 서울은 33도까지, 대전 33도, 울산도 35도까지 오릅니다. 분당 수서로 따라서 청남 쪽으로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가는 길 3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고요. 뒤쪽으로 따라오는 차량들은 잠깐씩 속도가 내려갑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 쪽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 따라서 가는 성수동 가는 길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종암에서 기름 그리고 정릉램프까지 정체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신내를 중심으로 묵동을 지나 원릉분기 까지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꽤 긴데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위로는 상행선 정체가 좀 더 깁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부근 화성 매송유계소 광명역 일직 부근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중국은 오늘 체감온도가 38도가 넘을 때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가 남부지역 곳곳에 내려졌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이중열돔 현상에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AI 공급망의 핵심이 되겠다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협력

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 속에 사퇴설이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의는 오래전에 전했지만 아직 사표를 내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 정치쇼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0: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신천지 계획설은 당의 미래를 위해 제기한 거라며 의혹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철저히 수사하라고 맞받은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공방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만해와 홍해에서의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바닷길 위기가 고조되자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양국 중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EU의 무역법 301조를 이용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 등에도 같은 방식의 관세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중국은 오늘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1: 오늘 대구와 경북 포항,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지에 폭염 중대 경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극한 더위는 밤에도 가시지 않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9.1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양산 온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경북 경주, 경남 밀양 등 영남권 더위가 극심해 38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나타나는 열도 면상에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체감 온도도 종일 높았습니다. 지난 12일 처음 발령된 이후로 가장 많은 곳에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양산을 비롯해 경남 의령,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주, 포항, 전남 광양 등에도 발령됐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폭염 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발령되면 야외 활동 금지 등의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낮에는 물, 그늘, 휴식을 반드시 지키고
4: 기상청장입니다.
3: 밤에도 실내 온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밤이 돼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해 열대야 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관측 초기보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밤낮 없는 더위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삼복더위의 절정 중복이었습니다. 이름값을 하듯 전국에 폭염에 시달렸는데요.
1: 시민들은 보양식으로 지친 몸을 돌봤고 동물들은 얼음과 물 샤워를 하며 더위를 견뎠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5: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가운데 중복. 폭염 중대경보가 내린 거리는 지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합니다. 도심은 온통 한증막처럼 변했습니다.
6: 와, 이 숙소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진짜 와, 이거 쉽지 않겠다 하면서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크림이고 뭐 땀으로 지금 몸이 다 젖어가지고.
5: 무더위가 힘겨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을 나온 아기 사자는 야외 방사장이 신기한 듯 장난을 치다가도 난생 처음 겪는 한여름 열기를 식히려 금세 바닥에 누웠습니다. 사육사들이 준비한 얼음으로 열을 식히고 생닭을 먹으며 첫 여름을 이겨냅니다.
7: 일단 야외에 살고 있는 동물들 사육사입니다. 같은 경우 사람이랑 똑같이 더위를 먹거나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물을 뿌려준다든지 아이스팩 같은 걸 사육장에 넣어줘서 온도를 좀 낮춰주고.
5: 복날하면 역시 삼계탕입니다. 중복을 맞아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기려는 시민들로 식당은 일찌감치 만석입니다.
8: 삼계탕 먹고 힘내러 왔어요. 네, 많이 더워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왔어요. 네.
5: 삼복더위에 이름값이라도 하듯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이 푹푹 쪘던 하루. 사람도 동물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견디기 힘든 가마솥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붐비고 있습니다.
1: 늦은 오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서울 방향 일부 도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용 기자.
9: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입니다.
0: 네, 도로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9: 네, 현재 지방방향 도로는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전체 중 54km 구간이 막히고 있는데 반대로 서울 방향은 86km 구간에서 차량 소통이 답답합니다. 실시간 CCTV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은 상대적으로 도로가 뻥 뚫린 반면 서울 방향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속도를 쉽게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경부선은 부산 방향 9km, 서울 방향 25km 구간에 걸쳐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붐볐던 영동고속도로는 특히 강릉 방향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동수원 부근 화면을 보시면 인천 방향의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많아 보입니다. 현재 영동선은 강릉 방향 1km, 인천 방향 17km 구간이 막힙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역시 각각 서울 방향 12km, 4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9: 네, 오늘은 평소 토요일보다 늘어난 차량 553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44만 대가 빠져나가고 42만 대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지방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11시쯤 혼잡도 정점을 찍은 뒤 정체가 풀리고 있는 반면 서울 방향에서는 조금 전인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붐볐습니다. 정체는 최대 저녁 8시쯤까지는 모두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이 시행되면서 고속도로 59개 구간에서 갓길 차로가 개방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지도 앱이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인천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1: 이번 주말에만 4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토교통부도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4: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끄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지만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10: 오랜만에 트레킹 좀 할 예정이에요. 히말라야의 전기를 받아서 아기 생기려고.
4: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추억을 기대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1: 저희 해외로는 이제 4명이서 가족 여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12: 하나, 둘, 셋. 화이팅!
4: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승객은 매일 약 20만 명. 이틀간 4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공항을 찾습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도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열어 혼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J터미널 셔틀버스를 늘리고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시 주차장을 포함해 9천여 면의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안내 인력 120명을 추가 배치해 공항 혼잡을 줄일 계획입니다. 주요 포털을 통해 출국장별 실시간 대기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출국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예상보다 혼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휴가철은 한꺼번에 여행객이 몰리는 만큼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 탑승수속을 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고온건조한 날씨 속에 일어난 대형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7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1: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했고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런던 조소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3: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염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30여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뒤 바람을 타고 확산했습니다. 특히 남서부 지롱드 지역에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 헥타르 이상의 면적이 소실됐습니다. 지롱드와 인근 낭드 지역에서 6만여 명이 대피했고 200채가 넘는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14: 매우 놀랍고 무섭습니다. 이런 규모로 대피한 적이 없어요. 프랑스 아레스 주민입니다.
13: 프랑스 남동부 바르에서도 산불이 며칠째 확산해 5천여 헥타르가 불에 탔고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산불 진화 지원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폭염과 강풍, 건조한 날씨에 수도 마드리드와 인근 아빌라주에서 일어난 산불이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14: 기상 여건이 안 좋은 데다 산불 3개가 합쳐지면서 규모가 몇 배 더 커졌습니다.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 마드리드 주지사입니다.
13: 스페인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산불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마드리드 주변에서만 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14: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불덩어리가 있었죠. 만약 5분만 늦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스페인 아빌라주 주민입니다.
13: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스페인에서 산불로 소실된 면적은 12만 5천 헥타르로 서울의 두 배를 넘는 면적입니다.
15: 올여름 유럽의 산불 강도가 거세지면서 EU에서 지난 20여 년 평균의 두 배가량 많은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주말인 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현재까지 연기를 흡입한 사람들 외에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을 알아봅니다. 최기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6: 네, 화면으로 보이는 새까맣게 탄 집이 화재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난 건 오후 2시 30분쯤입니다. 당시 펑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10여 건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에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차량 15대와 인력 40여 명이 투입돼 오후 4시 10분쯤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직후 고양시는 건물 안에 있는 시민은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기를 흡입한 사람이 8명으로 파악됐는데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은 없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어제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조선소에서 크레인의 구조물을 고정하는 장비에 30대 노동자의 머리가 끼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심정지 상태의 노동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2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윤기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수뇌부인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특별수사단은 주말에도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7: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미 장윤기 집에서 성인용품이 차량에선 케이블 타이를 확인했지만 형량이 훨씬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로는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분리수사가 지목됐습니다.
18: 강간 사건 관련 자료도 공유받아 기록에 첨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14: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입니다.
18: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17: 일선 수사 실무진들은 분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로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세 차례 병합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 광주시경을 통해서
14: 전 광산서 형사과장 변호인 최인규 변호사입니다.
19: 병합에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17: 국가수사본부 강력기장도 공석이던 강력과장을 대신해 당시 박성주 본부장에게 병합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20: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17: 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보호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축소나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수뇌부까지 의혹의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맨 윗선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당시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지휘와 보고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2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터.
1: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위군령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4: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부산이 26도로 시작하고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부 순환도 따라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으로 잘 보셔야겠고요. 분당수로는 성남 쪽으로 청담대교 남단과 탄천 1교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여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빠르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일 계속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외곽으로는 신갈에서 수원까지 더딥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유계소에서 용담 터널, 그리고 일직 분기점 부근 1차로에는 철재류가 떨어져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일직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현 분기점 부근에 고장 차한데 있고요. 판교에서 청계터널, 시흥에서 중동 이렇게 밀립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집 4개 중에서 여름 3악장, 다이신 카시모토의 바이올린, 베를린 바로크 졸리스텐의 연주였습니다. 지난주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중심으로 하는 체인버 콘서트가 열려 많은 화제를 모았죠. 베를린 필하모닉의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다이신 카시모토, 클라리넷 수석 벤젤 푹스, 호른 수석 슈테판 도어, 한국인 최초로 베를린 필 종신단원이 된 비올리스트 박경민과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가 조성진과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 연주에 참여한 음악가 연주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첼리스트 솔타니가 직접 편곡한 음악이죠.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빠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키안 솔타니와 파블로 페란데스의 첼로 연주입니다.

첼리스트 솔타네가 직접 편곡한 음악이었습니다.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바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키안 솔타니와 파블로 페란데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시죠. 루님입니다. 요즘은 버스 운이 좋아서 저녁 때 버스에서 듀더클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 역시 동네 아래쪽이 잠겼어요. 이런.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진 않겠지만 저거 물 퍼내려면 고생 좀 하겠네요. 어째 매년 잠기는데도 대책이 없을까요? 슬디는 별 피해 없는지요? 라고 하셨네요. 아, 그렇죠. 이게 제 기억으로 금요일, 토요일, 그죠? 토요일 가는 새벽. 비가, 와. 제가 일이 있어서 그 가평 쪽에 가 있었거든요. 비가 너무 와서 집에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재난 문자가 뜨더라고요. 비가 850톤이 내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와, 진짜 비가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비가 오기 전에 어쩐지 너무 덥더라고요. 막 날씨가 너무 덥더니 그게 다 비로 내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비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좀 비가 오고 나서 좀 날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네요.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제 피가 뜨거운 거군요. 제 평균 체온이 높나? 그러고 보니 요즘 몸이 더운 것 같기도. 에어컨 안 트시면 요즘은 열사병 걸려요, 슬디. 네, 그때 지난주 사연으로 왜 저만 모기가 물까요? 했는데 피가 뜨겁다기보다는 이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피가 좀 뜨겁겠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고 나면 이제 체온이 올라가서 모기가 잘 물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씻지 않아서 땀 냄새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 몸에 열. 근데 씻지 않으면 확실히 그 열이 또 계속 유지되겠죠. 씻어야 몸에 열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저는 근데 에어컨 안 틀고 살려고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한번 이렇게 소형 선풍기 있잖아요. 소형 선풍기인데 강력한 선풍기들. 그 세 개를 다리, 허리, 머리에 이렇게 바짝 틀어놓고 배터리를 꽂아놓고 충전을 해가면서 밀착으로. 왜? 완벽하게. 에어컨 없이도 잠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거실에 에어컨이 있는데 이제 방에서 잔단 말이죠. 근데 이게 거실 에어컨이 방까지 오려면 거실에서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틀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침대를 놔두고 거실에 자기에는 제 거실은 딱딱한 바닥밖에 없고 집에 이런 편한 매트가 없어서 아,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에어컨을 자기 전에 한 시간만 켜놓고 공기를 이렇게 찾게 만든 다음에 바짝 손 선풍기 세 개를 이렇게 몸에다 붙이고 잠들었는데 뭐 딱히 그렇게 더운 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딱 끄니까 바로 사우나예요. 바로 사우나. 밖에 나가니까 와, 숨이 안 쉬어져. 오! 그래서 진짜 계속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불러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더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모기 조심하십시오. 4007님입니다. 최근 조성진 체인버 콘서트를 롯데 콘서트홀과 부천 아트센터 두 곳에서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롯데콘에서 관람 후 그 소리가 잊히지 않아 혹시나 하고 부천 아트센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취소표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성진은 말 그대로 젊은 거장이었습니다. 조용한 카리스마로 브람스의 실내악을 베를린필 수석들 그리고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와 함께 이끌고 나갔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이 멤버들의 소리가 주는 울림에 빠져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이 4007님은 이 클래식 공연을 다 찾아서 대단하십니다. 진짜.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피아노 공연을 꽤 봤는데 거장의 공연은 좀 다르긴 해요. 거장이어서가 아니라 달라요. 아니 근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영상이 아닌 음반으로, 이름 없는 음반으로 피아노를 들려줬을 때 누가 더 잘하냐 구분하라 그러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거장을 찾아야 된다?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거장의 연주는 직접 가서 봐야 한다라는 게 좀 저는 이 공연의 호흡이 다르다. 연주력은 비슷할 수도 있다. 연주하는 거니까. 근데
아, 호흡이 달라요, 호흡이. 제가 그 친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 우리와 동갑인 한수진 씨 바이올린 공연을 초대받아서 그때 보러 갔을 때 감탄을 했어요. 와, 사실 저 입장에서는 클래식 공연을 아직 보고 있지만 어렵거든요. 아직까지도. 저는 솔직히 클래식 크랄모트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이라서. 근데 이렇게 장홍호 선생님처럼 가서 이걸 느끼시고 볼수 있다는 건 진짜 많이 보다 보면 그 어떤 다름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클래식은 관심과 집중,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많이 봐야 들린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 2055님, 슬디, 비가 정말 장마답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뿌옇네요. 그런 하늘을 보면 노르웨이 북부 여행 갔을 때 거기 친구 말이 떠오릅니다. 하늘이 회색이면 구제의 여지가 있으나 흰색이면 비가 절대 그칠 리 없다는 뜻이니 밖에 나가지 말아라.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위험한 하늘색이라는 게 있었군. 내 하늘은 무슨 색일까 생각했는데요. 지금 슬디의 하늘은 어떤 색인지 궁금합니다.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제 감정의 하늘을 얘기하신 거네요. 지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야. 하늘이 회색이면 구제의 여지가 있으나 흰색이면 비가 절대 그칠 리 없다는 뜻이니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게 흰색이면 그냥 온통 하얀 구름인가? 근데 비가 오는 거야? 그건 뭐야? 무슨 아니 저 이해가 잘안 돼서요. 이게 왜냐면 제 하늘색을 얘기하려면 이 회색이면 구제의 여지가 있으나 흰색이면 비가 절대 그칠 리 없다. 이 뜻을 이해해야 제 색깔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검은색이요. 그럼 어두컴컴한가요? 아니요. 이제 검은색 위로 뚫고 가려고요. 저 하늘색이요. 그냥 평범한 하늘인가요? 저는 하늘색을 좋아해서요. 빨간색이요. 그럼 막 핏빛인가요? 아니요, 노을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의 하늘은 파란 하늘. 파란 하늘. 네, 파란 하늘입니다. 파란 하늘.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아, 이거 말씀하신 분의 이 뜻을 좀 설명 다음 주에 설명해 주세요. 회색이면 구제 여지가 있으나 흰색이면 비가 절대 그칠 리 없다는 뜻이니 밖에 나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8005님, 오늘도 결혼식장에 다녀왔어요. 신랑 신부가 모두 중학교 교사인데 각자 다른 학교 교사인 거예요. 영상에 학생들이 각자 자기 학교 담임쌤 자랑을 하며 서로 아깝다 하다가 결론은 천생연분이라며 뭐더 재밌는 내용도 많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멘트로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신랑 입장하는데 너무 신박하고 재밌었어요. 슬리도 재밌는 결혼식 이야기가 있나요? 썰 풀어주세요. 듀엣토의 옆사람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의 에피소드인데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신부의 친구의 축사였어요. 축사. 보통 축사할 때 이제 편지를 낭독하죠. 근데 하필 그 신부 친구의 이름이 슬기였어요. 저희가 이제 한참 바쁠 때 결혼식 축가로 세 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 경기도, 그리고 지방이었을 거예요. 오전 결혼식, 점심 결혼식, 이제 저녁 결혼식. 딱 서울 결혼식 축가를 하고 경기도로 기억해요. 이제 친구가 나와서 축사 다음에 축가거든요. 우리는 빨리 축하를 해드리고 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분이 축사를 자 편지지를 6장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편지지 딱 보니까 6장이야. 아 5장이에요 6장. 이거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딱 읽으시더라고. 예를 들면 신부 이름이 뭐 인태면 인태야 기억나? 우리 초등학교 때 인태야 기억나? 우리 중학교 때 인태야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마지막 장이야. 아 이제 끝났구나. 사람들이 다들 다 끝났구나. 하는데 갑자기 편지를 뒤집어요. 뒤집었는데 다섯 장 그대로 있어. 그때 사람들이 한숨을 아 저희 입장에선 아니 지금 축가를 하고 가야 지금 차가 막혀서 지금 주말에 지금 집안을 어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축가 가서 이렇게 멘트 하고 이렇게 축가를 해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하겠습니다. 하고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잖아요. 바로 진짜. 빨리 가야 돼가지고. 와, 잊을 수 없어요. 그 결혼식. 뭐 감동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잊을 수가 없다. 감동받았던 결혼식이라. 뭔가 감동받았다. 특별하다. 특별할 게 없어요, 사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 때쯤이죠. 제 친형 결혼식에 제가 제 학교 후배들 그리고 인태 씨를 불러서 성악가를 5명을 불러가지고 결혼식 전에 이제 결혼식 식전에 하객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때 오프닝 공연을 제가 시켰어요. 오프닝 공연을 마치 팬텀싱어처럼 여러 가지 노래를 5곡을 시키고 이걸로 이 친구들로 신랑 입장 노래 시키고 빠바방 신부 입장 노래 시키고 빠바방 축가 내가 솔로 해서 시키고 빠바방 퇴장 시키고 빠바방 이미 그냥 사람들이 인사할 때 제가 오프닝 공연을 한 거거든요. 그냥 사전 공연 마치 리허설처럼 편하게 하객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때 노래 시킨 거고 축가도 같이 하고 내가 하나 하고 형도 하나 하고 딱 하고 아 그때 제 인력을 다 동원해서 그때 인태 씨도 왔었죠. 인태 씨가 와서 먼 길까지 와서 도와줬죠. 아 기억나네요. KSY님 국립극장의 공연들이 진

유명한 크로스오버인 듯해요. 귀토 재미있겠어요. 국내 극장의 다양한 공연 소식 시도에 감탄. 홍보를 너무 잘하셔서 슬기님 숨이 찬가 봐요. 부목을 풀어서 너무 홀가분해요. 많이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빨리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극장 공연들은 진짜 들으면 되게 가고 싶죠. 귀토 꼭 가서 많이들 보시면 좋겠네요. 6745님 넬라 판타지아 틀어주세요. 제발! 오늘 듣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넬라 판타지아 버전이 많은데 그 가수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넬라 판타지아 왜냐면 넬라 판타지아가 원래 연주곡도 있죠. 노래도 있죠. 그럼 제일 유명한 사라 브라이트만 틀어드려야죠. 그죠? 1819님 일하느라 제방에 참여했습니다. 노년의 일자리에서 머그컵에 따스한 커피 그립습니다. 하셨네요. 머그컵에 따스한 커피 진짜 좋죠. 일하시는 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일하는 분들 이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449님 듀에토의 더 클랜시 청취율 1위 달성하길 기원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지난 20일로 끝났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넬라 판타지아, 세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로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듀에토의 옆사람 듣겠습니다.

0: 슈퍼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7월 25일 토요일 슬기데이 1부 마치겠습니다. 빈 피라모닉은 매년 1월 1일 신년음악회를 여는데요. 여름이 시작되면 빈 쉔베른 궁전에서 여름밤 콘서트를 열죠. 올해 공연은 6월 19일에 열렸는데요. 지난주 이 공연 실황이 음반으로 나왔습니다. 음반 중에서 주페 경기병 서곡, 로렌초 비오티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3: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전북과 제주에는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그때부터 더위는 더 심하겠고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고스란히 열대야로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과 청주, 광주, 대구가 26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대전 33도, 서울 31도, 울산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상황은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었던 정체에도 전반적으로 짧아져 가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외곽으로는 신갈에서 수원까지 더딥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 부근 주춤하고요.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많아서 속도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간선도로 정체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다만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3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해서 3차로 중심으로 뒤쪽으로 꽉 막혀 있고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는 이제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밀리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찜통 더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서늘하다 못해 춥게 느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굴과 실내 빙상장인데요.
2: 바다나 계곡 대신 색다른 피서를 즐기려고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3: 국내 유일의 도심 속 천연동굴, 동해시 청곡 황금 박쥐 동굴. 안전모를 쓴 관람객들이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억 년의 세월이 빚은 종유석과 석순이 곳곳에 펼쳐집니다. 동굴 안은 이렇게 점퍼를 걸쳐도 서늘할 정도입니다. 바깥 기온은 30도를 넘었지만 이곳은 16도에 불과합니다. 땅속 깊이 있는 동굴은 바깥 기온의 영향을 덜 받아 사계절 비슷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주말이면 하루 평균 1,400

0: 명이 이 동굴을 찾습니다.
1: 밖에 날씨는 되게 더운데 안에는 이게 추워가지고 잠바를 이렇게 외투를 입지 않으면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0: 동굴보다 냉기가 더 강한 실내 빙상장은 들어서자마자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두꺼운 외투에 장갑까지 낀 시민들이 얼음판을 힘차게 내달립니다. 실내 기온은 영상 6, 7도로 바깥보다 20도 이상 낮습니다.
2: 저 요즘 어딜 가나 너무 더운데 진짜 여기 너무 시원해가지고 완전 추울 정도로 완전 시원해가지고 무더위를 피할 때 완전 좋은 것 같아요.
0: 다음 주 초 장마가 끝나고 찜통더위가 본격화하면 동굴과 빙상장은 피서객들로 더 북적일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3: 세계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 잡은 충남 보령 머드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4: 머드 체험은 물론 드론쇼와 각종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축제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오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진흙을 온몸에 묻힌 사람이 물살에 가리며 미끄럼틀을 내려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원판 위에 누운 사람들은 하나둘씩 진흙탕에 풍덩 빠집니다. 친구들을 향해 진흙을 뿌리며 색다른 추억을 만들거나 다 함께 기차놀이도 하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6: 지금 무주에서 처음 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좀 얼굴이 좀 많이 부들부들하니 좋았어요.
5: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보령 머드 축제가 대천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막해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집니다.
7: 천연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K머드인데요. 이곳 축제장에 오면 이렇게 시원한 머드 샤워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5: 무대에서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등 젊은 층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K머드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8: Really good. 정말 좋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이곳에 또다시 놀러오기를 원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5: 저희가 한풀 꺾이는 야간에는 DJ 공연과 드론쇼 등 다채로운 행사로 축제의 열기를 이어갑니다. 보령 씨는 축제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료 입장객들에게 지역화폐 5,000원권과 소비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9: 그리고 이제 머드 축제를 찾는 외부인들이
8: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입니다.
9: 특산품을 즐기고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5: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한껏 날려버릴 보령 머드 축제가 여름철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5년 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오른 우리나라의 갯벌이 지역을 넓혀 확대 등재됐습니다.
4: 국내에선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결정이라 더 반가운 소식인데요.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8B8 결정문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갯벌이 확대 등재됐습니다.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된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광주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에 더해 충남 서산과 전남 광주 여수, 고흥과 무안 갯벌이 추가되고 경계가 확대되면서 권역이 넓어진 겁니다. 위원회는 우리 갯벌에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철새들이 다녀가는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호를 충족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연 서식지라고 인정했습니다. 2021년 처음 갯벌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갈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가치를 더 완전히 보여주도록 확대 등재를 추진하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했는데 5년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8: 갯벌이 한국만의 유산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유산이라는 걸 늘 기억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허민 국가 유산 총장입니다.
3: 확대 등재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국내에서 처음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실을 거뒀다는 점도 의미를 더합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홍보대사를 맡아 전 세계의 유산 보전의 의미를 알리고 있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0: YTN 송재인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만해와 홍해에서는 선박 무력화와 보복 공습 등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핵심 바닷길이 잇따라 전쟁터로 변하면서 확전의 기로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2: 오만해에서 이란에 대한 봉쇄망을 돌파하려던 상선 라빈호가 미군의 사격을 받고 무력화됐습니다. 홍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이 유조선 공격에 맞서 예멘 후티 반군 점령지인 호데이다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인 동서 바닷길이 모두 교전의 소용돌이에 빠지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위기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중동 전역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대규모 추가 타격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대화를 통한 현명한 합의를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3: 모든 출격 준비를 마쳤지만 현재 대화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압도적인 무력을 지렛대 삼아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생각인데 이란 역시 속으론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3: 그들도 합의를 원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뿐이죠.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타결을 원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하지만 이란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위협과 강압적 태도를 벌이지 않는 한 절대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3: 우리와 미국 사이의 중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재자도 있고 메시지와 의견이 오가고 있죠. 문제는 여전히 강요와 위협을 일삼는 미국의 태도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2: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속에서도 두 나라는 물밑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배수진이 맞서는 가운데 벼랑 끝 외교전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해상 수송로가 막히자 다급해진 중국이 파키스탄에 양국 간의 중재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최근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만나 미-이란 갈등 완화를 위한 중재를 당부했으며 양국이 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파키스탄은 자국을 방문한 이란 내무장관과 접촉해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사우디 등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우선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대체 수송로인 홍해마저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해 가로막힐 위기에 처하자 현재 상황에 강한 불만을 품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전쟁을 함께 시작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회담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 전쟁의 방향을 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4: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에서 이란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의 원칙, 중요한 원칙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제시할 겁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4: 두 정상은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17일 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위기를 맞았을 때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사실도 보도됐습니다.
3: 화가 난 건 아닙니다. 다만 레바논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게 언짢았죠. 그래서 내가 비비, 이젠 그만 이제 진짜로 그만둬야 돼 라고 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이란 전쟁 파트너인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만납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28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친이스라엘 성향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 참석차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인데 이란과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 더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란은 두 주째 계속되는 미국의 야간 공습에 맞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 기지 여러 곳에 타격을 입혔다면서 추가 공격까지 경고했습니다.
3: 미군 시설, 위장된 숙소 및 비밀 거주지로부터 반경 500m 밖으로 즉시 대피하기 바랍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4: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전면 봉쇄할 의도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홍해를 지나던 사우디 유조선이 다시 공격을 받아 선체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YTN 진호입니다.
1: 4월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중단됐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언론을 가짜뉴스라 부르며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막판엔 대선 4선 도전 농담까지 던지며 행사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상호 기자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자신을 비판한 기자들의 수상에 뼈 있는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3: 이 상소는 지금까지 한 자리에 모인 트럼프 정신 이상 증후군 환자들의 집합 소론 사상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가짜 뉴스로 싸잡아 규정하고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인신 공격성 비난에 열을 올렸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정적들과 유명 인사들도 조롱 섞인 어조로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연설 막바지에는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폭탄 발언을 던지며 장내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3: 일종의 특종을 하나 발표하죠. 미국 대통령의 4선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난 그렇게 할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 이겼고 세 번 이겼습니다. 이제 또 다시 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삼엄한 경비 속에 치러진 이번 만찬은 표현의 자유를 기념하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 간의 팽팽한 긴장감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5: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방위산업 행사장을 미사일로 공습해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석유시설에 이어 물류망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건물 잔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24일 낮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에서 열린 방산 행사장에 러시아 미사일이 잇따라 날아들었습니다. 주변이 주택가라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최소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3: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어요. 3층짜리 집에 사는데 창문이 깨지는 걸 봤습니다. 정말 놀랐죠.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지역 주민입니다.
6: 러시아군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되는 드론도 전시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피격된 방산 행사장이 민간업체 주도로 허가가 없이 열렸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 전쟁 이후 패트리엇 방공 재원이 부족한 틈을 노려 우크라이나의 후방 도심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대규모 공격을 위해 미사일을 준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6: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내륙의 석유시설과 물류망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에도 국경에서 1,300km 넘게 떨어진 러시아 키로프주의 군수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대형 물류창고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 일대가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지난 18일 이후 러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겨냥한 네 번째 공격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480대를 격추했다며 올해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해법을 논의한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7: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의

0: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3: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요. 전북과 제주에는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청주, 광주와 대구는 2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33도, 울산 35도까지 오르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위로는 이동차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많이 짧아지면서 이제는 시가지 구간을 지나가는 길만 차가 좀 모여있는 편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 더디고요. 외곽으로는 신갈에서 수원까지 짧게 더딥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이제 일찍에서 금천 포함해서도 막힘이 없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장수에서 송내 사이 짧은 지체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남동 부근을 지나는데 주춤거리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수월하게 통과하고 있고요. 동작대로는 경문고등학교에서 사당역 쪽으로 더딥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슬기드의 2부 첫 곡은 영화 주라기 공원 테마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으로 유명한 배우 샘 닐이 78세 나이로 지난주 별세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얼굴을 다 기억하실 텐데요. 4년 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해오다 불과 3개월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화 음악 들려드렸습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경기 아트센터입니다. 무용단 기획실 정혜윤 대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아, 여러분, 경기 아트센터에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금 앞에랑 뒤가 바뀌었어요. 그죠? 원래 공연 기획?
1: 원래는 기획 홍보팀.
0: 기획 홍보셨죠?
1: 네.
0: 근데 무용단 기획실, 거기다가 정혜윤 대리님으로 승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1: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뭐 이게 듀더클 덕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현 대리님께서 능력자셔서 인정받은 게 아닌가.
1: 아유, 다 슬기님 덕분입니다.
0: 아닙니다. 능력자시니까 여기도 뽑혀서 오신 거잖아요.
1: 그럴까요?
0: 밀려서 오셨을 수도 있으나 네. 이걸 들으신 이제 경기 아트센터의 이제 센터장님께서 대리로 승진시켜! 이렇게 하고 바로 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네. 아, 정말 듀더클이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한둘씩 다 승진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축하드리고요. 이제 기획 홍보팀에서 무용단 기획실로 가신 거면 뭐 상관없나요?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기획이기 때문에?
1: 네, 뭐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홍보를 담당을 했고 네네. 이제는 무용단 공연 제작하는 PD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오.
1: 그래서 뭐 기획 공연, 제작 공연, 초청 공연 아니면 해외 공연까지도 제가 다 담당을 하게 될 거고.
0: 오호.
1: 그래서 홍보보다는 조금 더 무대 뒤쪽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와, 근데 무용단이면 전혀 다른 분야 아닙니까?
1: 그렇지요.
0: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1: 네, 아직 베이스가 별로 없어서 네네. 많이 공부해야 되기는 하는데 네네.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0: 마인드가 이제 승진하실 만한 마인드네요. 좋습니다. 바빠지셔서 이제 못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1: 그래도 듀더클 함께 해야지요.
0: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지난 5월 말에 소개해 주셨던 그 되게 재밌었던 그 G팜 공연 기획부터 봤던 대규모 이벤트였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1: 네, 집합은 일단 6월 26일에서 27일까지 이틀 동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0: 아, 네.
1: 공연예술 관계자들이랑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연 유통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공연장 23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0: 아오.
1: 양일간 총 2,000명 정도 방문객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0: 아유, 정신없었겠는데요.
1: 네, 정말 들썩들썩했어요.
0: 이야,
1: 센터가.
0: 이게 집합이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공연 제작하는 공간을 넘어서 지역 예술과 관객, 공연장을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G팜이라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이게 관객들 반응 궁금하네요.
1: 첫 행사였지만 관객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게 G팜이 단순히 전문가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0: 네?
1: 전시도 관람할 수 있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고 뭐 부스도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축제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0: 네?
1: 관객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한편으로 예술인들에게는 새로운 유통과 교류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0: 네네.
1: 조금 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0: 아, 보니까 기간으로는 26, 27일 하신 거고 뭐 7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1: 네.
0: 그럼 그 기간에는 공연들을 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0: 아, 집합에 연결된 공연들.
1: 네.
0: 아, 그럼 뭐 집합에서 뭔가 뭐랄까 선보여준 그런 공연들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설명해준?
1: 설명해준 공연들 뭐 해외 초청작도 있고요.
0: 네네.
1: 아니면 주로는 경기도 예술단의 기획 공연들이 라인업으로 쭈루룩 되어 있었어요.
0: 아, 그러면 이제 7월 30일까지는 공연이 계속 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럼 이제 올해 상반기는 이제 G팜을 통해서 마무리 되신 것 같고 경기 아트센터의 하반기 어떤 기획 방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상반기에는 지아츠 페스티벌을 주축으로 해서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는데요. 이제 경기아트센터의 대표 브랜드 구축을 하는 데 집중을 했었다면 하반기에는 예술단의 자체 제작 콘텐츠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고 있어요.
0: 네.
1: 창작과 제작 그리고 유통을 연결하는 공공극장으로 역할을 넓히고자 하는 건데 극단의 제작 공연 그리고 경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기획 공연 등 여러 가지 공연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경기 아트센터는 G가 많이 들어가네요. G 아트, G팜.
1: 그렇지요.
0: 그렇지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예정된 공연 어떤 공연이 있습니까?
1: 일단 하반기의 첫 공연은 7월에 선보이는 가족 음악극 엄마랑 아기랑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이 공연이 굉장히 특이한 게 0개월에서 24개월령의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공연이에요.
0: 예? 0개월에서 이게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건가요?
1: 예, 뭐 아직 걷지 못하는 아기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옹알이를 겨우 하는 아기들도 있는데 네. 엄마 아빠랑 함께 와서 공연에 촉감 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먼저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감각을 깨우는 오감 만족 공연인 거죠.
0: 아, 공연이라기보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참여형.
1: 네네.
0: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연이 될 수 있군요. 뭐 그런데 진행하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 거 보네요.
1: 네, 실제로 배우분들이 공연을 진행을 하시고요. 연기와 함께 뭐 넘버벌 퍼포먼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모래놀이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냥 임산부도 참석 가능하다는 건가요?
1: 네, 가능합니다.
0: 와,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울지 상상은 초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가보시고요. 엄마랑 아기랑 되게 뭔가 눈물 나는 그런 같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영유아 공연입니다. 이게 어떤 기획을 통해 나온 건가요?
1: 일단은 이 공연의 슬로건이 우리 아기 공연 첫 걸음이에요.
0: 네.
1: 과연 0개월 응애응애 아기도 공연을 네. 관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이 된 기획이고 생애 첫 공연인 만큼 아기의 발달 단계에 맞춘 예술적 자극을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복지 영역이기도 하고요.
0: 네.
1: 결혼이나 뭐 태교, 출산, 그리고 육아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생애 주기별 문화복지를 실현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0: 대리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경기아트센터 말고도 이런 영세 공연이 있습니까?
1: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연은 많지만
0: 네네.
1: 0개월에서 24개월령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저희가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이 기획하신 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네요.
1: 그렇죠.
0: 그분이 임신 중이셨나? 나를 위한 공연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이제 2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임신 중이신 분들이나 자녀에게 예술을 시키고 싶을 땐 이런 경험부터 시켰을 때
1: 그렇죠.
0: 발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좀 전국에서 와서 참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실제로 작년에 처음 시작된 공연인데
0: 네네.
1: 올해 지금 방송 나가는 7월 25일을 마지막 공연으로 이 행사가 종료가 되거든요.
0: 네네.
1: 모든 공연 전 회차 매진됐습니다.
0: 아, 이게 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공연은 잘 돼요.
1: 아무래도 그렇죠.
0: 어린이 극이 진짜 엄청 잘 되는 거 아세요?
1: 맞습니다.
0: 어린이 극은 뭐 표를 못 구해요. 표를. 35분, 45분 가량 공연인데 보니까 해외 시리즈네요.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해외에서는 벌써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1: 네.
0: 어떻게 영세부터 이걸 생각하죠?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마 경기 아트센터 시작해서 반응이 좋으니까 조만간 쫙 퍼지지 않을까
1: 그쵸,
0: 라는 생각합니다.
1: 확대가 된다면 그것도 우리나라의 임산부나 아니면 영유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0: 그렇죠. 벌써 이게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날 기준으로는 이미 이 공연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계속 있을 테니까 또 꼭 기억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할 공연 알려주시죠.
1: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방송이 나가는 바로 오늘 진행되는 공연인데요.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창작 공연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 강국의 의미를 국악과 현대적인 무대 연출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역사적 인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만나고 우리 문화의 가치와 미래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음악극입니다.
0: 아, 음악극. 음악극이라는 거는 약간 연기도 있는.
1: 네.
0: 오.
1: 배우분들이 네. 함께 나와주시고요.
0: 예.
1: 연기 그리고 소리.
0: 아, 판소리 하신 분들이.
1: 네, 판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0: 네.
1: 정말 뮤지컬처럼 노래도 부르시고요.
0: 아, 진짜요?
1: 예. 그리고 경기도 무용단이 함께 협업을 해서 춤도 있고요.
0: 오호.
1: 용인 시립 합창단이 함께해서 합창도 있습니다.
0: 거의 오페라 앤 뮤지컬인데요?
1: 네, 오페라 앤 뮤지컬 사이즈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0: 그럼 이제 오늘은 토요일, 어제 공연했고요.
1: 네.
0: 오늘 이제 4시에 공연인데 이거 뭐 리허설 보셨어요?
1: 봤어요.
0: 어때요?
1: 연습 과정을 계속 보면서 네. 이게

0: 만들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1: 네네.
0: 굉장히 음악과 춤이 웅장하기 때문에
1: 오, 창작인 네. 거잖아요.
0: 예.
1: 야.
0: 너무 좋더라고요.
1: 오, 진짜요?
0: 네.
1: 야, 이거 많이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시내 오케스트라. 오늘 뭐 방송을 듣고 가시면 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은 해라고 합니다. 그에 맞춰서 아주 뜻깊은 공연을 준비하신 것 같고요. 김구 선생은 문화의 나라, 문화 강국을 꿈꾸셨죠. 지금 대한민국은 K-POP과 K-드라마 등 정말 세계에서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 됐는데 아주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보신 분이 뭔가 기획 하신 분들도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걸 기획했다는 게.
0: 네.
1: 왜냐면 이거 경기 아트센터 자체 기획인가요?
0: 맞아요.
1: 아, 그러면 이제 보통 네. 이런 걸 할 때는 이거 만들 거니까 이게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신 거잖아요.
0: 네.
1: 혹시 대리님께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대리로 승진을.
0: 아, 그런 거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거는 아니고요.
1: 네네.
0: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1: 네네.
0: 유네스코 기념의 지정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의 나라를 가장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주자 해서 기획된 공연입니다.
1: 그럼 이 공연하는 것도 다 경기아트센터 소속단에서 공연하나요? 연기도? 배우님들을 네. 이렇게 섭외해서 오는 건가요?
0: 네, 네. 배우님들은 외부에서 섭외해서
1: 오.
0: 같이 해주시고
1: 네.
0: 그리고 그 외에는 용인 시립 합창단에서
1: 아, 해주시고.
0: 함께 또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1: 보니까 지금 오케스트라는 경기 신화인데 이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 소개 부탁드립니다.
0: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는 1996년 경기 도립 국악단으로 창단된 단체이고요. 지금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거는 2020년입니다. 몇 년 안 됐죠. 경기도 대표 국악관현악단이고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와 협업하면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 야, 신화위. 이게 신화위 오케스트라니까. 오케스트라니까 여러분들 관현악 생각하셨겠지만 국악관현악단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국악기. 자, 이렇게 음악극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소개해 주실 공연도 연극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9월 18일 금요일에서 20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경기도 극단의 연극 버닝 타오르는 삶입니다. 이 작품은 조은주 작가의 작품이고요. 급식 조리사 3인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좀 특이한 점으로는 2024년에 진행된 경기아트센터 제4회 창작 희곡 공모를 통해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1: 네.
0: 대본부터 낭독극 그리고 연극 형태로 관객들과 만나는 순간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한 작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아, 급식소?
0: 네.
1: 급식 요리사요?
0: 네.
1: 세 분의
0: 네.
1: 이야기?
0: 네네. 네.
1: 그러니까 타오르는 삶이라는 게 요리를 할 때 불타오르는 이런
0: 그렇죠. 약간 중의적인 의미인 것 같은 게
1: 제가 노동과
0: 네.
1: 이런
0: 맞아요.
1: 되게 뭔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이게 진짜
0: 보러 오십시오.
1: 9월 18일,
0: 네.
1: 9월 20일 이게 저희가 매주 공연장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진짜 보고 싶은 공연들이 많거든요. 진짜 가고 싶네요.
0: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제가 꼭 이거는 이 창작 희곡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 이 창작 희곡 공모를 경기 아트센터에서 한 건 아니죠?
0: 아트센터에서 했어요.
1: 아, 자체에서?
0: 네.
1: 아,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0: 네.
1: 아.
0: 지금 벌써 5회까지 진행을 했고요.
1: 아, 이게?
0: 네.
1: 오.
0: 많은 작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의 취지는 경기도의 이야기를 담은 희곡을 발굴하자.
1: 경기도의 이야기를?
0: 네. 뭐 경기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실 네네. 뭐 특별히 경기도라기보다는 우리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될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경기도의 우수한 희곡 작가를 발굴을 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건데.
1: 5회나 했으면은 꽤 이런 연극을 계속 한 거네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연극 반응이 좋았던 것들이 있나요?
0: 네, 지금 버닝 타오르는 삶 같은 경우에도 낭독극으로 작년에 선보였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1: 아, 그냥 말로만?
0: 네.
1: 연기로만?
0: 네네. 그냥 리딩 수준이었는데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번 공연 때도 아마 많은 관객분들이 다시 찾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경기 아트센터에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0: 그렇다고 봐야죠.
1: 그러면은 내가 작품만 내면은 거기서 다 지원해서 공연이 올려주는 거고.
0: 네, 대상 작품 하나 그리고 우수상 작품 하나 이렇게 두 작품이 선정이 됩니다.
1: 네, 그러면은 티켓값도 싸겠네. 이게 경기 아트센터니까.
0: 아마 기존 연극들보다는 조금 공공 극장이니까 네. 조금 저렴한 부분도 있지요.
1: 아,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공연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문화생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잘 찾아보면 진짜 편하게 볼 수 있는 공연들이

0: 정말 많거든요. 특히 이제 경기 아트센터는 퍼주는 곳이라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1: 아낌없이 드립니다.
0: 어, 진짜. 어, 경기에 상관없지. 어,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 상관없이 경기 아트센터는 여러분 편하게 갈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소개해 줄 공연이 있습니까?
1: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공연은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마스터피스 시리즈 네 번째 무대 베토벤 교향곡 7번입니다. 극단 공연이랑 일정이 겹쳤어요. 9월 18일 금요일 그리고 9월 19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경기도와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휘자 이얼 그리고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0: 어, 이게 백건우 선생님이 오시면은 또 이것도 난리 났겠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좀 국내외에서 깊이 있는 연주를 선보이고 계시니까 네. 경기도에 계시는 많은 도민분들도 관심이 좀 많으세요.
0: 그렇죠.
1: 특히 작년 10월에 리사이틀로 경기 아트센터를 한번 찾아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0: 아, 이게 또 경기 필하모닉이랑 마스터피스 4, 베토벤 교향곡 7번. 여러분, 9월 18일입니다. 하필 버닝타오르는 삶 하는 날이랑 겹치지만 아 버닝타오르는 삶을 낮에 보시고 저녁에 그렇죠.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완벽합니다.
0: 이미 간 김에 네. 두 개 보는 게 어떻습니까? 자, 이열 지휘라고 들었습니다. 젊은 지휘자인데 네네. 젊다고 하기에는 83년생. 네, 83년생이면 젊은 거죠. 지휘자치고.
1: 젊으십니다.
0: 네, 국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차세대 거장 지휘자라고 하는데 우리 대리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 이열 지휘자는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세요.
0: 네.
1: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근 지휘자 그리고 보스턴 심포니,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를 역임을 했고요. 2022년에는 세계적인 권위의 게오르그 솔티 지휘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0: 오, 솔티요? 굉장히 뭔가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 네, 아무튼 이 이열 지휘자님은 오, 열 이름조차 진짜 대단하십니다. 감탄사잖아요. 이거 아니면?
1: 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0: 예, 어, 네. 지휘자님이 정말 이름이 감탄사이기 때문에 지휘자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지휘자님 젊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백건우 선생님께서는 1946년생. 46년생이면은 저랑 이제 40살 차이가 나시네요. 네. 올해 여든, 네. 두 사람의 호흡,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1: 네, 아무래도 거장의 깊이와 젊은 지휘자의 에너지가 만나서 어떤 베토벤을 들려줄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서로 다른 세대가 만들어낼 음악적 시너지가 어떨지 이번 공연의 큰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 아, 자,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 경기 아트센터 세 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정말 이 우리 대리님은 딱딱딱 딱딱딱. 어, 굉장히 편해요.
1: 그런가요?
0: 네. 어, 하실 말만 탁탁탁. 아주 그리고 개그 공연도 탁탁탁. 자, 3회차 꿀팁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공연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경기 아트센터의 명당 좌석은 어디일까? 대극장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1: 대극장 기준으로요?
0: 네네.
1: 아, 사실 저의 기준은 다 똑같은데요. 저는 콘솔 바로 앞자리를 좋아합니다.
0: 오, 이거는 야, 이거는 어,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콘솔 앞자리.
1: 그게 좀 공연장 다녀보신 분들이면 아, 비슷한
0: 맞죠.
1: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0: 맞죠,
1: 같아요.
0: 맞죠. 네.
1: 아무래도 콘솔은 그 모든 음향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모든 소리가 골고루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음향이나 그 시야 모니터링이 굉장히 잘 되는 곳에 FOH가 있어서
0: 그렇죠.
1: 그 바로 앞자리에 앉으면 소리도 너무너무 잘 들리고 밸런스도 좋습니다.
0: 이게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경우도 콘솔이 있나요?
1: 어, 오케스트라 콘솔이 있기는 한데 네네. 거기서 따로 뭘 조작을 하진 않지만
0: 많지만 거기가 뭔가 잘 모여있다?
1: 예.
0: 아,
1: 네.
0: 어쨌든 이 네. 공연장의 공연의 흐름이 이렇게 지용
1: 그렇죠.
0: 오, 두 가지 같은 국립극장이었죠? 콘솔 자리를 추천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이게 공연을 많이 보시면 이렇게 저도 항상 콘솔 자리를 얘기하거든요.
1: 어, 정말요?
0: 이게 왜냐면 저도 놀랬어요. 예전에 공연하다가 리허설하면서 객석에 내려왔는데 앞자리에서 가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1: 맞아요.
0: 뭐지? 하고 이제 뒤로 쭉 가니까 들리더라고요. 근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음향 감독님께서 이게 앞에를 맞춰버리면 뒤에가 허허해지고 뭐 뒤에를 맞춰버리면 앞에가 허허할 수밖에 맞아. 없다. 그래서 이제 공연 그 후기들 보면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 이런 분들 계시고 난 뒤에 좋던데? 이런 분이 계시고 뒤에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 앞에 너무 좋더라 이게 그 공연장의 차이거든요. 음향

0: 상황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 경기 아트센터의 정혜연 대리님의 꿀팁은 코너 앞자리다.
1: 네.
0: 여러분들 거기가 VIP석이에요, 사실 진짜로. 네. 자, 지금까지 무용단 기획실 정혜윤 승진하신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달에 만날 때는 무용단 공연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될것 같습니다. 그죠?
1: 네, 무용단 하반기에 준비 중인 공연들 그때는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정말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는 9월 18일과 19일에 있을 경기 필하모닉 연주회에서 협연을 맡은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브람스의 카프리치오 작품 번호 76번의 2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7월 25일 토요일 실기데이 마치겠습니다. 경기의 피라모닉의 연주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말러의 교향곡 5번, 이 곡은 4악장 아다지에토가 유명한데요. 오늘은 마지막 5악장을 준비했습니다. 성시연이 지휘하는 경기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텐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주더콜로 돌아올게요.

0: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일요일은 중부와 경북, 전북과 제주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더운데 다음 주부터는 극심한 폭염에 접어들겠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고요. 아침 기온 내일 서울과 청주 2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대전 33도, 울산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쉬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더위가 계속 지속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모두 수월한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양재에서 서초 진입할 때에도 크게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도 양방향 시구간 포함해서 막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대소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가 한 대 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수월하고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도 전혀 정체되지 않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녹천교에서 창동교까지 짧게 지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기술 혁신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입니다.
4: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이정우 선수의 사인볼을 한국 정상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도심으로 이동해 AI 모델 미토스를 개발한 엔트로픽의 CEO와 1대1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5: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또 기여를 기대합니다.
6: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한국 정부에서 AI 분야를 우선시한 것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입니다.
4: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혹탄 사장도 따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이혜진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까지 모인 AI 서밋 행사에선 우리 정부의 AI 산업 미래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7: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4: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함께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기로 한 걸 거론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 이 대통령은 내일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모색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3: 이번 AI 서밋은 삼성, SK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엔비디아와 오픈 AI 등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해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 간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9: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는 그야말로 국내외 인공지능 업계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삼성 등 우리 기업과 오픈 AI, 엔비디아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이 번갈아 자리했습니다. 합계 시장 가치만 2경원이 넘는 기업의 수장들은 이 대통령의 샌프란 AI 선언에 지지와 공감을 보냈습니다.
10: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허브로서 글로벌 AI 여정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탄 브로드컴 CEO입니다.
9: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규모 투자 협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5년간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SK로부터 장기 공급받기로 했고,
10: 우린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구입할 거고 개발해 나갈 겁니다. 젠슨 CEO입니다.
9: 브로드컴과 5년 동안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AI 칩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1: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1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11: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9: 반도체 분야에서만 투자 공급 규모가 9,500억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을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대학의 로봇 개발 지원 등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추진됩니다. 청와대는 이로써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
1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12: AI 공급망 강화와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 행사 이후 샌프란시스코만 해변에선 태평양을 배경으로 이 대통령과 AI 어벤져스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13: 우리는 친구다!
9: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치맥, 삼겹살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PC&칩스를 곁들인 만찬으로 AI 공급망 협력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지난 2021년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오른 우리나라 갯벌이 권역을 확대해서 추가로 등재됐습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등재가 완료된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더해 오늘 추가된 여수와 고흥, 무안, 서산 갯벌까지 면적을 확대한 연속 유산이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논란을 일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14: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면서도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의 뜻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주위에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 보안수사권 피해

0: 취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권 내 강경파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보안수사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뒤에도 보안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와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제도 부활 등을 주장했습니다.
1: 보안수사 요구 정도가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2: 정성우
1: 경우가
2: 법무부 장관입니다.
1: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0: 여당이 최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추인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법무부 수장이 교체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3: 공교롭게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과 맞물려서 사의를 밝힌 걸로 알려지자 야권은 즉각 사퇴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도망간다고 책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날선 반응 속에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짜 나라가 걱정된다면 사표를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도 건의하란 겁니다.
5: 만약 역사의 대죄인으로 기록될 것이 두려워
2: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5: 가장 비겁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 될 거란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 장관 사이는 보안수사권 폐지와 무관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정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 청와대와의 가교구실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오래전부터 밝혀왔다는 설명과 함께 거듭된 사의 표명에도 대통령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법무부 수장의 일종의 사퇴 방화세로 작용했을 거란 엇갈린 해석 역시 존재합니다. 정 장관 거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권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속도전만이 능사가 아니란 신중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며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3: 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주말에도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논의에 가세하면서 개파 대리전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6: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회 초청 강연에서 신천지 문제를 제기한 건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7: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7: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6: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 이제 신천지 문제는 공적 영역으로 올라섰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등의 공세를 의식한 듯 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냐, 당원들이 원할 때 합당하겠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경남을 찾은 정청래 전 대표는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또다시 강조하며 연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정치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적은 없다. 1인 1표제를 훼손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경쟁 후보 저격을 잊지 않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거듭 충심을 강조했습니다.
8: 민심과 당심이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8: 출렁이고 있고 이것이 파도치고 있고 이것이 태풍으로 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 전북에서 당원들과 만난 송영길 의원은 당권 주자 3명 다 나름 대표가 될 만하다면서도 자신만 광역단체장을 해봤다며 장점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자체장을 해보니 대통령을 더 잘한다며 자신과의 호흡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9: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속이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9: 나와서 이재명 대표하고 합이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6: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곤 개파별 대리전도 벌어졌습니다. 친청계가 먼저 김 전 총리가 언급한 3자 비밀연합 주체가 누구냐고 직격하자 친명계는 곧바로 이 대통령 돌려가기가 반명이자 분열주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20여일 남은 전당대회, 갈수록 당권 주자별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이 96.7% 압도적 찬성률로 조국 전 대표에 이어 신임 당대표가 됐습니다.
10: 목표를 낚아채는
2: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입니다.
10: 단호하게 개혁을 책임지겠습니다.
3: 새 대표 선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른바 법력권 통합 문제는 또다시 민주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2: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

그리고 올림픽대로는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 한남대교 위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사가정길 신담역 쪽으로 가는 길 용마산역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차량이 좀 모여 있고요. 그에 북부간선도로나 동부간선도로 같이 가는 동일로도 구수월하게 통과합니다. 강남대로는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 차가 많은 상황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 잠원과 반포에서는 속도가 약간 처져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 경부고속도로 위로 꽤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이나 서울 쪽 모두 전체적으로 수월하게 통과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영광 부근에 고장차 한데 있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남용인 요금소 부근에 고장차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말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완진되는 데까지 109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소방청도 애를 먹었는데요.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이런 대형 화재가 최근 5년 동안 20건이나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대책 마련은 적절했는지 또 언론의 역할은 충분했는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해 생태계에 대격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팔지 못할 만큼의 참치가 잡히는가 하면 참치를 따라 상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휴가철에 알아두면 좋은 바다 관련 소식 선정수 팩트체커와 알아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로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7월 18일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죠. 오늘은 왜 이런 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또 우리 언론이 제 역할을 해왔는지를 중심으로 언론 비평 해보신다고요.
2: 네, 그거 해보려고 대형 창고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2008년 1월에 있었던 이천 참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코리아 이천 냉동 창고 화재인데요. 당시에 사망 40명, 부상 9명이었습니다. 냉동설비 배관 용접 불꽃이 우레탄 폼 등에 옮겨 붙었고요. 그 우레탄 폼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았고 또 네. 출입구는 하나뿐이었고 공사와 작업이 동시 진행되는 등의 여러 원인이 피해를 키웠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대형 창고의 방화구획 그리고 피난로 문제가 확인된 아주 대표적인 참사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밖에도 많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고요. 또 다른 소방관 한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큰 불을 잡기까지 장시간이 걸렸고 완진에는 엿새가량 소요되었습니다. 네. 재산 피해는 후속 통계에서 약 4,743억 원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하 2층 전기설비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광범위한 적재물, 복잡한 선방 구조, 내부 화재 확산으로 진입과 발화점 접근이 어려웠다라는 게 이 늦은 화재 진화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화재 경보 반복 해제와 초기 대응 문제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0: 네, 말씀하신 2021년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번에 또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이번 물류센터

0: 12층이긴 하지만 일반 건물로 환산하면 15층 이상 건물과 맞먹는 높이와 규모라고 해요.
1: 네.
0: 약 109시간 만에 완진이 됐는데 이번 쿠팡 물류센터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뭔가요?
1: 아직 완전한 그 책임 소재 이유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예요. 피해액도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 당국과 현장 관련 보도들을 보면은요, 대형 화재의 배경으로 대량의 가연물 적재, 높은 층고, 복잡한 물류 시설 구조를 꼽았습니다. 내부에는 포장 비닐, 종이 박스, 물류 로봇과 리튬 배터리 등이 있어서 화재의 하중이 컸고요. 강한 복사열로 방화구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층 랩 구조와 자동화 설비는 불길 차단과 물 공급을 어렵게 만들어서 진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이 됐어요. 이번 화재의 핵심 문제는 대형 자동화 물류센터의 안전 설계가 화재 위험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류센터가 대형화, 자동화될수록 이렇게 전기 설비와 배터리, 고층 적재 구조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에 맞는 소방 기준과 진화 체계가 충분히 고도화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 지금 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반복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네.
0: 물류창고와 관련된 소방 건축 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걸까요?
1: 그런데 어느 정도는 계속 뒤늦게라도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2008년 두 차례 참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 수준의 산발적인 시도만 있었을 뿐 국가 차원의 물류창고 특화 규제는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도의 결정적 전환이 되었던 것이 2020년에 있었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입니다. 이 화재가 이전 참사와 너무나 판박이다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 특화된 종합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에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종합 대책인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대책이 나왔던 것인데요. 아쉽게도 이 이후인 2021년 6월에 다시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번에는 또 처음으로 물류센터만을 대상으로 한 화재 안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8월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발표한 물류센터 화재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 처음으로 물류센터에 특화된 이런 기준이 마련된 것이니까 내용이 굉장히 자세해요. 건물 설계할 때부터 화재 안전성을 검토하는 성능 위주의 설계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요. 그리고 컨베이어 같은 자동화 설비가 들어선 구역에 대해서도 층별, 면적별로 불이 번지지 않게 막는 방화구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이 개정으로 처음으로 샌드위치 패널 같은 복합 자재의 심재, 그러니까 겉면이 아니고 속을 채우는 재료에 대해서도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이제 아무 패널이나 쓸수 없고 정부의 품질 인정을 받은 자재만 시공에 쓸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규제 강화와 함께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도 202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망 사고가 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
0: 물류센터 화재 안전 종합 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장치가 마련이 되긴 했지만 이후에도 참사는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특히 법이 강화되는 그 사이에도 2022년 1월에 평택에서 그리고 5월에는 이천에서 또다시 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자 그해 12월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합동 조사단을 꾸려서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또 내놓았어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 시설 기준을 다시 정비하고 화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기존에 흩어져 있던 소방 관련 법령도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2024년 1월, 창고 시설만을 위한 별도의 스프링쿨러 기준이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은 기준을 썼는데요. 이제는 창고에 맞게 훨씬 강력한 라지 드롭형 스프링쿨러를 달아야 하고요. 랙에 물건을 높이 쌓는 구조다. 그렇다면은 3m 높이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0: 네.
1: 또 물을 뿌리는 양도 기존보다 2배, 뿌리는 시간도 20분에서 60분으로 3배 늘었습니다.
0: 네.
1: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갖춰진 거죠.
0: 그렇지만 이번에 인천 쿠팡 화재가 또 발생한 거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아직까지 뭐 법이나 시스템이 대형 창고 화재 예방에 부족하다는 거 아닐까요?
1: 네, 부족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강화된 기준이 새로 짓는 건물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0: 그렇구나.
1: 지난 18일 화재가 난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는 2020년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시행된 이 강화된 스프링클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0: 네.
1: 결국 옛날 기준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지만 다층으로 쌓인 선반과 마늘 물건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천 쿠팡 화재를 계기로 정부는 또다시 물류시설 화재 안전 제도 개선 TF를 꾸렸습니다.
0: 네.
1: 이렇게 15년 넘게 법을 만들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랬지만 화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또 새로운 대책을 다시 준비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 보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사실 보도량이 너무 많아서요. 비카인지에서 전체 보도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일간지 12곳의 보도만을 수집해서 살펴보았어요. 화재 발생일인 7월 18일에서 23일까지 보도한 기사에서 중복 기사를 제외하면은요, 전국 일간지 12곳의 보도가 약 280건이 됩니다.
0: 네.
1: 먼저 이 기사량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니까 화재 첫날인 7월 18일에는 43건, 그리고 19일에는 58건이 보도됐습니다. 화재 발생 사흘째인 20일에는 8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인 21일 45건, 22일 29건, 23일 19건으로 빠르게 기사량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1: 화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일단 큰 불길이 잡히자 언론의 관심도 함께 줄어든 것입니다.
0: 네.
1: 그렇다면 이 시기에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을까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화재 진행과 진화 상황에 대한 보도가 대부분이었어요.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 24시간 넘게 불타고 있다. 국가소방 동원령이 내려졌다. 건물 붕괴 가능성이 있다. 61시간 만에 초진됐다. 라는 식의 내용이 약 85%를 차지했습니다.
0: 네.
1: 진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대형 화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화 과정과 주민 대피, 소방 대응을 신속하게 전하는 것은 언론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물류센터가 워낙 불 끄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언론의 역할은 끝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높은 층고와 넓은 공간, 대량 적재물과 복층 선반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설계했고 누군가가 이런 물류센터 모습을 허가했고 누군가 준공을 승인한 것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위험한 구조를 누가 어떻게 허용하고 관리했는지 따져묻고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보도는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진화 상황에 대한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 짚어주셨는데요. 그래도
1: 네.
0: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들이 있긴 했죠.
1: 네, 과거 화재와의 연관성 이런 네. 것들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5년 전 대형 화재를 겪고도 쿠팡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가? 덕평 물류센터 화재의 악몽이 재현됐다. 강화된 소방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존 물류센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어요.
0: 네.
1: 전국 물류창고 10곳 가운데 7곳이 지금 강화되어 있는 이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기사 280건 가운데 이와 같이 과거 화재나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목에서 직접 다룬 기사는 20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과 지난 화재 뒤에 내놓은 대책들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다른데요.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0: 네.
1: 2021년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에서는 소방관 한 명이 순직했죠. 당시에도 물류센터의 다형화와 복잡한 내부 구조, 스프링클러와 경보 설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화재에서 언론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짚어봐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 쿠팡은 덕평 화재 이후 무엇을 고쳤는가? 정부가

0: 아, 당시 발표한 안전 대책은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이 됐는가? 강화된 기준들은 기존 물류센터에도 적용되었는가? 쿠팡은 이번 화재 전에 위험 징후를 알고 있었는가?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로 고쳐졌는가? 그런 이런 점들에 대한 질문이나 대답은 언론 보도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쿠팡의 책임을 직접 물은 제목이 있기는 했는데요. 5년 전 대형 화재를 겪고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나? 쿠팡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화재 일주일 전부터 탄내가 났다는 전조를 무시했나? 이런 내용들이 보도에 있었습니다. 화재 상황에서도 인근 물류센터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라는 이런 노동조합의 주장도 지금 보도가 되었고요. 안전보다 로켓 배송을 우선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사과했다거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발표성 보도를 제외하면은요, 쿠팡의 예방 책임과 과거 대책의 이행 여부를 독자적으로 자세히 검증한 기사는 많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언론이 보다 좀더 구체적인 후속 보도에 집중해주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인권연구소장 김원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3: 네, 이번 주에는 신설 프로그램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경제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7월 6일부터 21일까지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 기간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했는데요. 그래서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코너를 중심으로 청취했습니다.
1: 네,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경제 프로그램이죠.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요즘 뭐 매일같이 사이드카가 걸리고 변동성이 참 큰데 개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3: 네, 이 코너는 주식개미들의 코치 역할을 하겠다는 코너인데요. 초보 투자자를 돕겠다는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2주간 들으면서 정보는 많이 알려주지만 이를 쉽게 알려주는 코치의 역할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6일 방송에서는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정보로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와 FOMC 의사록을 꼽았는데요. 하지만 왜이 자료들을 체크해 봐야 하는지, 결과에서 어떤 숫자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7월 8일에는 시클리컬이라는 용어가 반복됐지만 풀이가 없었고요. 7월 10일에는 패시브 자금, 펀더빌리티, 롱숏과 같은 전문 용어가 연달아 등장했는데 이 역시 설명 없이 지나갔습니다.
1: 전문 용어인데다가 영어다 보니 한 번에 쉽게 귀에 들어오진 않네요.
3: 네, 라디오는 귀로만 듣는 매체인데요. 신문처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일수록 한번더 풀어주는 진행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주목할 지표를 나열하는 데 그치기보다 그 지표가 무엇이고 왜 봐야 하는지까지 함께 설명했다면 코치라는 코너의 역할에 더욱 부합했을 것입니다.
1: 친절한 설명에 조금 더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을까요?
3: 네, 7월 13일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주식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투자 판단의 책임이 청취자에게 있다는 당연한 말인데요.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출연자는 가격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목표가 50만 원, SK 하이닉스 4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면 어떤 근거로 그런 목표가가 나왔는지, 다른 전망가는 왜 다른지, 정도는 함께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투자 책임은 청취자에게 있다고 고지하면서도 정작 전문가의 전망이 어떤 전제와 한계를 갖는지 검증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셈입니다. 책임은 청취자에게 넘기면서 판단 재료는 한쪽만 주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요즘

0: 시장이 정말 혼란스럽고 또 많이 빠지기도 하면서 다들 예민한 상황인데요. 좀더 섬세한 분석에 나올 수 있도록 물음표를 적극적으로 던졌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전 타임 코너 관련해서 더 짚어주실 부분 있다면요?
1: 네, 2주간 이 코너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내용이 매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브리핑으로 시작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분석하고 그 외에 이들 종목의 레버리지 ETF를 경고하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0: 네.
1: 베스트만 바뀌고 구조는 같았는데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의 60%를 차지하니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종목을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하면 청취자의 투자 시야는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현금 보유 전략이라든지 반도체 외 섹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해외 분산 투자 같은 그런 다양한 시각을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작전 타임 코너 분석해 주셨고요. 이외에 다른 코너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1: 네, 외신 와쓰다 코너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AI가 분석한 오늘의 한국 안보 경제 지수를 짚고 싶은데요.
0: 네.
1: 외신 1만 건중 한국 관련 기사를 AI로 분석해서 긍정, 부정 비율을 알려주는 방식인데요. 시도 자체는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어떤 외신을 대상으로 하는지,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0: 네.
1: 표본이 1만 건으로 크기 때문에 매체 종류에 따른 편향이 두드러지지는 않겠지만 산출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청취자가 이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하나는 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치고는 방송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좀 빈약했다는 점입니다.
0: 네.
1: 한국 관련 기사 중 23%가 부정적이라는 수치를 중심으로 한 짧은 분석만으로는 청취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0: 네.
1: 어떤 주제의 기사가 부정 비율을 높였는지, 지난주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은 맥락이 함께 제공됐다면 코너의 가치가 더 살아났을 것입니다.
0: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도 있을까요?
1: 네, 코치의 역할에 충실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개편 2주 차인 7월 16일 최창규 미래에셋 본부장은 촉감과 메커니즘을 두고 많이 오른 날은 더 사고 떨어진 날은 더 파는 구조라고 쉽게 풀어줬고요.
0: 네.
1: 또 ASM의 실적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ASML 장비로 TSMC가 생산하고 그 칩을 엔비디아가 쓰고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에 넣는다는 식으로 연결 구조를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또 HBM이 뭔지 모르면서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는 분들이 있다는 현장 관찰도 유용했습니다. 7월 27일 차영주 소장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무슨 근거로 바닥을 얘기하느냐고 물으실 텐데 라며 스스로 반론을 상정하고 실적 발표 일정과 정부의 보완책 등을 근거를 순서대로 제시했습니다.
0: 네.
1: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서도 고점론에 말하는 쪽은 반도체를 쓰는 기업이라며 이해관계 구도를 짧게나마 보여줬는데요. 청취자가 정보의 출처를 따져볼 수 있는 틀을 준 셈입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코스의 역할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자가 선제적으로 질문하려는 노력은 좀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0: 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0: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급변하고 있는 우리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기후변화 여파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동해에서 참치가 많이 잡혀 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어민 입장에서는 참치가 많이 잡히면 좋은 거 아닌가요?
3: 네, 동해안에 이 참치 참다랑어 풍년으로 이 잡은 참치를 방류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0: 네.
3: 이게 우리가 흔히 참치라고 부르는 참다랑어, 특히 태평양 참다랑어는 2010년쯤에 번식 가능한 개체 수준을 평가하는 산란 자원량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산란 자원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0: 네.
3: 이 참다랑어는 태평양을 광범위하게 회유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한 나라만의 규제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참다랑어의 산란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0: 네.
3: 어회 쿼터인데요. 우리나라가 받은 쿼터는 1219톤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참다랑어 어획량이 이 쿼터를 이미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참치가 잡혀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0: 네, 정해진 쿼터 이상 판매가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럼 쿼터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잡아서 참치가 줄었다가 이제는 늘어났으니 잡을 수 있는 양도 그만큼 더 늘려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사회가 설정한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면서 참치 개체 수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0: 네.
3: 그래서 2024년 이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라는 이 수산 분야의 국제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어획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를 했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 2025년, 2026년 쿼터가 기존의 748톤에서 1219톤으로 63%가 늘어난 겁니다.
0: 아.
3: 그럼에도 참치가 너무 많이 잡혀서 이 쿼터가 조기에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0: 네.
3: 그런데 문제는 쿼터를 무작정 늘리기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0: 네, 이미 상향이 된 쿼터였군요.
3: 네.
0: 참치가 늘어난 만큼 잡을 수 있는 한도를 늘리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요?
3: 정부는 이 국제 쿼터를 받아서 국내에 배분을 하고 어획 증명 제도를 집행을 하는데요. 어떤 어종을 얼마나 잡아서 위판장에 내놓는지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참치를 얼마나 잡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건데요.
0: 네.
3: 참치 개체 수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배분된 쿼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쿼터는 국가별로 배분이 되지만 우리나라가 받아온 쿼터를 지역별로 그리고 또 어업 형태별로 다시 배분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잡은 참치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어업 형태는 정치망 어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0: 네.
3: 바다에다가 그물을 고정시켜 놓고 들어온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통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치망 어업에 배분된 쿼터가 다 소진이 됐고 또 국가별로 배분을 받은 쿼터도 소진된 상태라는 겁니다.
0: 아, 한 번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는 나갈 수 없도록 설계된 그런 어업인 것 같아요.
3: 네.
0: 자, 그러면 안에 잡힌 물고기들을 풀어주면 안 되나요?
3: 이게
0: 네.
3: 정치망이라는 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큰 거는 뭐 축구장 10개도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크고요.
0: 네.
3: 그물 높이가 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참다랑어 떼가 이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그물 일부를 뭐 들어 올려서 빠져나가게 할 수는 있는데
0: 네.
3: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0: 그렇군요.
3: 예,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다른 어종을 건져 올릴 때 놔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물 밖으로 꺼낸 뒤에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리고 이 참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서 잘 다루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가 어부들이 물에 떨어져서 뭐 다칠 위험도 있고요.
0: 그렇군요.
3: 그래서 그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데 물기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좀 뭔가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0: 단순히 잡았다 풀어주고 이렇게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군요.
3: 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본은 그 이 막 그물 안에서
0: 네.
3: 풀어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크기별로 갇히는 공간을 따로 구분을 해서 그 부분만 열어서 이 참치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우리도 이 잡힌 참치를 다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3: 네.
0: 자,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오싹한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상어가 나타나서 위험하다는 보도가 자주 보이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3: 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이 동해안에서 대형 상어류의 출현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올해 상어 출현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대형 상어류 출현 건수는 48

0: 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건보다 3.8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이 최근 동해안에서 개체수, 상어 개체수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만류성 먹이원 증가가 지목이 됐는데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동해안 평균 표층 수온이 16.3도, 평년보다 1.1도 높고 지난해보다는 1.9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 상어류의 먹이원이 되는 고등어나 뭐 참다랑어 이런 것들이 동해안으로 분포가 확대되면서 상어가 이 먹이들을 쫓아서 동해로 많이 유입된 걸로 분석이 됐고요.
1: 네.
0: 특히 청상아리, 청세리 상어, 무태 상어 이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형 상어류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이 관내 해수욕장에 상어 방지 그물을 설치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0: 해양 레저객들이 상어류를 발견을 하면 즉시 물 밖으로 이동해서 지자체 또는 뭐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여름 바다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생물이 있죠. 해파리인데요. 이 해파리에 대한 오해도 많다면서요?
0: 네. 대표적인 게 죽어서 해변에 밀려오는 해파리는 만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어린이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장난친다고 맨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죽은 해파리나 잘린 촉수도 젖어 있으면 독을 쏘는 기관인 아포가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죽은 해파리라도 맨손으로 치우거나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 해파리에 쏘이면 뭐 오줌이나 수돗물, 식초를 부으면 좋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 지침은 바닷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씻고 촉수를 제거하며 45도 정도의 온찜질로 통증을 줄이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 해파리에 쏘인 곳에 수돗물, 민물을 부으면 아포를 더 터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초는 해파리 종에 따라서 효과가 반대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해파리 종류를 모른 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1: 네. 작고 움직임이 느린 생물은 독이 없거나 약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0: 네, 국내 연안에서도 이 냉독인 테트로톡신을 지닌 파란선 문어가 확인됐습니다. 흔한 생물은 아니지만 물리면 호흡마비 위험이 있습니다.
1: 네.
0: 강한 독을 가진 종들은 일반적으로 뭐 경고색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선명하고 화려한 색상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종을 먹으면 너도 괴로울 텐데 이래도 먹을 테냐 뭐 이런 강렬한 기억을 심어주기 위한 보호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1: 네.
0: 따라서 뭐 낯선 문어, 조개, 물고기 이런 것들은 맨손으로 잡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절대로 먹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또 여름철 바다 안전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다고요.
0: 네,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이 튜브에 관한 것인데요. 도넛 모양 튜브 또는 이 팔에 끼우는 팔튜브 이런 게 구명조끼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1: 아닌가요?
0: 네. 공기를 넣는 튜브나 장난감은 이 안전장비가 아니고요.
1: 네.
0: 그리고 뒤집히거나 뭐 바람이나 조류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과 활동에 맞는 인증받은 구명조끼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친다 이런 고정관념도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물에 빠지는 익수사고는 불과 몇 초 안에 진행되면 조용히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네.
0: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타인과의 대화나 휴대전화, 음주 이런 것에 정신을 팔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명의 성인이 전담해서 아이를 계속 관찰해야 하고요. 그리고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도 보호자의 관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네, 정말 아이들은 몇 초 사이에 순식간에 물에 빠지기 때문에 주의 깊게 계속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1시간 이내에 물에 들어가면 경련으로 익사할 위험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0: 어렸을 적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1: 네.
0: 밥 먹고 바로 물에 들어가면 배 아프다, 뭐 사고 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1: 맞아요.
0: 근데 의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내용인데요. 식사 자체가 익수 위험을 높인다 이런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국제인명구조연맹의 의학적 입장문에 따르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음식 섭취가 메스꺼움, 구토, 복통과 관련될 수는 있지만 이런 증상과 익수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고되거나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영이나 수상 활동 전에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 섭취 시점에 관한 권고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0: 예전에 시행된 두 건의 수영 연구에서는 식사 후 여러 시간대에 수영 능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토한 문헌 가운데는 이 수영 전 음식 섭취가 치명적이거나 또는 비치명적인 익수를 일으키거나 이에 기여했다고 보고한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 음식 섭취는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걸로 나타납니다.
1: 네.
0: 다만 뭐 주로 달리기 선수에게 보고되는 운동 관련 일시적 복통에 관한 소수의 연구가 있긴 한데 이 증상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를 하면 위험하다 이런 통념은 좀 깨질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바다 생물과 또 물놀이와 관련한 사실들 하나하나 팩트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UP의 바다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짧게 막히고 있고요. 그리고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찬 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견인 중이라 주변으로 고장차 처리 차량들이 몇 대 더 서 있습니다. 내부 순환도는 양방향 원활하고요. 동부간선도로도 크게 막힘은 없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짧긴 한데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조금 전에 달래내 고개 부근에 고장차가 있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중복인 오늘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포항,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지에 폭염 중대 경보가 잇따라 발령됐는데요. 극한 더위는 밤에도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9.1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양산 온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경북 경주, 경남 밀양 등 영남권 더위가 극심해 38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나타나는 열도 면상에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체감온도도 종일 높았습니다. 지난 12일 처음 발령된 이후로 가장 많은 곳에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양산을 비롯해 경남 의령,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주, 포항, 전남 광양 등에도 발령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발령되면 야외활동 금지 등의 행동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6: 낮에는 물, 그늘, 휴식을
7: 이미선 기상청장입니다.
6: 밤에도 실내 온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밤이 돼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해 열대야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관측 초기보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밤낮 없는 더위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4: 찜통 더위 속에 온열질환자 발생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5분쯤 충남 공주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열 경련 증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충남 지역에서만 3건의 온열질환 출동이 있었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도 오전 9시 30분쯤 여수시의 한 논에 있던 50대 남성이 열사병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2건이 접수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들어 어제까지 온열질환자 1,200여 명이 발생했고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 속 가축 폐사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양식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제주 토종 흑돼지 1,5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양돈장입니다. 체감온도가 35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도 돈사 내부는 선선합니다. 실내 온도는 28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사육장 한 칸마다 돼지 30마리 정도를 키울 수 있는데 지금은 20마리 내외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땀샘이 없는 돼지는 무더위에 취약하고 사료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출하 두 달을 앞두고 폭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이곳 양돈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육 밀도를 줄이고 바깥보다 온도를 낮추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쿨링 패드와 냉각수를 이용해 뜨거운 바람을 차게 식혀 사육장으로 보내고 환기 장치도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선 7천 마리가량이 폐사했고 올해도 벌써 양돈장 40여 곳에서 300마리 이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9: 사료를 덜 먹게 됩니다.
7: 양돈장 대표입니다.
9: 이제 크는 속도도 느려지고 해서 이제 출하가 느려지면 사육 밀도가 또 높아지는 거죠. 저희가 쿨링 패드를 설치해서 외부 온도보다 한 3도 정도 이렇게 돈사 내부 온도를 낮추고 있고요. 저밀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8: 양식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부를 제외한 해역 표층 수온이 고수온 기준인 28도를 넘나들면서 제주 해안에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에선 지난 2년 동안 폭염으로 양식 광어 400만 마리가 폐사했고 피해액은 1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는 아예 광어 출하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전년보다 16% 늘어난 1,700톤 이상을 출하했습니다.
10: 그 실시간 수온 정보 등 양식장 관리
7: 강문규 제주 서귀포시 양식산업팀장입니다.
10: 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성어 그 조기 출하를 통해서 좀 더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들, 이 면역제라든가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액화산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위해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8: 지자체는 올해 고수온 대응 예산을 지난해 25억 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리고 바다 지하수가 없는 서부 지역은 차가운 해수를 끌어오는 취수관 연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4: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인천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만 4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토교통부도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1: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끄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지만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12: 오랜만에 트레킹 좀 할 예정이에요. 히말라야에 전기를 받아서 아기 생기려고.
11: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추억을 기대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3: 저희 해외로는 이제 네 명이서 가족 여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14: 하나, 둘, 셋, 화이팅!
11: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승객은 매일 약 20만 명. 이틀간 4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공항을 찾습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도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열어 혼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J터미널 셔틀버스를 늘리고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포함해 9천여 면의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안내인력 120명을 추가 배치해 공항 혼잡을 줄일 계획입니다. 주요 포털을 통해 출국장별 실시간 대기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출국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예상보다 혼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휴가철은 한꺼번에 여행객이 몰리는 만큼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 탑승수속을 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4: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난 불은 꺼졌지만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분진과 탄내에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에 휴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쿠팡 물류센터 근처에 있는 가정집입니다. 물티슈로 연신 방바닥을 닦아내도 진득해진 바닥엔 검은 분진이 계속 묻어나옵니다. 숨이 막히는 더위에 에어컨을 켜기 위해 창문을 닫으면 방 곳곳에 밴 탄 냄새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16: 문만 열으면요 바람 그게 막 냄새가 막 들어와.
7: 피해 주민입니다.
16: 문 좀 열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데 문 아니면 어떻게 열어야지 우리도 환기시키고.
15: 재와 분진이 바람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올까 봐 문을 열기도 쉽지 않습니다.
17: 베란다 앞에 있는 TV 선반을 물티슈로 닦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까만 재가 그대로 묻어서 나옵니다.
15: 불은 꺼졌지만 인근 주민들은 엉망이 된 보금자리에서 아직 일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18: 재떡이 이게 안 날아왔으면 좋겠어.
11: 인근 주민입니다.
18: 닦고도 그렇고 집에서 있으면 그게 내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
15: 한평 남짓한 재난구호 텐트에서 일주일 넘게 밤을 지새운 주민들에게 여름 휴가는 언감 생심입니다.
18: 지금 냄새도 많이 나. 전에보다 조금 덜 나는데.
11: 피해 주민입니다.
18: 우리 집에 가면은 지금 엉망진창이죠. 휴가는 꿈도 못 꿔요 지금은. 마음이 그냥 이래가서 불안하고 있으니까 몸이 그냥 다 아파요.
15: 임시대피소 세 곳에는 여전히 주민 2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쿠팡 측은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다음 주 중에 건물 내부 진입이 가능할지 안전진단을 거쳐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장윤기 부실 은폐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수뇌부인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특별수사단은 주말에도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19: 여고생 살인사건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미 장윤기 집에서 성인용품이 차량에선 케이블 타이를 확인했지만 형량이 훨씬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로는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분리수사가 지목됐습니다.
20: 강간 사건 관련 자료도 공유받아
11: 오동욱 국수본 특별수사단장입니다.
20: 있으며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19: 일선 수사 실무진들은 분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로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세 차례 병합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1: 광주시경을 통해서
11: 전 광산서 형사과장 변호인 최인규 변호사입니다.
21: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19: 국가수사본부 강력기장도 공석이던 강력과장을 대신해 당시 박성주 본부장에게 병합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22: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19: 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보호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축소나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수뇌부까지 의혹의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맨 윗선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당시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지휘와 보고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최연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의 경감 이하 장기 근속 경찰관은 3,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3%인 804명이 19년 근속자였습니다. 10년 이상 근속한 광주 경찰관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경감 이하 경찰관의 평균 지역 근속 연수는 전북과 전남, 경북이 15년을 넘어 가장 길었고 부산과 강원이 14년 이상, 광주는 11년 정도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0: 기자입니다.
1: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면서도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의 뜻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주위에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권 내 강경파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보안수사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뒤에도 보안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와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제도 부활 등을 주장했습니다.
2: 보안수사 요구 정도가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3: 법무부 장관입니다.
2: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 여당이 최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추인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법무부 수장이 교체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공교롭게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과 맞물려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즉각 사퇴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도망간다고 책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날선 반응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짜 나라가 걱정된다면 사표를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도 건의하란 겁니다.
5: 만약 역사의 대죄인으로
6: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5: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 될 거란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 장관 사의는 보안수사권 폐지와 무관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정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 청와대와의 가교구실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오래전부터 밝혀왔다는 설명과 함께 거듭된 사의 표명에도 대통령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법무부 수장의 일종의 사퇴 방화세로 작용했을 거란 엇갈린 해석 역시 존재합니다. 정 장관 거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권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속도전만이 능사가 아니란 신중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며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0: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연이은 폭탄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설까지 더해져서 당내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먼저 진영 갈등의 불씨를 당긴 건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이른바 재건축론, 필패론으로 이재명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더니 이번엔 누군가는 쓴소리를 내야 한다며 어물전론을 언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8: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쓰던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7: 당내에선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을 특정 계파의 우두머리에 빗대는 등 발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8: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7: 쓴소리가 아닌 저주란 친명계 반발 속 예방주사라고 옹호했던 친문계조차 유 작가의 거친 발언에 우려의 시선

0: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1: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당 행위입니다.
2: 특정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라는 게 김 전 총리 설명이지만
3: 저는 신천지의
0: 김인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3: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상대가 타격을 입을 거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친천계 최고위원 후보 3명 모두가 가뿐히 본 경선에 진출하면서 또 다른 양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이제 20여일, 다음 달부터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되면 당권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계파 사이 공방과 의혹 제기가 전면에 서면서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와 경북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과 충북은 40mm, 대전과 세종, 전북은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이 수월해진 도로 위로는 곳곳으로 비가 좀 내리는 곳도 있고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대체로 원활하고 부산 쪽으로는 달래내 고개 부근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천안 부근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고속도로 위로 이용하는 데는 꽤 수월한 흐름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큰 막힘이 없다가 조금 전에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쪽으로 중단교와 월릉분기점 사이 1차로 쪽에 고장차가 서게 되면서 갑자기 좀 막히고 있습니다. 현재 장안교부터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장안교부터 고장차 지점인 월릉분기점 쪽으로 쭉 막히다가 더 가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월릉분기점을 통과할 때 정체되고요.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동 쪽으로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에서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비틀스가 부릅니다. All You Need Is Love.

Love is all we need. Love is all we need. Love is all we need.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All You Need Is Love 듣고 왔습니다. 비틀즈의 목소리로 출발해봤는데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이죠. 뉴스 앤 뮤직. 주말의 첫날도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 앤 뮤직 가족분들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오늘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자창도 더위와 관련된 메시지들로 가득 찼는데요. 5265번님, 오늘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라고 문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문 딱 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코와 입으로 확 들어오면서 아유 숨 막혀. 오늘 하루 어떻게 나가서 보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기 자체가 정말 뜨거웠어요. 우리 청취자 가족분들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오늘이 또 중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삼복더위, 복날이 되면 또 체력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건강 챙기려고 맛있는 음식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보양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복인지도 모르고 오늘 본가에 있다가 출근하려고 아침에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 올라왔는데 불효자가 됐습니다. 이런 날 부모님 진짜 맛있는 식사라도 한 끼 직접 챙겨서 대접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방송하러 와서 제가 중복인 걸 알게 돼서 YTN 뉴스를 통해서 중복인 오늘이라는 그 뉴스 멘트를 듣자마자 아이쿠야 내가 또 우리 부모님 중복을 안 챙겨드렸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반성했거든요. 어떤 맛있는 음식도 챙겨 드셨는지 그런 소식들도 함께 보내주세요. 공유해 보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미카와 퍼렐 윌리엄스가 함께한 Celebrate. 이어서 스텝스가 부릅니다. One for Sorrow까지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에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이 벌어진 광주에서 최장 19년을 지역에서만 근속한 경감 이하 경찰관이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감 이하 장기 근속 경찰관은 3,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3%인 804명이 19년 근속자였습니다. 10년 이상 근속한 광주 경찰관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경감 이하 경찰관의 평균 지역 근속 연수는 전북과 전남, 경북

경기 15년을 넘어 가장 길었고 부산과 강원이 14년 이상, 광주는 11년 정도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과거 마약을 투약한 이력까지 적발된 40대 중국인 버스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오늘 중국인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 50분쯤 경기 시흥시에서 자신의 집인 안산시까지 13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 상태인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9620번님, 휴일에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셨고요. 3418번님, 저녁인데도 덥네요. 복날인데 근무하느라 몸보신도 못하고 지칩니다. 오늘 정말 긴 하루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주말인데도 여전히 평일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는군요. 특히 이렇게 저희 뉴스앤뮤직 청취해 주시는 가족분들 중에는 평일, 휴일, 주말 가리지 않고 늘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저녁 시간대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청취자 가족분들 언제나 파이팅 하시라고 외쳐드리고 싶은데요. 제대로 몸보신을 못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3418번님 지난번 청취율 조사 이벤트 때 저희가 당첨자로 커피 쿠폰 보내드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혹시나 아직 쓰지 않으셨다면 시원한 음료와 함께 간식이라도 좀 드시면서 오늘 이 무더운 날 일하시면서 받은 스트레스 싹 날려버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에서 경제 유튜브 채널 새롭게 문을 연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청취율 조사 이벤트에 이어서 지금 채널명을 정하기 위한 이름 공모전 너의 이름은? 이라는 이벤트를 계속해서 또 진행하고 있거든요. 7월 31일까지 이벤트 진행이 되고요. 장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우수상 한 분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절호의 기회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수상 받으시는 분들 치킨 드실 수 있는 기프티콘 보내드리고요. 또 장려상으로는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음료 쿠폰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경제 트렌드를 콕 짚어줄 저희 YTN 라디오 경제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뭐가 좋을지, 왜 그렇게 작명을 했는지 이유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주고 계신데 공개해드릴 순 없어요. 왜냐하면 당첨자가 8월에 발표가 되니까 그 전까지 좋은 아이디어 있다면 보내주시고요. 마감 전까지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른다. 그럼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 좋은 상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이어서 이한철 연애할래요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 앤 뮤직 컨트리 뉴스입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19경기 연속 무패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냈습니다. 베트남은 태국 촌부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세안 현대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동티모르를 7-0으로 제압했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 공격수 응우옌 딘박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하고 브라질 출신 귀화 공격수 도후앙 헨 선수도 두 골을 보태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싱가포르를 제치고 조 1위에 올라선 베트남은 재작년 10월 인도와의 친선 경기를 시작으로 A매치 1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마이클 김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3M 오픈에서 꿈의 타수로 불리는 59타를 기록하며 대회 선두 자리에 올랐습니다. 마이클 김 선수는 오늘 미국 미네소타주 블레인의 TPC 트윈시티스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12개를 낚는 신들린 샷을 날렸습니다. 12언더파 59타를 스코어 카드에 써낸 마이클 김 선수는 미국 프로골프 투어 역사상 16번째로 50대 타수를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지난 2011년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 데뷔한 신지은 선수가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신지은 선수는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에어쇼의 던도널스 링크스에서 열린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ISPS 한다 여자 스코틀랜드 오픈 2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를 합해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중간 합계 11언더파 133타로 대회 2위 독일의 에스터 헨젤라이트 선수를 5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 자리에 올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920번님, 저만 중복을 깜빡한 줄 알았는데 이태원 아나운서도 깜빡했군요. 동료애가 생기네요. 8920번님은 대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직접 손질하고 초벌구이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던 곱창 꺼내서 곱창구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문자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겠네요. 곱창구이 얼마나 고소할까요? 저는 곱창이면 뭐 구이도 좋고 전골도 좋고 다 좋아하는데 아, 침이 넘어가네요. 이 곱창은 또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살짝 알코올이 같이 넘어가줘야 아주 맛있게 꿀꺽 삼킬 수가 있는데 아, 또 복날에 굳이 뭐 닭을 먹어야만이 보양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그게 바로 뭐 몸보신하는 거고 보양식이 아닐까 싶은데 8920번님 부럽습니다. 노래도 신청해 주셨어요.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중부와 전북, 경북, 제주 지역에 소나기 예보 들어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최대 50mm 정도고요. 오늘 밤에도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6도,

0: 한낮이 33도, 청주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7도, 광주는 35도까지 오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소낙성 비가 이어지겠고요. 후로는 전국적으로 다시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찾아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위로 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화물차 4대가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부근 5km 지점 1, 2차로에서 화물차 4대가 부딪히면서 성남 방향으로 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문학 나들목을 통과하는 차량들 혼잡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 주요 고속도로 이동 차량은 현저히 줄면서 흐름이 꽤 좋지만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운산 부근에 고장차 한 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북천안 부근에 고장차 소식은 들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중국인 오늘 체감온도 38도가 넘을 때 발령되는 폭염 중대경보가 남부지역 곳곳에 내려졌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이중 열돔 현상에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AI 공급망의 핵심이 되겠다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3: 보안사건 폐지 논란 속에 사퇴설이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의는 오래전에 전했지만 아직 사표를 내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 정치쇼,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4: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신천지 개입설은 당의 미래를 위해 제기한 거라며 의혹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철저히 수사하라고 맞받은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공방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만해와 홍해에서의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바닷길 위기가 고조되자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양국 중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에 무역법 301조를 이용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 등에도 같은 방식의 관세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기술 혁신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4: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5: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이정우 선수의 사인볼을 한국 정상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도심으로 이동해 AI 모델 미토스를 개발한 엔트로픽의 CEO와 1대1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6: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또 기여를 기대합니다.
7: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한국 정부에서 AI 분야를 우선시한 것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입니다.
5: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0: 젠슨 황과 챗GPT로 유명한 OpenAI의 샘 올트먼,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혹탄 사장도 따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영, 최태원, 정의선, 이해진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까지 모인 AI 서밋 행사에선 우리 정부의 AI 산업 미래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0: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함께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기로 한걸 거론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이 대통령은 내일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모색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3: 이번 AI 서밋에는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엔비디아, 오픈 AI 등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해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 모두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 간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는 그야말로 국내외 인공지능 업계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삼성 등 우리 기업과 OpenAI, 엔비디아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이 번갈아 자리했습니다. 합계 시장 가치만 2경원이 넘는 기업의 수장들은 이 대통령의 샌프란 AI 선언에 지지와 공감을 보냈습니다.
6: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허브로서 글로벌 AI 여정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탄 브로드컴 CEO입니다.
5: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규모 투자 협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5년간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SK로부터 장기 공급받기로 했고,
6: 우린 이걸 통해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구입할 거고 개발해 나갈 겁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5: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 동안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AI 칩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7: 완벽한 생태계를
6: 이재용 삼성전자
7: 구축하는 것은
6: 회장입니다.
7: 물론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5: 반도체 분야에서만 투자 공급 규모가 9,500억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을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대학의 로봇 개발 지원 등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이 추진됩니다. 청와대는 이로써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8: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6: 김용범
8: 기업들이
6: 청와대
8: AI 공급망 강화와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행사 이후 샌프란시스코만 해변에선 태평양을 배경으로 이 대통령과 AI 어벤져스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9: 우리는 최고다!
5: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치맥, 삼겹살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PCN 칩스를 곁들인 만찬으로 AI 공급망 협력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3: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는 한지 홍보 행사에 참석해 우리 문화를 알렸습니다. 김 여사는 현지 시간 오늘 주 LA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전시와 한지 패션쇼를 관람했습니다. 김 여사는 수백 년 동안 우리 역사를 품은 한지가 디자인과 패션 등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빛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4: 다만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면서도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의 뜻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주위에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권 내 강경파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보안수사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뒤에도 보안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와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 제도 부활 등을 주장했습니다.
11: 보안수사 요구 정도가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12: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11: 지연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0: 여당이 최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추인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법무부 수장이 교체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3: 공교롭게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과 맞물려 사의를 밝힌 걸로 알려지자 야권은 즉각 사퇴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4: 도망간다고 책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날선 반응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3: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짜 나라가 걱정된다면 사표를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도 건의하란 겁니다.
14: 만약 역사의
12: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4: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13: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 될 거란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 장관 사인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무관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정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 청와대와의 가교구실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오래전부터 밝혀왔다는 설명과 함께 거듭된 사의 표명에도 대통령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법무부 수장의 일종의 사퇴 방화세로 작용했을 거란 엇갈린 해석 역시 존재합니다. 정 장관 거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권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속도전만이 능사가 아니란 신중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며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3: 장윤기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수뇌부인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4: 특별수사단은 주말에도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나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미 장윤기 집에서 성인용품이 차량에선 케이블 타이를 확인했지만 형량이 훨씬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로는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분리수사가 지목됐습니다.
16: 강간 사건 관련 자료도 공유받아 기록에 첨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12: 오동욱 국수본 특별수사단장입니다.
16: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15: 일선 수사 실무진들은 분리수사가 이루어진 이후로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세 차례 병합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7: 광주시경을 통해서
12: 전 광산서 형사과장 변호인 최인규 변호사입니다.
17: 병합에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소수화본부

0: 의 지침이 내려와서
1: 국가수사본부 강력기장도 공석이던 강력과장을 대신해 당시 박성주 본부장에게 병합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2: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1: 박전 본부장은 피해자 보호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축소나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수뇌부까지 의혹의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맨 윗선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당시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지휘와 보고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3: 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주말에도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4: 최고위원 후보들도 논의에 가세하면서 계파 대리전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5: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회 초청 강연에서 신천지 문제를 제기한 건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6: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7: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6: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5: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 이제 신천지 문제는 공적 영역으로 올라섰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등의 공세를 의식한 듯 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냐, 당원들이 원할 때 합당하겠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경남을 찾은 정청래 전 대표는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또다시 강조하며 연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정치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적은 없다. 1인 1표제를 훼손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경쟁 후보 저격을 잊지 않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거듭 충심을 강조했습니다.
8: 민심과 당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8: 이것이 파도치고 있고 이것이 태풍으로 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전북에서 당원들과 만난 송영길 의원은 당권 주자 3명 다 나름 대표가 될 만하다면서도 자신만 광역단체장을 해봤다며 장점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자체장을 해보니 대통령을 더 잘한다며 자신과의 호흡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9: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싸우고 막
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9: 송영길이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합이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5: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고는 계파별 대리전도 벌어졌습니다. 친청계가 먼저 김 전 총리가 언급한 3자 비밀연합 주체가 누구냐고 직격하자 친명계는 곧바로 이 대통령 돌려까기가 반명이자 분열주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20여일 남은 전당대회, 갈수록 당권 주자별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이 96.7% 압도적 찬성률로 조국 전 대표에 이어 신임 당대표가 됐습니다.
6: 목표를 낚아채는 송골매처럼 정확하고
7: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입니다.
6: 책임지겠습니다.
5: 새 대표 선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른바 법력권 통합 문제는 또다시 민주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짙어지자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국조특위 연장을 쌍끌이로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4: 반면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속내도 감지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선관위 사퇴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을 도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는 경남, 김해와 대구를 연이어 찾았습니다. 선관위 직원 한두 명이 투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했겠느냐며 특검을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우리의 이 애국심이 식지 않는다면 결국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특검을 반드시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 국민의힘은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고리로 전산과 통계 조작 정황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사 성역 없는 특검은 물론 현재의 국회 국정조사 특위 기간도 연장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겁니다. 조작 의혹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생긴 만큼 선관위 때리기를 시작으로 정치적 쟁점

0: 까지 불을 지핀 상황. 당장 약속대로 특검법이 7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지 확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열흘 남짓 남은 임시국회 기간 내내 치열한 협상 줄다리기를 이어갈 걸로 보이지만 난항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와 경북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전북, 경북, 제주 지역에 소나기 예보 들어있고요. 5에서 최대 50mm 정도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 곳곳에 열대야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침 최저기온 내일은 서울이 26도, 한낮에는 33도까지 오르고요. 낮 기온 대구는 37도, 광주는 35도까지 오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소낙선 비가 이어지겠고요.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계속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 부근에서 화물차 4대가 부딪히는 사고 관련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문학을 지났는데 평소보다 좀 더 어려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게 황간 부근 입장 거봉포도유계소 부근에 각각 고장차가 생겼고 오산 부근 1차로에서는 서울 방향으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계속 서울 쪽으로 선운산 부근에 고장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전 시간 동부간선도로가 중랑교 부근 고장차 때문에 많이 밀렸었는데 이제는 풀렸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위로 정체 없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7월 25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U2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Pride.

FM 94.5MHz 밤 10시 뉴스앤뮤직은 U2의 프라이드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세요.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레이첼 플래튼의 Fight Song, 이어서 Lady Antebellum이 부릅니다. Need You Now까지 만나볼게요.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길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20대 남성 3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근처 시위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중국 경찰이라고 조롱하며 길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만 혐의의 중대성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지난 21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의 축소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방부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 사건의 축소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고발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친 여고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 아스피린 이어서 잼 난 멈추지 않는다까지 두 곡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 축구의 에이스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의 거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강인 선수를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 측은 한국 국가대표 이강인의 이적에 파리 생제르맹과 합의했다며 이강인은 2031년 6월 30일까지 우리 클럽과 계약했다고 알렸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가 포항스틸러스 원정에서 신승을 거두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북은 오늘 경북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막판에 터진 기티스 선수의 결승골을 앞세워 포항에게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3경기 만에 승전골을 올린 전북은 한 경기를 덜 치른 강원FC를 제치고 리그 2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화끈한 홈런포를 앞세워 3연패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솔뱅크 KBO 리그 홈경기에서 나성범과 박재현, 김도영 선수가 홈런 4방을 쏘아올린 것에 힘입어 키움 히어로즈를 9-5로 제압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R. Kelly의 I Believe I Can Fly 이어서 스티비 원더의 Ribbon in the Sky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What's your name?
1: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2: 이름이 뭐예요?
1: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어 야외활동은 되도록 피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 낮 기온이 서울이 33도, 청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는 한낮에 35도까지 오르고 모레 월요일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소나기를 내리지 않는 시간 속에서는 비 소식은 당분간 없고 계속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월계 1교와 녹천교 사이 3차로 막고 포장공사하는 곳 있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동부간선도로 흐름 좋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밀리지 않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동작대로는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로 차량이 많고요. 국회대로는 안양천길 방향으로는 목동 운동장 위에서 교통량이 다소 몰려 있습니다. 서강대교 쪽으로도 화곡구가 위에서는 잠시 주춤거리고요. 고속도로 이제는 차량 자체가 무척 적습니다. 통행량 자체가 적은 모습이라 전반적으로 주요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위로도 대체로 여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거라며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지난달에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를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 발생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5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는 60대 남성이 열 경련 증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충남 지역에서만 3건의 온열 질환 출동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들어 어제까지 온열 질환자 1,200여 명이 발생했고 5명이 숨진 걸로 집계했습니다. 찜통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서든하다 못해 춥게 느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굴과 실내 빙상장인데요. 바다나 계곡 대신 색다른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국내 유일의 도심 속 천연동굴, 동해시 청곡 황금박쥐동굴. 안전모를 쓴 관람객들이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억 년의 세월이 빚은 종유석과 석순이 곳곳에 펼쳐집니다. 동굴 안은 이렇게 점퍼를 걸쳐도 손을 할 정도입니다. 바깥 기온은 30도를 넘었지만 이곳은 16도에 불과합니다. 땅속 깊이 있는 동굴은 바깥 기온의 영향을 덜 받아 사계절 비슷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주말이면 하루 평균 1,400명이 이 동굴을 찾습니다.
3: 밖에 날씨는 되게 더운데 안에는 이게 추워가지고 잠바를 이렇게 외출 입지 않으면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2: 동굴보다 냉기가 더 강한 실내 빙상장은 들어서자마자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두꺼운 외투에 장갑까지 낀 시민들이 얼음판을 힘차게 내달립니다. 실내 기온은 영상 6, 7도로 바깥보다 20도 이상 낮습니다.
4: 요즘 어딜 가나 너무 더운데 진짜 여기 너무 시원해가지고 완전 추울 정도로 완전 시원해가지고 무더위를 피할 때 완전 좋은 것 같아요.
2: 다음 주 초 장마가 끝나고 찜통더위가 본격화하면 동굴과 빙상장은 피서객들로 더 북적일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5: 휴일에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일부가 연기를 마시거나 다쳤습니다. 한때 다수 인명피해 우려로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유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아파트 창문 바깥으로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가 급히 들어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후 2시 반쯤입니다. 불이 시작된 집안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게 타버렸습니다.
7: 실외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으니 밑에 집에서 불난 연기가 저희 집에 고스란히 들어왔고요. 5층에서 밑에 층까지 나오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지 싶더래요.
6: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피해 우려로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1시간 35분여 만에 모두 꺼졌는데 주말 집에서 쉬고 있던 주민 수십 명이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8: 불은 아파트 4층에서 시작됐는데요.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8층 높이까지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6: 연기가 아파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대피하던 주민 일부가 연기를 마셔 현장 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 음주운전을 했다가 과거 마약을 투약한 이력까지 적발된 40대 중국인 버스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늘 중국인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 50분쯤 경기 시흥시에서 자신의 집인 안산시까지 13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집 근처 골목에서 차를 세운 채 잠들었고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내부에 있던 마약 투약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오른 우리나라의 갯벌이 권역을 확대해 추가로 등재됐습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등재가 완료된 서천과 고창, 신안, 보상, 순천 갯벌에 더해 오늘 추가된 여수와 고흥, 무안, 서산 갯벌까지 면적을 확대한 연속 유산이 됐습니다. 신세계와 롯데, 현대백화점 등 국내 백화점 3사 매출에서 명품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부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국내 백화점 매출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이른바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9% 높아진 수치입니다. 백화점 3사의 6월까지 상반기 명품 브랜드 매출은 모두 평균 35%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0: 우리나라 축구의 대들보 이강인이 프랑스 PSG를 떠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고 이적료는 우리 돈으로 671억 원에 이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강인 얼굴이 크게 걸렸습니다. 2주 전부터 현지 언론의 보도가 쏟아졌는데 구단이 이강인의 영입을 공식 발표한 겁니다. 계약 기간은 5년. 비공개가 원칙인 이적료는 옵션 포함 최대 4천만 유로, 우리 돈 671억 원. 연봉은 1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년 김민재가 미네르로 갈 때 발생한 5천만 유로보다는 적고 손흥민의 15년 토트넘 이적료보다는 많은 금액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페인 라리가의 양강인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에 이어 빅3를 이루는 명문 클럽입니다. 리그 우승 11회, 유로파리그 우승 3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3회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비와 조직력에 비해 공격에서 창의성이 떨어지는 게 약점인데 2011년부터 지휘봉을 잡은 시메오네 감독은 이 약점을 지우기 위해 2-3년 전부터 이강인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구단도 미드필드는 양쪽 측면 모두 뛸 수 있고 전술 능력과 볼처리, 패스 능력 등이 탁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7살 때인 2019년 발렌시아에서 데뷔해 PSG에 가기 전까지 6년 반 동안 뛰었던 라리가는 이강인에게 충분히 익숙한 무대입니다. 당장 첫 시즌부터 PSG에서보다는 훨씬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0: 미국 프로축구 LAFC 공격수 손흥민이 내일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북중미 월드컵 대화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대권 기자입니다.
2: 최근 터진 손흥민의 리그 2호 골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프라인과 페널티 박스 사이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헛다리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든 뒤 왼발 슈팅을 날립니다. 전성기 때처럼 직접 공간을 만들고 마무리까지 깔끔했습니다. 직전 리그 1호 골도 비슷했습니다. 페널티 아크 부근까지 공을 직접 몰고 가 동료와 공을 주고받은 뒤 잘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슈팅 타이밍이 돋보였습니다. 이날 갤럭시전에선 슈팅 6개를 때려내면서 공격 참여도를 바로 끌어올렸습니다. 손흥민을 주간 베스트 11에 올린 MLS 사무국은 폼을 완벽하게 되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조기 탈락했던 월드컵 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체코전과 멕시코전에 선발 출전했고 마지막 남아공전에선 교체 투입됐지만 득점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3: 한국에 가서 잘 쉬고 좋은 분들과 시간
4: 손흥민 선수입니다.
3: 생일도 한국에서 보내다 보니까 그걸로 좀 정신적인 회복을 좀 하고 와서
2: 이런 기세면 3경기 연속 골도 가능합니다. 다만 촘촘한 일정 탓에 출전 시간 관리가 필요한 게 하나의 변수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0: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1위를 다투던 샌프란시스코 이정후의 타율이 50여일 만에 2할대로 떨어졌습니다.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6번 타자 우익수로 나선 이정후는 4타수 무안타에 그쳐 타율이 2할 9푼 9리로 하락했습니다. 이정후의 타율 순위는 내셔널 리그 7위 전체 9위입니다. 샌디에이고의 송성문은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2타수 무안타에 볼넷 1개를 기록했고 팀은 4-2로 이겼습니다. 마이너리그로 강등된 미네소타의 고우석은 트리플 A 경기 도중에 글러브 안쪽에 이물질이 있다는 이유로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19경기 연속 무패라는 새 역사를 써냈습니다. 베트남은 태국 촌부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세안 현대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동티모르를 7-0으로 꺾었습니다. 응우엔 딘박이 해트트릭을 달성하고 브라질 출신 귀화 공격수 도호왕 헤노 두 골을 보태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2011년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 데뷔한 신지은이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신지은은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 에어쇼에서 열린 스코틀랜드 오픈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합해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중간 합계 11언더파 133타로 2위 헨젤 라이트를 5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4: 오늘 중복 더위가 이른 값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 내일도 경산의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등 이들 지역의 극한 더위는 여전하겠고요. 서울도 내일 3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보면 내일 아침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서울과 광주,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더위 속 내일은 곳곳에 소낙성 비도 내립니다. 중북부 지방에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모레 중국부를 끝으로 장마는 마무리되겠고요. 이후로는 밤낮 없는 무더위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8: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9: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8: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9: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8: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5: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마돈나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Don't cry for me, Argentina.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마돈나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 듣고 왔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에어로 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이어서 쟈니의 When You Love a Woman, 토니 브렉스톤, Unbreak My Heart까지 세곡 만나고 올게요.

밤 11시 뉴스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오는 2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가 3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민주콩고 언론 공보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민주콩고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2,9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만에 437명이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는 1,309명으로 이틀 만에 276명이 늘어났고 치명률도 44%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저녁 8시 50분쯤 전남 광주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운송장비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길이 거세게 번지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은 업체 내부 폭발 위험 등을 고려해 담당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연기 흡입 우려가 있다며 근처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해달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하연우의 설레이는 소년처럼 주식 후 너를 생각해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 블루윙스가 이적설이 도는 일류첸코 선수의 결승골로 선두 부산 아이파크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지휘하는 수원은 오늘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부산을 4-1로 크게 이겼습니다. 수원은 이날 승리로 서울 이랜드에게 내주었던 리그 2위 자리를 하루 만에 되찾았습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선발 원태인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 7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은 오늘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정규 시즌 방문 경기에서 두산 베어스를 4-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지난달 26일부터 치른 KT 위즈와의 3연전을 시작으로 7연속 위닝 시리즈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남자 주니어 핸드볼 대표팀이 제19회 아시아 남자 주니어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박현종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핸드볼 대표팀은 오늘 중국 안후이성 추저우시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바레인을 32-31로 따돌리고 2회 대회 연속 결승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날 8강전에서 대만을 30-26으로 물리쳐 이번 대회 4강팀에게 주는 내년 북마케도니아 21세 이하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직행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밤 11시 47분에서 48분 향해 지나가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뉴스앤뮤직. 앞 시간대에서도 계속해서 안내해드렸지만 저희 YTN 라디오에서는 경제 유튜브 채널 새롭게 문을 열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명을 정하기 위한 이름 공모전 너의 이름은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오는 7월 31일까지 쭉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우수상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또 우수상으로는 치킨 드실 수 있는 기프티콘 그리고 장려상도 있습니다. 시원한 커피 마실 수 있는 음료 쿠폰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는 동안 언제든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경제 트렌드 콕 짚어줄 YTN 라디오 경제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뭐가 좋을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장명했는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데요. 많은 분들 계속해서 참여해주고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8월에 발표되니까요. 많이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세요.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끝곡으로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김부용 풍요 속 빈곤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너도 날

난

오늘도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법무부 수장이 교체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공교롭게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과 맞물려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즉각 사퇴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짜 나라가 걱정된다면 사표를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도 건의하란 겁니다.
4: 만약 역사의 대죄인으로 기록될 것이 두려워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3: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 될 거란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 장관 사이는 보안수사권 폐지와 무관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정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 청와대와의 가교구실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오래전부터 밝혀왔다는 설명과 함께 거듭된 사의 표명에도 대통령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법무부 수장의 일종의 사퇴 방화세로 작용했을 거란 엇갈린 해석 역시 존재합니다. 정 장관 거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권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속도전만이 능사가 아니란 신중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며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남 김해와 대구를 끝으로 6.3 지방선거 이후 이어온 선관위 관련 장외투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대구에서 당 주도로 열린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투쟁 덕에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던 서버도 뚫었다면서 10년 넘게 광장에서 싸운 애국시민의 땀과 눈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제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일부가 연기를 마시거나 다쳤습니다. 한때 다수 인명피해 우려로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유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아파트 창문 바깥으로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가 급히 들어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후 2시 반쯤입니다. 불이 시작된 집안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게 타버렸습니다.
6: 실외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으니 밑에 집에서 불난 연기가 저희 집이 고스란히 들어왔고요. 5층에서 밑에 층까지 나오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지 싶더래요.
5: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피해 우려로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1시간 35분여 만에 모두 꺼졌는데 주말 집에서 쉬고 있던 주민 수십 명이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7: 불은 아파트 4층에서 시작됐는데

0: 기가 치솟으면서 8층 높이까지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1: 연기가 아파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대피하던 주민 일부가 연기를 마셔 현장 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난 불은 꺼졌지만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분진과 탄내에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에 휴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쿠팡물류센터 근처에 있는 가정집입니다. 물티슈로 연신 방바닥을 닦아내도 진득해진 바닥엔 검은 분진이 계속 묻어나옵니다. 숨이 막히는 더위에 에어컨을 켜기 위해 창문을 닫으면 방 곳곳에 밴 탄 냄새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4: 문만 열으면요 바람 그게 막 냄새가 막 들어와. 사람들 문 좀 열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데 문 안 열면 어떻게 열어야지 우리도 환기시키고.
3: 재와 분진이 바람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올까봐 문을 열기도 쉽지 않습니다.
5: 베란다 앞에 있는 TV 선반을 물티슈로 닦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까만 재가 그대로 묻어서 나옵니다.
3: 불은 꺼졌지만 인근 주민들은 엉망이 된 보금자리에서 아직 일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6: 제떡 이게 안 날아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런 게 날아오니까 닦아도 그렇고 집에서 있으면 그게 내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다.
3: 한평 남짓한 재난구호 텐트에서 일주일 넘게 밤을 지새운 주민들에게 여름 휴가는 언감생심입니다.
7: 지금 냄새도 많이 나 전에보다 조금 덜 나는데 아직까지도 나요. 우리 집에 가면은 지금 엉망진창이죠. 휴가는 꿈도 못 꿔요 지금은. 마음이 그냥 이래가지고 불안하고 있으니까 몸이 그냥 다 아파요.
3: 임시대피소 세 곳에는 여전히 주민 2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쿠팡 측은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다음 주 중에 건물 내부 진입이 가능할지 안전진단을 거쳐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4월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중단됐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의 만찬이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면서 독설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막판에 대선 4선 도전 농담까지 던지면서 행사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자신을 비판한 기자들의 수상에 뼈있는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9: This place is the really the largest group of Trump derangement syndrome people ever put together at one time, I suspect.
8: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가짜뉴스로 싸잡아 규정하고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인신 공격성 비난에 열을 올렸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정적들과 유명 인사들도 조롱 섞인 어조로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연설 막바지에는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폭탄 발언을 던지며 장내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9: And this is a somewhat of a scoop. My intention to run for a fourth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be doing that. I will be having an official. In fact, I think I have. I won three times. Now I'm going to do it again.
8: 삼엄한 경비 속에 치러진 이번 만찬은 표현의 자유를 기념하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 간의 팽팽한 긴장감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

0: 시작합니다. 어제는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삼복더위의 절정, 중복이었습니다. 이름값을 하듯 전국에 폭염이 시달렸는데요. 시민들은 보양식으로 지친 몸을 돌봤고, 동물들은 얼음과 물샤워를 하며 더위를 견뎠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1: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가운데 중복. 폭염 중대경보가 내린 거리는 지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합니다. 도심은 온통 한증막처럼 변했습니다.
2: 와, 이 숙소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진짜 와, 이거 쉽지 않겠다 하면서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크림이고 뭐 땀으로 지금 몸이 다 젖어가지고.
1: 무더위가 힘겨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을 나온 아기 사자는 야외 방사장이 신기한 듯 장난을 치다가도 난생 처음 겪는 한여름 열기를 식히려 금세 바닥에 누웠습니다. 사육사들이 준비한 얼음으로 열을 식히고 생닭을 먹으며 첫 여름을 이겨냅니다.
3: 일단 야외에 살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 사람이랑 똑같이 더위를 먹거나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물을 뿌려준다든지 아이스팩 같은 걸 사육장에 넣어줘서 온도를 좀 낮춰주고.
1: 복날하면 역시 삼계탕입니다. 중복을 맞아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기려는 시민들로 식당은 일찌감치 만석입니다.
4: 삼계탕 먹고 힘내러 왔어요. 네, 많이 더워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왔어요. 네.
1: 삼복더위에 이름값이라도 하듯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이 푹푹 쪘던 하루. 사람도 동물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견디기 힘든 가마솥더위를 이겨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7월의 마지막 주말이자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에 피서지는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계곡과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 보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5: 알록달록 튜브에 올라탄 아이를 엄마와 아빠가 물 위에서 천천히 끌어줍니다. 얕은 계곡에선 아이들이 물총을 쏘며 뛰어다니고 어른들도 함께 물장난을 칩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6: 원래 비 소식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왔는데 해가 쨍쨍이고 너무 좋아요. 물놀이하기 최고인 것 같아요.
5: 맑은 물에 몸을 담근 피서객들은 울창한 숲이 만들어낸 그늘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계곡역 그늘막에서 직접 구운 고기와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눠 먹으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7: 자연이랑 함께 물놀이 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벌레도 보고 돌멩이도 줍고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5: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수욕장의 수온은 20도대. 뜨거운 태양을 피해 몸을 담그면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젊은이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물장구를 칩니다.
8: 예전에는 해수욕장 놀러 오면은 물이 좀 따뜻하다 느낌이었는데 오늘 엄청 차가운데요. 그래서 팔만 담궈도 시원하고 괜찮았어요.
5: 백사장에 마련된 대형 캐릭터 조형물 앞에서는 사진을 남기려는 줄도 이어졌습니다.
9: 여기 해운대가 정말 왜 유명한지 알것 같아요. 파도도 너무 좋고 넓은 백사장 애들이 모래놀이 하는 것도 정말 잘돼 있고.
5: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바다를 찾는 피서객으로 전국 고속도로는 정체가 이어졌다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YTN 이서우입니다.
0: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잇따라 발령된 데 이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경남 양산과 의령, 경북 경주, 포항, 전남 광양 등에 폭염 중대경보를 내렸습니다. 또 해가 져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수도권과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열대야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어제 가장 더웠던 곳은 경남 양산으로 39.1도를 기록했고, 경북 경주와 경남 밀양 등 영남권도 더위가 극심해 38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부산의 한 아파트에 전기가 끊겼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792세대 아파트가 내부 설비 문제로 정전됐습니다. 이 여파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주민 5명이 갇혔다가 구조됐고, 냉방을 할수 없어 주민들이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의 해수욕장 근처에서 돌을 들고 다니며 소란을 피우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다 체포됐습니다.

0: 추가철 피서객이 많은 한낮에 벌어진 일입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도착하는 경찰차. 검은 반팔 차림의 남성이 경찰차에 다가가더니 팔을 올려 위협하는 시늉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손에 무언가 들려 있습니다. 이내 차량에서 내린 경찰이 남성을 불러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폭행당한 경찰관은 머리를 부여잡고 함께 출동한 또 다른 경찰과 근처 행인까지 합세해 황급히 남성을 제압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6일. 함덕해수욕장 근처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는데 남성이 들고 있던 돌로 경찰관을 가격한 겁니다.
2: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피의자는 이일대에 수분 동안 돌을 들고 다니며 행인들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휴가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많은 데다 유동인구가 많은 낮 시간대인 만큼 자칫 행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던 상황. 40대 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3: 그 아저씨가 드러녀가 내리는 중. 피는 그냥 싸움 중이라만 대충 여기하자. 한 분이 난동 부리신 것 같은데 경찰분들이 오셔서 진압하셨고.
1: 경찰 조사 결과 붙잡힌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출동했던 경찰은 머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건 720여 명. 이 가운데 108명이 구속됐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0: 장윤기 부실음폐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수뇌부인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4: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미 장윤기 집에서 성인용품이 차량에선 케이블 타이를 확인했지만 형량이 훨씬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로는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분리수사가 지목됐습니다.
5: 강간 사건 관련 자료도 공유받아 기록에 첨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4: 일선 수사 실무진들은 분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로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세 차례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4: 국가수사본부 강력기장도 공석이던 강력과장을 대신해 당시 박성주 본부장에게 병합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7: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4: 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보호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축소나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수뇌부까지 의혹의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맨 윗선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당시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지휘와 보고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5: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면서도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의 뜻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주위에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권 내 강경파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보안수사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뒤에도 보안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와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권송치제도 부활 등을 주장했습니다.
6: 보안수사 요구 정도가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5: 여당이 최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추인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법무부 수장이 교체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그만두겠다는 심경을 내비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그동안 정 장관이 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라는 상황에서 당으로 돌아가 조율을 돕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4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당론 채택을 미리 알았다며 보안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사의를 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항의 차원 역시 아닐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면서 정 장관이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아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혁신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7: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이정우 선수의 사인볼을 한국 정상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도심으로 이동해 AI 모델 미토스를 개발한 엔트로픽의 CEO와 1대1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8: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또 기여를 기대합니다.
9: We're very excited to work with Korea in a whole bunch of ways, and you know, we're very excited that you have prioritized AI as a field.
7: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ChatGPT로 유명한 OpenAI의 샘 올트먼,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혹탄 사장도 따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영, 최태원, 정의선, 이혜진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까지 모인 AI 서밋 행사에선 우리 정부의 AI 산업 미래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10: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7: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함께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기로 한 걸 거론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모색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4: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향후 5년 동안 9,500억 원 달러,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앞으로 5년 동안 2천억 달러, 290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역시 향후 5년 동안 7,500억 달러, 1,085조 원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기업 총수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CEO와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기업들 사이 폭넓게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1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소를 머금은 채 엄지손가락을 바짝 치켜들었습니다. 나란히 선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황 CEO가 빨간색 자동차 모형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혜진 이사회의장을 비롯한 네이버 식구들은 황 CEO의 엔비디아 관계자들과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이 회장 등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엔비디아 관계자는 사진 촬영 당시 주변에서는 직원들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이 회장과 황 CEO는 이번 면담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2: 삼성전자가 구축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반도체 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동의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1: 현대차 정 회장과 황 CEO는 자율주행, 로봇, 제조 AI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황 CEO가 현대차 그룹 투자 예정지인 새만금을 한국의 AI 밸리로 부르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만큼 관련 협력 방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12: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GPU를 공급하는 또 HBM을 공급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정의선 회장과 같은 로봇과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필요한 것이고
11: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황 CEO와 만나 AI 팩토리 구축 사업과 관련한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황 CEO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을 하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확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젠슨황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 등을 연쇄 회담하며 남다른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을 꺼내든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유불리가 아닌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치와 미래 총회 초청 강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공적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3: 이름표를 붙여줘.
14: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0: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잇따라 발령된 데 이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경남 양산과 의령, 경북 경주, 포항, 전남 광양 등에 폭염 중대 경보를 내렸습니다. 또 해가 져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수도권과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열대야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어제 가장 더웠던 곳은 경남 양산으로 39.1도를 기록했고 경북 경주와 경남 밀양 등 영남권도 더위가 극심해 38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는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삼복더위의 절정, 중복이었습니다. 이름값을 하듯 전국이 폭염에 시달렸는데요. 시민들은 보양식으로 지친 몸을 돌봤고 동물들은 얼음과 물 샤워를 하며 더위를 견뎠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4: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가운데 중복. 폭염 중대경보가 내린 거리는 지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합니다.

0: 도심은 온통 한증막처럼 변했습니다.
1: 와, 이 숙소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진짜 와 이거 쉽지 않겠다 하면서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크림이고 뭐 땀으로 지금 몸이 다 젖어가지고
0: 무더위가 힘겨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을 나온 아기 사자는 야외방 사장이 신기한 듯 장난을 치다가도 난생 처음 겪는 한여름 열기를 식히려 금세 바닥에 누웠습니다. 사육사들이 준비한 얼음으로 열을 식히고 생닭을 먹으며 첫 여름을 이겨냅니다.
2: 일단 야외에 살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 사람이랑 똑같이 더위를 먹거나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물을 뿌려준다든지 아이스팩 같은 걸 사육장에 넣어줘서 온도를 좀 낮춰주고
0: 복날하면 역시 삼계탕입니다. 중복을 맞아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기려는 시민들로 식당은 일찌감치 만석입니다.
3: 삼계탕 먹고 힘내러 왔어요. 많이 더워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왔어요. 예.
0: 삼복더위에 이름값이라도 하듯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이 푹푹 쪘던 하루. 사람도 동물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견디기 힘든 가마솥더위를 이겨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찜통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서늘하다 못해 춥게 느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굴과 실내 빙상장인데요. 바다나 계곡 대신 색다른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5: 국내 유일의 도심 속 천연동굴, 동해시 청곡 황금박쥐동굴. 안전모를 쓴 관람객들이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억 년의 세월이 빚은 종유석과 석순이 곳곳에 펼쳐집니다. 동굴 안은 이렇게 점퍼를 걸쳐도 서늘할 정도입니다. 바깥 기온은 30도를 넘었지만 이곳은 16도에 불과합니다. 땅속 깊이 있는 동굴은 바깥 기온의 영향을 덜 받아 사계절 비슷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주말이면 하루 평균 1,400명이 이 동굴을 찾습니다.
6: 밖에 날씨는 되게 더운데 안에는 이게 추워가지고 잠바를 이렇게 외투를 입지 않으면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5: 동굴보다 냉기가 더 강한 실내 빙상장은 들어서자마자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두꺼운 외투에 장갑까지 낀 시민들이 얼음판을 힘차게 내달립니다. 실내 기온은 영상 6, 7도로 바깥보다 20도 이상 낮습니다.
7: 저 요즘 어딜 가나 너무 더운데 진짜 여기 너무 시원해가지고 완전 추울 정도로 완전 시원해가지고 무더위를 피할 때 완전 좋은 것 같아요.
5: 다음 주 초 장마가 끝나고 찜통더위가 본격화하면 동굴과 빙상장은 피서객들로 더 북적일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4: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인천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만 40만 명 넘는 승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국토교통부도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8: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끄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지만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9: 오랜만에 트레킹 좀 할 예정이에요. 히말라야에 전기를 받아서 아기 생기려고.
8: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추억을 기대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 저희 해외로는 이제 네 명이서 가족 여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11: 하나, 둘, 셋, 화이팅!
8: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승객은 매일 약 20만 명. 이틀간 4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공항을 찾습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도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열어 혼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J터미널 셔틀버스를 늘리고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시 주차장을 포함해 9천여 면의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안내 인력 120명을 추가 배치해 공항 혼잡을 줄일 계획입니다. 주요 포털을 통해 출국장별 실시간 대기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출국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예상보다 혼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12: 국토부는 휴가철은 한꺼번에 여행객이 몰리는 만큼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 탑승석을 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4: 서울

0: 성수대교에 이어 동작대교 진입로에서도 단차가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교량 전수조사에서 동작대교 북단으로 진입하는 연결로에 8cm에 달하는 단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수대교 단차 발생 구간처럼 흙과 옹벽 위에 놓인 도로인 만큼 붕괴 위험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식품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 작업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80제곱미터 규모 건물 한 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6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일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일부가 연기를 마시거나 다쳤습니다. 한때 다수 인명피해 우려로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아파트 창문 바깥으로 붉은 화염이 솟구칩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가 급히 들어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조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건 오후 2시 반쯤입니다. 불이 시작된 집안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게 타버렸습니다.
2: 실외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으니 밑에 집에서 불난 연기가 저희 집이 고스란히 들어왔고요. 5층에서 밑에 층까지 나오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지 싶더래요.
1: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피해 우려로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1시간 35분여 만에 모두 꺼졌는데 주말 집에서 쉬고 있던 주민 수십 명이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3: 불은 아파트 4층에서 시작됐는데요.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8층 높이까지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1: 연기가 아파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대피하던 주민 일부가 연기를 마셔 현장 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2: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기술혁신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3: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이정우 선수의 사인볼을 한국 정상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도심으로 이동해 AI 모델 미토스를 개발한 엔트로픽의 CEO와 1대1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4: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또 기여를 기대합니다.
5: We were very excited to work with Korea in a whole bunch of ways, and you know we're very excited that you have prioritized AI as a field.
3: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 GPT로 유명한 OpenAI의 샘 올트먼.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혹탄 사장도 따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이혜진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까지 모인 AI 서밋 행사에선 우리 정부의 AI 산업 미래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0: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1: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함께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기로 한 걸 거론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이 대통령은 오늘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모색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3: 이번 AI 서밋에선 삼성, SK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엔비디아, 오픈 AI 등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해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 간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는 그야말로 국내외 인공지능 업계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삼성 등 우리 기업과 오픈 AI, 엔비디아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이 번갈아 자리했습니다. 합계 시장 가치만 2경원이 넘는 기업의 수장들은 이 대통령의 샌프란 AI 선언에 지지와 공감을 보냈습니다.
5: We are confident Korea will remain a vital hub, will sustain as a vital hub for the global AI landscape.
4: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규모 투자 협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5년간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SK로부터 장기 공급받기로 했고
6: We're going to be buying, of course, a great deal of memory and developing great deal of memory together.
4: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 동안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AI 칩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7: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4: 반도체 분야에서만 투자 공급 규모가 9,500억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을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대학의 로봇 개발 지원 등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이 추진됩니다. 청와대는 이로써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8: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공급망 강화와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행사 이후 샌프란시스코만 해변에선 태평양을 배경으로 이 대통령과 AI 어벤져스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9: 우리는 최고다!
4: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치맥, 삼겹살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PCN 칩스를 곁들인 만찬으로 AI 공급망 협력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기업 총수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CEO와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기업들 사이 폭넓게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1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소를 머금은 채 엄지손가락을 바짝 치켜들었습니다. 나란히 선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황 CEO가 빨간색 자동차 모형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해진 이사회의장을 비롯한 네이버 식구들은 황 CEO의 엔비디아 관계자들과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이 회장 등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엔비디아 관계자는 사진 촬영 당시 주변에서는 직원들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이 회장과 황 CEO는 이번 면담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1: 삼성전자가 구축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반도체 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동의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0: 현대차 정 회장과 황 CEO는 자율주행, 로봇, 제조 AI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황 CEO가 현대차 그룹 투자 예정지인 새만금을 한국의 AI 밸리로 부르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만큼 관련 협력 방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11: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GPU를 공급하는 또 HBM을 공급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정의선 회장과 같은 로봇과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필요한 것이고
10: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황 CEO와 만나 AI 팩토리 구축 사업과 관련한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황 CEO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을 하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확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젠슨황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 등을 연쇄 회담하며 남다른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연일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포항,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지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1: 극한 더위는 밤에도 가시지 않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9.1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양산 온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경북 경주, 경남 밀양 등 영남권 더위가 극심해 38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나타나는 열도 면상에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체감 온도도 종일 높았습니다. 지난 12일 처음 발령된 이후로 가장 많은 곳에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양산을 비롯해 경남 의령,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주, 포항, 전남 광양 등에도 발령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발령되면 야외활동 금지 등의 행동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낮에는 물, 그늘, 휴식을 반드시 지키고 밤에도 실내 온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밤이 돼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해 열대야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관측 초기보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밤낮 없는 더위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찜통 더위 속에 온열질환자 발생이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5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는 60대 남성이 열 경련 증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충남 지역에만 3건의 온열질환 출동이 있었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도 오전 9시 30분쯤 여수시 학동에서 논에 있던 50대 남성이 열사병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두 건이 접수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들어 그제까지 온열질환자 1,200여 명이 발생했고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막바지 장맛비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7말 8초에 접어듭니다.
1: 장마 뒤엔 햇볕에 막대한 수증기가 더해진 이른바 초습윤 더위와 함께 기습호우와 태풍 북상까지 피설철 날씨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장마가 끝난 제주도에 이어 전국 곳곳이 폭폭 찌는 찜통 더위에 갇혔습니다. 막바지 장맛비가 내린 뒤 곧 내륙도 장마권에서 벗어나겠지만 7말 8초 피서철에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와 게릴라 호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뜨거운 고기압이 채워지는 데다 남쪽에 열대 수증기가 다량으로 밀려와 아열대성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기위로 습도 폭탄이 더해지며 밤사이 최저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초열대야 수준의 심한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체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초습윤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5: 보통 기온이 33도에서 35도 수준일 때 습도가 80에서 90%까지 오르면 실제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38도 이상으로 높아져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4: 여기에 기습적인 집중호우구름이 발달하거나 강한 스콜과 같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북상하는 열대저압부나 태풍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6: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기를 끌어올리면 폭염이 더욱 강화되거나 갑작스러운 호우구름을 만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태풍들이 어디로 향할지 얼마나 강할지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여름 더위도 심해지거나 또는 빨리 끝나는 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4: 기상청은 피서지에서는 온열질환과 기습호우에 대비하고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인천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만 4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 국토교통부도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7: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끄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지만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8: 오랜만에 트레킹 좀 할 예정이에요. 히말라야의 전기를 받아서 아기 생기려고.
7: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추억을 기대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9: 저희 해외로는 이제 네 명이서 가족 여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7: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승객은 매일 약 20만 명. 이틀간 4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공항을 찾습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도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열어 혼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J터미널 셔틀버스를 늘리고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포함해 9천여 면의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안내인력 120명을 추가 배치해 공항 혼잡을 줄일 계획입니다. 주요 포털을 통해 출국장별 실시간 대기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출국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예상보다 혼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휴가철은 한꺼번에 여행객이 몰리는 만큼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땀이 끊임없이 흐르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자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갑작스러운 혈압과 혈당 변화가 올 수 있는 만큼 생활 습관 관리는 물론 과일과 음료 등 식음료를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폭염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병은 냉방병이나 각종 온열 질환입니다. 하지만 더위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들은 만성 질환자들입니다. 고혈압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자들은 무더위가 부르는 탈수나 급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합병증 위험을 키웁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탈수가 오면 혈액이 농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위에 식욕을 잃어 끼니를 거른 채 활동하다 보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도 큽니다. 갈증을 피하겠다고 찾는 과일이나 음료들도 적절히 먹어야 합니다. 과일은 물론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단 커피 등에는 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어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식사 후 바로 디저트로 과일을 먹거나 잠들기 전 과일을 먹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11: 수박은 뭐 중간 사이즈로 한쪽 정도, 그다음에 참외 반 개 정도, 또 복숭아 같은 거는 뭐 큰 거 반 개 정도가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이긴 한데요.
10: 당류가 들어간 음료는 피하고 맹물이나 보리차 등으로 갈증을 푸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혈당 변동성이 커지면 혈관 기능 저하로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만큼 현미나 통곡물, 단백질, 식이섬유를 당류와 함께 섭취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기술 혁신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의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이정우 선수의 사인볼을 한국 정상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도심으로 이동해 AI 모델 미토스를 개발한 엔트로픽의 CEO와 1대1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13: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또 기여를 기대합니다.
14: We're very excited to work with Korea in a whole bunch of ways, and you know we're very excited that you have prioritized AI as a field.
12: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ChatGPT로 유명한 OpenAI의 샘 올트먼.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혹탄 사장도 따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용, 최태원, 정희선, 이혜진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까지 모인 AI 서밋 행사에선 우리 정부의 AI 산업 미래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15: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12: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함께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기로 한 걸 거론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를 모색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향후 5년 동안 9,500억 달러,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재 시각으로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러시아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관련 제재를 면제한 데 대해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SNS에 이후에 러시아 LNG 제재 대상에서 우리 기업이 예외로 인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EU 정상들과 회담 때 우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이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 다만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면서도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의 뜻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주위에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권 내 강경파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보안수사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뒤에도 보안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와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제도 부활 등을 주장했습니다.
17: 보안수사 요구 정도가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6: 여당이 최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추인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법무부 수장이 교체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내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을 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하급심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사건이 넘어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랐는지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8: 김건희 씨의 1, 2심 무죄 판결 당시만 해도 재판부 판단은 일관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여론조사는 본인의 영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독자적으로 실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지시나 계약은 물론 공천을 매개로 한 대가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19: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18: 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부 역시 오 시장이 명 씨와의 합의 아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20: 비건 윤석열과 비건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18: 판결이 이처럼 엇갈린 건 접근 방식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죄선고재판부는 58차례의 여론조사 전체를 두고 전속 제공이 아니었다고 본 반면 유죄재판부는 여론조사를 건건히 쪼개 합의가 있었는지 검증했습니다. 또 명시적 합의 입증을 중요하게 본 무죄 판결과 달리 유죄 판결은 조사를 제공받으며 의견을 주고받은 점 자체를 합의의 근거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표본수나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대목은 맞춤형 조사가 이뤄졌다는 방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이토록 팽팽히 대립하면서 대법원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논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엇갈린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장윤기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수뇌부인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21: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미 장윤기 집에서 성인용품이 차량에선 케이블 타이를 확인했지만 형량이 훨씬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로는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분리수사가 지목됐습니다.
22: 강간 사건 관련 자료도 공유받아 기록에 첨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21: 일선 수사 실무진들은 분리수사가 이루어진 이후로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세 차례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3: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21: 국가수사본부 강력기장도 공석이던 강력과장을 대신해 당시 박성주 본부장에게 병합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24: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21: 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보호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축소나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수뇌부까지 의혹의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맨 윗선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당시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지휘와 보고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25: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6: 이름표를 붙여줘.
27: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하바네라 딸랄랄랄랄랄랄라를 새롭게 편곡한 음악이었습니다. 마티나스의 아코디언 연주였습니다. 7월 26일 오늘은 쿠바의 혁명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쿠바라는 나라는 이 클래식 음악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제의 카르멘은 스페인 세비야가 배경인데 쿠바에서 수입한 담배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오페라가 시작되고요. 아, 나 안 그래도 쿠바 하자마자 저 그 생각했어요. 쿠바에서 가장 유명한 건 시가. 주인공 카르멘이 부르는 노래 하바네라는 하바나의 춤이란 뜻입니다. 하바나는 쿠바의 수도 이름입니다. 라벨의 작품으로 유명한 볼레로도 원래는 쿠바의 춤에서 나온 음악입니다. 라벨의 볼레로를 쿠바 리듬에 맞춰 새롭게 편곡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볼레로, 월드뮤직 그룹 핑크 마티니의 연주입니다.

라벨의 볼레로, 월드뮤직 그룹 핑크 마티니의 연주였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280님입니다. 테디, 은밀하게 위대하게 세종 공연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원류안으로 만나게 되어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덕분에 궂은 날씨도 이겨내고 행복하게 즐기고 온 것 같아요. 갑자기 바뀐 배역에 추가된 공연까지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 멋진 백류안 보여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제가 이번에 세종시에서 세종예술의장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서 김태원이라는 역으로 하루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것도 김수용 배우 형님이랑 하루하루 하느니 하지 말까라는 고민도 했어요. 그러다가 찬호 형도 있고 해서 우리 끝나고 뭐 밤에 스크린 골프도 치고 놀자 이래서 김태원도 열심히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려가야겠다 딱 내려갔는데 처음에 이제 김태원은 무술이 별로 없고 원류안이 대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국정원 뭐 이런 원류안 뭐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처음에 무술합을 맞추고 있었죠. 왜냐면은 공연한 지 꽤 됐으니까 이제 무술을 다시 맞춰봐야 되잖아요. 한 15분 지났나? 저는 대기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기실에서 그냥 진짜 그 무술하는 거 구경하면서 나 핸드폰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여보세요? 받았더니 컴퍼니에서 배우님 어디세요? 그래서 저 대기실인데요. 그랬더니 배우님 잠깐 무대로 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공연이니까 미리 맞춰보는 왜냐면은 공연 조명까지 다 맞춰봐야 되니까 하루 전이 하루 전.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내 차례인가? 하고 딱 나갔더니 배우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찬우 배우님이 갑자기 발차기 하시다가 종아리가 팍 하고 아팠다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배우님 혹시 원류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당장 내일이잖아. 그리고 원류안은 이제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냈고 전 김태원만 하고 있었으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 진짜 장난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찬호 형이 저기에 아파하면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병원을 가야 된대. 그래서 아 나 진짜 꿈꾸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대사 은밀하게 위대하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무도 있지 동선 대사 근데 또 무술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근데 그거 하나만 하다가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전 김태원 해갖고 반대 역할 반대 노래 같이 듀엣하는 부분을 계속 듀엣이니까 와 그때부터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야. 근데 하루 만에 했거든요. 진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너무 잘했어. 근데 아니 숙소에서는 잠이 안 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미친 듯이 잤어요. 전원 꺼진 사람처럼. 그리고 온몸에 알배겨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라고. 아, 그랬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네. 3266님입니다. 세종시에서 백류안을 만나다니 마치 연락이 끊긴 친구와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캐스팅 변경에 인태님 고생 많았고 원류안 역할 졸업 축하드립니다. 오 이번에 진짜 진정한 축하를 이제 또 하는. 하... 네. 와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웬만하면 아, 그 정도는 누구나 하죠 이랬는데 이거는 같이 하는 국정원 친구들도 와 형 리스펙이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래서 해롱이님입니다. 세종에 갔을 때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듣기 좋았어요. 코스모스랑 들꽃 핀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코스모스는 가을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여름에 피어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처음엔 코스모스인가 하고 긴가민가 했거든요. 해주셨습니다. 그러네. 코스모스는 가을꽃이 아닌가? 코스모스가 아닌 거 아니에요? 저도 가을꽃을 알고 있는데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제가 생라면 부숴서 스프를 뿌려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살은 대박지지만 정말 맛있고 배고플 때 먹으면 간식도 되고 정말 좋거든요. 밤늦게 그렇게 먹고 자고 와도 저는 사실 얼굴이 많이 붓지 않는 편인데 어제 은희 보느라 울고 와서 또 라면을 부숴서 먹고 잤더니 지금은 눈이 안 떠지네요. 부어서. 다들 야식 생라면을 조심하세요. 와, 그쵸. 물도 없으니까 수분을 보충할 길이 없이 짜니까 붓지. 아, 참 그 박상돈 형도 저 같은 멤버 인기현상에 박상돈 형도 저 공연을 보러 와서 너무 울고 가서 그 다음날 눈이 안 떠진다고 그랬어. 그만큼 제가 잘했다는 소식. 오늘은 좀 자화자찬 좀 하겠습니다. 룬님입니다. 불면증 있다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고도 안 잤다고 생각하는 건데 정말 위험한 거랍니다. 정상 수면이 아니라 블랙아웃처럼 뇌 회로가 나갔다 들어오는 거래요. 잠은 규칙적으로 잘 자는 게 좋겠죠. 저는 안 자면 안 자는 거지 자고도 안 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불면증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치료 방법을 같이 써주세요, 다음에. 저도 궁금해요. 떼끼에로님입니다. 당근에서 처음으로 물건을 판매해봤는데 재미있네요. 또 갖다 팔 게 없나 궁리 중. 커피 쿠폰 받고 싶네요. 인기현상의 불티 신청합니다. 이열치열 한여름의 뜨거운 노래 들어줘야죠.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었어요.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문자를 주셔야지만 커피 쿠폰이 나간다는 점 안타깝습니다. 마리안나님, 가족 외식 후 디저트 타임에 살짝 인트데이 제방 듣고 있어요. 오늘 디저트에 더 맞도록 더 보드랍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20님입니다. 오늘도 YTN 라디오 유익한 방송과 함께합니다. 파이팅! 네, 우리 오늘도 파이팅! 7703님입니다. 오, 이분은 121번 버스기사예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출근 저녁 먹고 이제 운행 시작해요. 오, 저먼. 121버스는 우선 화계사에서 서울숲까지 가는 게 121버스가 있고요. 천안의 종합터미널 뭐 진천군 있지만 우리 라디오는 서울에 나가는 거잖아요. 수도권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우선 121 천안 종합터미널에서 종합터미널로 가는 거 있고 진천 종합터미널에서 무국버스터미널 가는 또 진천이 있고 서산 있고 충주 있는데 아마 저는 이제 화계사에서 서울숲 가는 버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8555님입니다. 오늘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들 현민이와 클래식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친정집 다녀와서 행복한 기분으로 저녁 준비하는데 볶음밥이 맛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슬고슬 볶아질 때가 있어, 그죠? 오늘도 좋은 방송 최고 최고 해주셨어요. 맛있는 볶음밥 저도 현민이랑 같이 먹고 싶습니다. 현민이 어머님 맛있겠네요.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듀엣토의 미라클 인기현상의 불티 듣겠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인테대 1분 여기까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씨는요. 1995년 7월 26일에 태어났습니다. 양인모 씨는 2015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고요. 2022년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기록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사라방들을 바이올린과 비올라 이중주 편성으로 재구성한 곡입니다. 노르웨이의 작곡가 할보르센의 사라방드와 변주곡, 양인모의 바이올린, 리처드 용재온일의 비올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하하하!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 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에 미국과 이란이 2주 만에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3: 하지만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의 제2전선인 홍해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2주 만에 공습을 중단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13일 연속으로 이란 공습을 이어갔던 미국이 오늘은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매일 공습 사실을 공표했던 미 중부사령부는 공습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란도 주변 골프 국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양측 간 공습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5: Let me tell you, they're getting hit so hard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 say they're not ready to make a deal. Because every time they make a deal, they want to change it and everything. They're not ready. They'll be ready very soon.
2: 네, 대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송로죠. 바벨만데브 해협 부근에서는 교전이 격화하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선박을 공격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 반군 점령지인 호네이다를 공습하자 후티는 다음 날 이 사우디의 석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앞서 24일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 연합군이 예멘 호데이다에서 이 후티 반군과 연계된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펼쳤습니다. 홍해에 접한 호데이다 주에서는 항구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으며 반군 매체는 지역 통신 인프라 시설과 호데이다 주 연안 카마란 섬이 표적이 돼 두 명이 다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후티 반군은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운영하고 있는 지잔과 얀부의 시설을 공격한 뒤 앞으로 군사 행동을 확대하고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충돌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의 새로운 전선을 의미한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세력인데요. 사우디는 이들에 맞서서 예멘 정부군을 그동안 지원해왔습니다. 양측은 지난 2022년 4월 유엔의 중재로 휴전에 돌입했지만 후티 반군은 지난 20일 예멘 수도 사나 공항 폭격의 배후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하면서 휴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후티 반군은 사우디에 대한 전면적인 해상 봉쇄를 선언했고 23일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핵심 관문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

0: 유럽으로도 전선이 확대된 건데 이에 대한 후티반군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1: نفذت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عمليتين عسكريتين نوعيتين استهدفت الأولى أهدافا حساسة لمنشآت تتبع شركة أرامكو في جيزان.
2: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예산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 미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오늘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전쟁 비용이 포함된 이미 하원의 예산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미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50억 달러의 이 단기 긴급 예산 결의안엔 이란 전쟁 수행과 무기, 탄약 보충, 정보 작전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미 중부 사령부는 예멘 후티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발사 기지나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고이동성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 해협을 지나는 상선이나 미 함정을 향해 접근하는 후티반군의 무인 자폭 보트나 자폭 드론, 해상 침투 편대를 공중에서 정찰하고 저지할 수 있는 아파치 공격 헬기도 작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예멘과 바브 엘만데브 해협과 다른 지역적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외교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예멘 상황이 예멘과 사우디 아라비아 등 영내 국가들 사이의 오랜 분쟁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란과는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거라며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지난달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AI 서밋에는 삼성, SK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엔비디아, 오픈 AI 등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해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 모두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 간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는 그야말로 국내외 인공지능 업계의 어벤져스가 총출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삼성 등 우리 기업과 OpenAI, 엔비디아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이 번갈아 자리했습니다. 합계 시장 가치만 2경원이 넘는 기업의 수장들은 이 대통령의 샌프란 AI 선언에 지지와 공감을 보냈습니다.
5: We are confident Korea will remain a vital hub, will sustain as a vital hub for the global AI landscape.
4: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규모 투자 협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5년간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SK로부터 장기 공급받기로 했고,
6: We're going to be buying, of course, a great deal of memory and developing a great deal of memory together.
4: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 동안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AI 칩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7: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4: 반도체 분야에서만 투자 공급 규모가 9,500억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을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대학의 로봇 개발 지원 등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이 추진됩니다. 청와대는 이로써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8: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공급망 강화와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행사 이후 샌프란시스코만 해변에선 태평양을 배경으로 이 대통령과 AI 어벤져스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9: 우리는 최고다!
4: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치맥, 삼겹살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PCN 칩스를 곁들인 만찬으로 AI 공급망 협력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기업 총수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CEO와 만났습니다.
2: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기업들 사이 폭넓게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소를 머금은 채 엄지손가락을 바짝 치켜들었습니다. 나란히 선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황 CEO가 빨간색 자동차 모형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혜진 이사회의장을 비롯한 네이버 식구들은 황 CEO의 엔비디아 관계자들과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이 회장 등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엔비디아 관계자는 사진 촬영 당시 주변에서는 직원들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이 회장과 황 CEO는 이번 면담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1: 삼성전자가 구축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반도체 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동의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0: 현대차 정 회장과 황 CEO는 자율주행, 로봇, 제조 AI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황 CEO가 현대차 그룹 투자 예정지인 새만금을 한국의 AI 밸리로 부르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만큼 관련 협력 방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11: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GPU를 공급하는 또 HBM을 공급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정의선 회장과 같은 로봇과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필요한 것이고
10: 네이버 이혜진 의장은 황 CEO와 만나 AI 팩토리 구축 사업과 관련한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황 CEO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을 하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확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 회장과 정 회장, 이 의장 등을 연쇄회담하며 남다른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12: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면서도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의 뜻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주위에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권 내 강경파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보안수사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뒤에도 보안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와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 제도 부활 등을 주장했습니다.
13: 보안수사 요구 정도가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2: 여당이 최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추인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법무부 수장이 교체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그만두겠다는 심경을 내비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그동안 정 장관이 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나는 상황에서 당으로 돌아가 조율을 돕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사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이 당론 채택을 미리 알았다며 보안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사의를 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항의 차원 역시 아닐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면서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면서 정 장관이 정말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아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7: 합성목재 예스팀바
16: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8: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9: 김나입니다.
18: 나희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9: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쥐선상의 아리아라고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중 아리아. 비킹그룹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올라프손이 직접 편곡한 버전이었어요.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바르톡의 오페라 푸른 수염 영주의 성을 들어봤는데 그동안에 러시아, 체코, 헝가리 오페라 등 조금 낯선 작품들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입니다. 이 오페레타는 가벼운 오페라라고도 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내용도 재미있고 소란스러운 편인데 프랑스에서 오펜바흐 같은 작곡가가 오페레타로 큰 성공을 거두자 왈츠 음악가로 유명한 요한 슈트라우스 2세도 빈에서 오페레타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박쥐입니다. 이 작품은 오페레타라는 특성상 공연 때마다 그때그때 흥미로운 설정

마음 같은 아리아를 부른 적도 있고요. 오늘 들으실 음반은 아이젠슈타인 역의 헤르만 프라이, 그리고 부인 로잘린데 역의 율리아 바라디, 그리고 하녀 아델레 역의 루치아 포프, 오를롭스키 공장 역의 이반 레블로프, 팔케 박사 역의 베르트 바이클, 교도소장 프랑크 역의 베노 쿠셰, 알프레드 역의 르네 콜로,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아이젠슈타인 저택의 거실 낮입니다. 아이젠슈타인은 세금 문제로 세무서 관리와 다투던 중 관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8일간의 구류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내일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집 밖에는 여주인 로잘린데의 옛 애인이자 이탈리아 출신의 가수 알프레드가 로잘린데에게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 작은 비둘기는 이 들려옵니다. 아이젠슈타인이 세무서 관리한테 뭐라고 했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군요.

0: 그때 하녀 아델레가 편지를 들고 등장합니다. 하녀의 여동생 이다에게 온 편지로
1: 오늘 저녁 러시아의 대기족 오를롭스키 공작집에서 부도회가 열리는데 초대장을 구했으니 마님의 의상이라도 빌려 입고 오지 않겠어? 라는 내용입니다.
0: 거의 그 신데렐라 같아요. 하지만 하녀 아델레는 나는 가정부 신부이니 마음대로 놀러 갈 수도 없어 라고 한탕합니다. 밖에서는 또 알프레도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사랑하오 사랑하오. 하녀 아델레는 창문을 열고 마님은 지금 없어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여주인 로잘린데가 등장해
1: 몇 년 전부터 나를 쫓아다녔던 알프레드가 또 나를 찾아와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네?
0: 라고 말합니다. 하녀 아델레는 로잘린데에게
1: 갑자기 저희 이모가 많이 아프신데 간병하러 가게 휴가를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0: 하지만 로잘린데는
1: 무슨 소리야? 내일 주인 어른이 교도소에 갈 예정인데 안 돼!
0: 라고 거절합니다. 하녀 아델레는
1: 이모가 불쌍해요
0: 거짓으로 울면서 퇴장합니다. 그러자 알프레드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옵니다. 로잘린데가 놀라지만 알프레드는
2: 창문을 열어다오.
0: 거의 로미오와 줄리엣도 섞여 있습니다. 로잘린데는 하는 수 없이
1: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면 만나요.
0: 라고 약속하고 글을 내보냅니다. 로잘린데는
1: 저 사람이 노래만 좀 못 불러도 난 버틸 수 있었을 텐데 남편 미안해 당신이 감옥에 가야겠어.
0: 한탄하죠. 남편 아이젠슈타인이 자신의 변호사 블린트 박사에게 호통을 치며 함께 등장합니다. 당신이 변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구류가 늘어나게 됐잖아! 라고 야단치고 변호사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정확하게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저에게 우기셔도 아 전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에 부인인 로잘린데까지 끼어들어 삼중창 당신이 잘한 건 하나도 없어를 부릅니다.

0: 변호사가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고 퇴장하자 아인슈타인의 친구인 팔케 박사가 등장합니다. 로잘린데가 술을 준비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팔케 박사는 아인슈타인에게
1: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밤 오를랍스키 공 무도회에 가지. 예쁜 여자들이 많이 온다네.
0: 라고 말합니다. 유부남한테 이러면 되나요? 아인슈타인은 그 말에 또 눈이 번쩍 뜨입니다. 두 남자는 신나게 오 좋아 내일 감옥에 가더라도 오늘은 신나는 파티로를 부릅니다.

다시 등장한 로잘린드는 감옥에 갈 사람의 표정이 즐거운 곳에 의아해합니다. 저희가 웬일이지? 내일 분명히 감옥에 가는데. 팔케 박사가 퇴장하고 아이젠슈타인은 무도회에 가기 위해 예복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로잘린드는 감옥에 갈 사람이 왜 예복에 입을까?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옛 애인 알프레드를 만날 생각에 더 이상 따져묻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집에 있으면 곤란하니까 하녀 아델레에게 이모가 그렇게 불쌍하지? 이모에게 다녀와 라고 휴가를 줍니다. 집을 나서는 아이젠슈타인은 아내에게 과장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사랑한 나의 아내요. 난 감옥에 가면 당신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 아, 난 그 시간이 정말로 너무나 슬프고 나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요. 로잘린드는 이별의 슬픔을 담아 삼중창 이젠 혼자가 되는군요 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른 세 사람의 마음은 모두 딴 곳에 있습니다. 감옥에 간다고 말하지만 실은 무도회에 갈 아이젠슈타인.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에 클럽이에요. 야, 여기에 야, 지금 저 뭐야 그 스페인의 그 가장 큰 이비자 클럽 이번에 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 내일 감옥 가 뚜뚜뚜뚜뚜 뭐 이런 게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모를 간호하러 간다고 말하지만 실상 또 이제 이비자 클럽 같은 무도회장에 간 하녀 로잘린데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홀로 집에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실은 옛 애인과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는 로잘린데 이 세 사람의 삼중창이 이어집니다.

0: 남편과 하녀가 떠나고 로잘린드가 혼자 있게 되자 옛 애인 알프레드가 등장합니다. 알프레드는 거리낌 없이 이 집의 주인인 아이젠슈타인의 나이트가운을 입고 집 주인처럼 거만하게 식탁 앞에 떡하니 앉습니다. 함께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교도소장 프랑크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을 교도소로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프랑크도 오를롭스키 공작의 무도회에 갈 예정이라 아 이비자 클럽에 이 교도소장도 가려고 죄인을 빨리 압송하고 클럽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에 빨리 죄인을 교도소에 넣을 생각으로 이 집에 온 것이에요. 교도소장 플랑크는 나이트 가운을 입고 있고 이 집에 식탁에 앉아있다면 당연히 아이젠슈타인이겠구만 하고 그 바람피는 남자인 알프레드를 아이젠슈타인으로 착각하고 교도소로 연행을 해요. 알프레드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불륜의 형장을 들키게 돼서 진짜로 감옥에 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로잘린드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 지금은 남편이 척 좀 해요! 라고 말합니다.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알프레드는 저는 그냥 나이트가운을 입고 그냥 식탁에 앉아 뭐야 너 뭐라는 거야? 아닙니다. 로잘린드가 나중에 자신에게 보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뜨거운 키스 한번 하고 프랑크와 함께 퇴장하면서 1막이 끝납니다. 2막입니다. 오를롭스키 공작 저택의 무도회장 밤입니다. 무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손님 중에는 로잘린드의 야외복을 몰래 입고 온 하녀 아델레가 보입니다. 아델레는 자신을 여배우 올가라고 소개합니다. 아이젠슈타인도 등장하는데 그는 자신이 프랑스의 대귀족 르나르의 후작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자 오를롭스키는 나는 사람들이 초대하는 것을 좋아해를 부르면서 오늘 밤은 예의 따질 것 없이 다들 마음껏 즐기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팔케는 아이젠슈타인에게 아델레를 소개합니다.
1: 전 여배우 홀가예요.
2: 전 프랑스에서 온 르나르 후작입니다.
0: 그런데 아이젠슈타인이 자세히 보니 여배우 올가라는 아가씨가 자기 집에 있는 하녀 아델레인 것 같습니다.
2: 당신은 우리 집 하녀와 너무 닮았네요. 라고 말하자 아델레는
1: 그게 무슨 소리예요?
0: 라고 화를 내고 사람들은 모두 그의 무례함을 나무랍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아델레는
2: 마이넬 마이키스
0: 나의 후장님을 부르면서 저처럼 손이 고운 하녀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후장님은 그 하녀에게 푹 빠지셨겠네요? 저처럼 허리가 날씬한 하녀를 보셨나요? 라고 놀립니다. 이 노래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배우라고 믿습니다.

그때 교도소장 프랑크가 늦게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이 프랑스에서 기사 샤그랑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를롭스키 공은 아이젠슈타인과 프랑크를 향해 당신 두 사람은 모두 프랑스인이군요. 편하게 프랑스어로 이야기하세요. 몽주어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어를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엉터리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나눈 척합니다. 예를 들면 봉주르 아 Do you know 둘레줄? Do you know 파리바게트? 마흐키스 이렇게 그때 로잘린데가 가면을 쓰고 무도회장에 옵니다. 예대인이 교도소로 갔으니 아 클럽이나 가야지. 아 이 대저택에서 다 떠나보냈는데 나 혼자 있을 순 없어. 무도회야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다가오자 로잘린데는 헝가리 백작 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 뭔가 이제 뭐 가면을 좀 썼나 봐요. 아이젠슈타인이 회중시계를 들고 심박 박동수를 세워준다면서 수작을 벌이자 로잘린데 부인은 남편의 수법을 훤히 알면서도 이를 받아주고 이중창 고상한 내 허리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녀 아델레가 로잘린데 부인을 보고는 저 사람이 진짜 헝가리 백작 부인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잘린데 부인은 증거를 보여주죠 라고 말하고는 헝가리풍의 차르다시 고향의 노래를 들으면 을 부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람들은 우와 헝가리 사람이 맞아 라고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팔케 박사에게 왜 당신 별명이 박쥐 박사냐라고 묻자 아이젠슈타인은 사람들에게 박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3년 전인가 가면 무도회에서 팔케 박사가 박쥐로 변장했는데 무도회에서 너무 취해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공원에서 잠이 들고 말았죠. 이튿날 아침에 박쥐 모습을 한 채로 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박쥐 모습인 그를 보고 놀려댔습니다. 그 이후로 박쥐 박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오를롭스키가 술잔을 들고 와서는 샴페인의 노래로 알려진 합창 모든 와인 중에 왕 샴페인을 선창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죠. 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이제 무도회가 절정에 이릅니다. 무도회 마지막에는 다시 빈풍의 왈츠가 연주됩니다. 음악이 클라이맥스에 이를 때 시계가 새벽 6시를 알립니다. 진짜 이거 우리나라 클럽과 거의 비슷한 시간에 끝나요. 아주 전통이 길어 클럽은 그죠. 감옥으로 가야 할 아이젠슈타인과 감옥으로 출근해야 할 교도소장 프랑크는 깜짝 놀라 서둘러 퇴장하면서 이 막이 끝납니다. 3막입니다. 교도소 한 다음날 아침입니다. 간수 프로슈가 술에 취해 있고 유치장 안에는 어젯밤 아이젠슈타인 대신 들어온 알프레드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문을 열어다오. 조용해! 이렇게. 술에 취한 교도소장 프랑크가 간수 프로슈와 농담을 나누고 있는데 어젯밤 그 여자가 말이야 굉장히 날 좋아했어. 근데 좋아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어. 여섯 명이나 날 좋아하다라고 허허허 하면서 농담을 나누고 있는데 하녀 아델레도 그를 보러 옵니다. 어젯밤 무도회에서 프랑크가 아델레에게 허풍 섞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청담동 사는데 청담동에 있고 오빠 시계는 저 너 그거 알아? 그 오데마 피게도 있고 뭐 마나 파텍 필립 그리고 내 차는 저 롤스로이스에다가 뭐 이런 허풍 섞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고 교도소로 무작정 찾아온 것이죠. 하녀 아델레는 교도소장 프랑크에게 전 사실 하녀이지만 정말로 여배우가 되고 싶답니다. 저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서 아리아 제가 시골 처녀였을 적에는 늘 부릅니다.

그때 누가 들어오는 기척이 들리자 프랑크는 하녀 아델레를 빈방에 잠시 기다리게 합니다. 그때 아이젠슈타인이 등장해 감옥에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도소장 프랑크는 어제 분명히 아이젠슈타인을 감옥에 넣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무도회장에서 르나르 후작이라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로잘린드가 등장해 어젯밤 남편 대신에 감옥에 들어간 알프레드를 보러 옵니다. 부인이 교도소에 알프레드를 만나는 것을 본 아이젠슈타인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로잘린드는 어젯밤 무도회장에서 남편에게 빼앗았던 회중시계를 보여주면서 후장님, 제 심장박동을 세워주세요 라는 비꼬는 말투로 말합니다. 당신도 나한테 이런 말 할 자격 없어. 두 사람은 서로 비긴 셈입니다. 그때 팔케가 오를롭스키 공작을 비롯한 무도회의 모든 손님을 데리고 교도소로 찾아옵니다. 팔케는 사실 지금까지의 일은 모두 제가 꾸민 것이었습니다. 아이젠슈타인은 사실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창피를 되돌려주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기 위해 이 박쥐의 복수를 계획한 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손님들도 합창을 하면서 이제 이 희생자들을 용서합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아이젠슈타인은 부인의 외도도 연극의 일부라고 생각해 안심합니다.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오를롭스키는 하녀 아델레가 연기 소질이 있다고 말하며 내가 후원자가 되겠어요 라고 약속합니다. 로잘린드는 피날레 합창 모든 것이 샴페인 때문이다를 선창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난 일들을 씻어버리고 즐겁게 살자라는 합창을 부르는 가운데 오페라가 막이 내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인태 오페라 극장, 오늘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어떠셨나요? 오페레타 박쥐의 서곡은 연주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주 연주되기도 합니다. 끝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여러 선율이 접속곡 형식으로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의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What's your name?
1: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2: 이름이 뭐예요?
1: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이어지며 밤잠 설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아침에도 대부분 25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29.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더불어 한낮에도 서울은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 까지 치솟으면서 무덥겠습니다. 한편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와 전북, 경북,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잠시 후 7시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쉬엄쉬엄 모닝 행사로 이미 도심 일부 구간은 통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쪽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차로를 나누어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교차하는 소공로도 서울광장 쪽으로 진입이 불가하다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 부근에서 잠깐 서행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용담터널 부근 2, 3차로에서 장애물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균이었습니다.
5: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YTN 뉴스 타트 3부 시작합니다.
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CEO들과 AI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납니다.
9: 국내 신생 창업기업, 이른바 K-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오늘도 세일즈 외교 일정을 이어간다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방문 이틀째인 오늘은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벤처 캐피털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제너럴 캐털리스트 등 6개 주요 투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어제 네로라는 한미 주요 기업과 AI 산업협력 확대의 뜻을 모았다면 오늘은 국내 신생 창업기업, 이른바 K-스타트업을 위한 행보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실리콘밸리 벤처 자본의 관심과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노하우 공유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청년 실업과 양극화 극복의 해법으로 창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창업과 벤처 생태계를 보유한 곳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과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이 양해각서를 맺고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이 MOU를 통해 한미 벤처 생태계 연결을 강화하고 K-스타트업이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과 만남에 앞서 이 대통령은 현지 우리 교민들을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엔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지론입니다.
8: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빅테크 CEO들과 AI 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과 격의 없는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샌프란시스코 시내 야외 식당에서 진행된 저녁 식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산업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피시앤칩스와 같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탈한 음식과 가벼운 맥주가 테이블에 올랐는데 이 대통령은 우리는 식구다라는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총화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앞서 방한 때 우리 기업인들과 치맥 회동 등을 하며 유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포항,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지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9: 이 극한 더위는 밤에도 가시지 않습니다. 보도에 고한석 기자입니다.
2: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9.1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양산 온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경북 경주, 경남 밀양 등 영남권 더위가 극심해 38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나타나는 열도 현상에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체감 온도도 종일 높았습니다. 지난 12일 처음 발령된 이후로 가장 많은 곳에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양산을 비롯해 경남 의령,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주, 포항, 전남 광양 등에도 발령됐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폭염 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발령되면 야외 활동 금지 등의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1: 낮에는 물, 그늘, 휴식을 반드시 지키고

0: 임희선 기상청장입니다.
1: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밤이 돼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해 열대야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관측 초기보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밤낮 없는 더위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3: 찜통더위 속에 온열질환자 발생이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5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는 60대 남성이 열경련 증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충남 지역에서만 3건의 온열질환 출동이 있었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도 오전 9시 30분쯤 여수시 학동에서 논에 있던 50대 남성이 열사병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2건이 접수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들어 그제까지 온열질환자 1,200여 명이 발생했고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4: 막바지 장맛비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이른바 7말 8초에 접어듭니다.
3: 장마 뒤엔 햇볕에 막대한 수증기가 더해진 이른바 초수분 더위와 기습호우, 태풍 북상이 피서철 날씨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5: 장마가 끝난 제주도에 이어 전국 곳곳이 폭폭지는 찜통더위에 갇혔습니다. 막바지 장맛비가 내린 뒤 곧 내륙도 장마권에서 벗어나겠지만 7말 8초 피서철에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와 게릴라 호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뜨거운 고기압이 채워지는 데다 남쪽의 열대 수증기가 다량으로 밀려와 아열대성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기위로 습도 폭탄이 더해지며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초열대야 수준의 심한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체감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초수변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6: 보통 기온이 33도에서 35도 수준일 때 습도가 80에서 90%까지 오르면 팀장입니다. 실제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38도 이상으로 높아져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5: 여기에 기습적인 집중호우구름이 발달하거나 강한 스콜과 같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북상하는 열대저압부나 태풍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7: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기를 끌어올리면 폭염이 더욱 강화되거나 갑작스러운 호우구름을 만질 수도 있고
8: 김남영
7: 또 앞으로
8: YTN
7: 태풍들이 어디로 향할지
8: 위원입니다.
7: 얼마나 강할지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여름 더위도 심해지거나 또는 빨리 끝나는 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5: 기상청은 피서지에서는 온열질환과 기습호우에 대비하고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사퇴 의지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YTN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사의를 공식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이후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과 맞물려 사의를 밝힌 거로 알려지면서 야권은 즉각 사퇴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도망간다고 책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날선 반응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짜 나라가 걱정된다면 사표를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도 건의하란 겁니다.
10: 만약 역사의 대죄인으로 기록될 것이 두려워
11: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가장 비겁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9: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 덕에 신호탄이 될 거란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 장관 사인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무관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정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 청와대와의 가교

0: 후시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오래전부터 밝혀왔다는 설명과 함께 거듭된 사의 표명에도 대통령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법무부 수장의 일종의 사퇴 방아쇠로 작용했을 거란 엇갈린 해석 역시 존재합니다. 정 장관 거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권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속도전만이 능사가 아니란 신중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며 마지막 변수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주말에도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논의에 가세하면서 계파 대리전도 심화하는 모습인데요.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회 초청 강연에서 신천지 문제를 제기한 건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3: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4: 김민석
3: 없이 저는
4: 더불어민주당
3: 당의
4: 당대표
3: 미래를
4: 후보입니다.
3: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2: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 이제 신천지 문제는 공적 영역으로 올라섰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등의 공세를 의식한 듯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냐, 당원들이 원할 때 합당하겠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경남을 찾은 정청래 전 대표는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또다시 강조하며 연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정치 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적은 없다. 1인 1표제를 훼손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경쟁 후보 저격을 잊지 않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거듭 충심을 강조했습니다.
5: 민심과 당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5: 이것이
4: 후보입니다.
5: 파도 치고 있고 이것이 태풍으로 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전북에서 당원들과 만난 송영길 의원은 당권 주자 3명 다 나름 대표가 될 만하다면서도 자신만 광역단체장을 해봤다며 장점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자체장을 해보니 대통령을 더 잘한다며 자신과의 호흡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6: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속이 상해 죽겠죠.
4: 송영길
6: 송영길이
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6: 나와서
4: 후보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하고 합이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2: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곤 계파별 대리전도 벌어졌습니다. 친선계가 먼저 김전 총리가 언급한 3자 비밀연합 주체가 누구냐고 직격하자, 친명계는 곧바로 이 대통령 돌려까기가 반명이자 분열주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20여일 남은 전당대회, 갈수록 당권주자별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이 96.7% 압도적 찬성률로 조국 전 대표에 이어 신임 당대표가 됐습니다.
3: 목표를 낚아채는 송골매처럼
4: 신장식
3: 정확하고
4: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입니다.
3: 단호하게 개혁을 책임지겠습니다.
7: 새 대표 선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른바 법여권 통합 문제는 또다시 민주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국조특위 연장을 쌍끌이로 띄우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가 우선이란 입장인데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속내도 감지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선관위 사퇴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을 도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는 경남 김해와 대구를 연이어 찾았습니다. 선관위 직원 한두 명이 투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했겠느냐며 특검을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우리의 이 애국심이 식지 않는다면 결국
4: 장동혁 국민의힘
3: 국민이
4: 대표입니다.
3: 원하는 특검을 반드시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8: 국민의힘은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고리로 전산과 통계 조작 정황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사 성역 없는 특검은 물론 현재의 국회 국정조사 특위 기간도 연장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겁니다.

0: 조작 의혹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생긴 만큼 선관위 때리기를 시작으로 정치적 쟁점화를 노리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특검은 원래 민주당 당론이었다. 국조특위 기한 연장 역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길어지는 올공 시위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읽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선 앞서 합의한 선관위 특검을 빨리 출범해 수사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1: 연장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아직은 없고 지금 특검이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특검 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0: 여야가 가뜩이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가운데 야당이 국조특위 연장과 선관위 종합특검 여론전까지 불을 지핀 상황. 당장 약속대로 특검법이 7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지 확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열흘 남짓 남은 임시국회 기간 내내 치열한 협상 줄다리기를 이어갈 걸로 보이지만 난항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특히 전남 광양과 일부 영남 지역엔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의 마지막 일요일 아침 교통 상황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도심에서는 행사로 인해서 통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시 쉬엄쉬엄 모닝 행사가 현재 진행이 중인데, 서울광장을 출발해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1차 반환을 한 후에 숭례문에서 2차 반환을 하고 목적지인 서울광장까지 이동하는 경로고요. 이 때문에 세종대로는 숭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쪽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 반대편 차로를 나누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공로에서 서울광장 쪽으로도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필요한 뉴스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오늘도 가득 준비했습니다.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며 이 아침 여유롭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7월 26일 일요일에 함께하는 7시 뉴스 앤 뮤직 실센 크로프츠의 Summer Breeze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0: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실스 앤 크로프트의 썸머 브리즈, 이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스타트, 시작 선곡부터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침 일찍 찾아주셨어요. 행복 가득 안고 즐겁게 하루 시작합니다. 8920번님, 4723번님, 3025번님의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7월 2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물 한 잔 마시면 신진대사 끌어올려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물 한 잔을 하시고 저는 이제 귀를 간지리고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번호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브래드의 오브리, 에이미 스카이의 I will take care of you.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브래드 그리고 에이미 스카이의 노래 두 곡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찜통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 발생이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5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는 60대 남성이 열경련 증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충남 지역에서만 3건의 온열 질환 출동이 있었습니다. 전남 광주에서도 오전 9시 30분쯤 여수시 학동에서 논에 있던 50대 남성이 열사병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2건이 접수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들어 어제까지 온열 질환자 1,200여 명이 발생했고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가 개발하고 있는 초대형 로켓 스타쉽이 기업 공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13차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부스터 로켓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각 24일 오후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신형 랩터3 엔진을 장착한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스타쉽 로켓 상당부는 약 1시간 동안 비행한 뒤에 인도양의 수직 자세로 착수했으며 스페이스X 측은 대기권 재진입과 인도양 착수가 지금까지 시험 발사 가운데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이 벌어진 광주에서 취장 19년을 지역에서만 근속한 경감 이하 경찰관이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의 경감 이하 장기 근속 경찰관은 3,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3%인 804명이 19년 근속자였습니다. 10년 이상 근속한 광주 경찰관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경감 이하 경찰관의 평균 지역 근속 연수는 전북과 전남, 경북이 15년을 넘어 가장 길었고 부산과 강원이 14년 이상, 광주는 11년 정도였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무더워서 일찍 출근했는데요. 방송 준비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원할게요. 2292번님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뉴스 앤 뮤직 들으시다가 처음으로 참여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오늘도요. YTN 라디오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미리 알고 문자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YTN 경제 라디오 새롭게 론칭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애정을 담아 불러주실 그 채널명을 저희가 이벤트로 지금 공모받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라는 이벤트 중에요. YTN 경제 라디오 어떤 별칭으로 애칭으로 부르면 좋을지 이름 지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최우수 한 명에게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우수 4명에게는 치킨 기프티콘, 그리고 장녀 20명에게는 시원한 아이스커피 모바일 쿠폰을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름이 어울릴지 채널명과 함께 이유 간략하게 전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동안 또 노래 두 곡 보내드립니다. 시아의 사랑의 인사, 이승철의 My Love.

7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과거 마약을 투약한 이력까지 적발된 40대 중국인 버스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중국인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 50분쯤 경기 시흥시에서 자신의 집인 안산시까지 13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20분쯤 화곡동 주택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친 여고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앤뮤직에서 못다 나눈 이야기는 8시 20분 뉴스앤뮤직에서 함께합니다. 끝곡 루시드 폴의 우리 아름다운 시간은 보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8시 20분에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3: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4: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5: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 안전.

0: 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군병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3: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며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는데요. 더불어서 찜통더위에도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인 지금도 이미 서울의 체감온도는 30도에 육박한 상황이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바깥 활동 보다는 실내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계속해서 좋은 편인데 고속도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천 부근 3, 4차로에 걸쳐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밀리지는 않지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으로 목감 진입로 1차로에서도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서울시 쉬엄쉬엄 모닝 행사로 이 도심 통제에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 방향이 통제가 되고 있고 반대편 차로를 나누어 통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오늘 미쳤다.
6: 미쳤다.
7: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8: 미쳤다. 와, 와,
9: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8: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0: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에 미국과 이란이 2주 만에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2: 하지만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의 제2전선인 홍해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2주 만에 공습을 중단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13일 연속으로 이란 공습을 이어갔던 미국이 오늘은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매일 공격 사실을 공표했던 미 중부 사령부는 2주 만에 공습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미군이 이란 공격을 중단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미국 매체인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24일 미국의 추가 공습과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습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란도 주변 골프 국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양측 간의 공습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중단 지시는 오만 협상단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에 도착한 지 수시간 만에 내려졌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주말 사이에 오만과 이란 간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가 향후 변수로 꼽힙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4: Let me tell you, they're getting hit so hard.
5: 이란은 타격을 입고 합의를 원하지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꾸 내용을 바꾸고 딴 소리를 하는데 곧 준비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대신에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송로죠. 바브엘만데브 해협 부근에서는 교전이 격화하고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선박을 공격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 반군 점령지인 호데이다를 공습하자 후티는 다음 날 사우디의 석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사우디가 주도한 아랍연합군이 예멘 호데이다에서 후티 반군과 연계된 군사 목표물들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펼쳤습니다. 홍해 접해 있는 호데이다 주에서는 항구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폭발음이 울렸으며 반군 매체는 지역 통신 인프라 시설과 호데이다 주 연안 카마란 섬이 표적이 돼 두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후티 반군은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운영하고 있는 지잔과 얀부의 시설을 공격한 뒤 앞으로 군사 행동을 확대하고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충돌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의 새로운 전선을 의미한다고 AFP통신은 진단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세력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들에 맞선 예멘 정부군을 그동안 지원해왔습니다. 양측은 2022년 4월 유엔의 중재로 휴전에 돌입했지만 후티 반군은 지난 20일 예멘의 수도인 사나 공항의 폭격의 배후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하면서 휴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후티 반군은 사우디에 대한 전면적인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23일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핵심 관문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으로 전선이 확대된 건데 이에 대한 후티 반군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5: 첫 번째 작전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해 지진에 있는 우리 사우디 아람코 소유의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예산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 미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죠.
1: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오늘은 내놓지 않았지만, 이 전쟁 비용이 포함된 예산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미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50억 달러 규모의 이 단기 긴급 예산 결의안엔 이란 전쟁 수행과 무기, 탄약 보충, 정보 작전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미 중부 사령부는 예멘 후티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발사 기지나 이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고이동성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를 배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 해협을 지나는 상선이나 미군 함정을 향해 접근하는 후티반군의 무인 자폭 보트와 자폭 드론, 해상 침투 편대를 공중에서 정찰하고 저지할 수 있는 아파치 공격 헬기도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예멘과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다른 지역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외교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예멘 상황이 예멘과 사우디 등 영내 국가들 사이에 오랜 분쟁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란과 이번 사태와는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올해 상반기 북중 교역액이 큰 폭으로 늘면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뒤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중 간 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가 줄어든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3: 올해 상반기 북중 교역액은 15억 687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증가했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쏟아진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물론 북중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2017년대와 비교하면 60% 선밖에 회복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엔 제재 직후보다 교역액 수치가 늘었다는 건 최근 북중 교역 활성화 기류, 나아가 대외무역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년간 꾸준히 이어진 양국 밀착 흐름의 결과물이 영향을 미쳤고, 올해 3월 베이징 평양 열차 운행까지 재개되며 물류 혈관도 뚫렸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 이웃이며 정기 여객열차 운영은 쌍방인적 왕래의 편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흐지부지됐습니다. 대북제재를 감시할 유엔 전문가 패널은 해체됐고, 세컨더리 보이콧 무기를 쥔 미국의 관심은 이란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제철과 코크스 등 중간재와 전략물자 수입을 늘린 걸로 확인됐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수산업 증진을 지시한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5: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수공업기업소들에서
6: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5: 제품 검수 공정 체계의 현대성을 제고하며
4: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를 생산해 대러 무기 수출을 지속 확대하기 위한 산업 발판을 쌓는 걸로 해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출생률 저하로 병력 자원이 줄면서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 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군은 군함 조타수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비전투 임무는 민간에 맡기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7: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서해 류성룡함을 본뜬 모의 함교에서 항로를 바꾸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명령을 복창하고 키를 조작하는 건 사람이 아닌 로봇.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파이봇에게 처음으로 조타수 임무를 맡긴 겁니다.
8: 키 왼편 10도, 110도 잡아.
9: 키 왼편 10도, 110도 잡아.
7: 생성형 인공지능 핵심 기술 대규모 언어 모델을 탑재해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갈수록 키우고 있습니다. 악천 후에도 인간의 사투리까지 이해할 수 있게 설계됐는데, 실전 배치될 경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10: 앞으로도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전투 실험을 통해 함정
6: 해군 실기
10: 승무원의 업무를
6: 동전투 실험
10: 경감하고
6: 과정입니다.
10: 미래 병역 자원 감소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7: 승조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함정 청소나 탄약을 비롯한 장비 하역, 급식 같은 비전투 임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 결과 이틀에서 사흘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됐다는 게 해군 설명입니다.
6: 부수적인 작업 부담이 전병들이 체감할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절감된 시간만큼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여 강한 전투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7: 2019년 33만 명이던 병역 자원은 2043년 12만 명까지 줄어들 거로 추산됩니다. 군은 첨단 무인 장비와 비전투 임무 외주화로 공백을 메우며 민간 일자리 창출이란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2: 2차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정부 예산이 공사비로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파헤쳐왔습니다. 특검은 공사업체가 김건희 씨에게 건넨 디올 의류 등이 공사비 불법 전용의 대가가 아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1: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은 관저 공사비 불법 전용 의혹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관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게 줄 비용으로 행정안전부 예산이 쓰였다는 걸 골자로 합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 대통령실 참모진이 개입했다고 보고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12: 검증, 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의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13: 김지미 종합특검 특별검사부입니다.
12: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11: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윗선으로 21g 측과 친분이 두터운 김건희 씨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6일 21g 측은 김 씨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디올 의류와 장신구 등 688만 원어치 고가 물품을 직접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날 21g 대표는 김 씨를 찾기에 앞서 대통령 비서실과 공사비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공사비 예산이 14억 원뿐인데 증액하려면 상급자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g 측이 김 씨에게 고가 물품을 건넨 뒤 잠시 멈췄던 공사는 재개됐고 행안부 예산 전용도 이어졌습니다. 민간업체인 21g이 돈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 공사를 이어갔을 리 없는 만큼 디올 의류 등을 대가로 김 씨가 불법 전용에 관여했을 거라는 게 특검 의심입니다. 다만 김 씨는 디올 의류 등은 대리구매일 뿐 공사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김대기 전 실장은 적법한 예산 전용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종합특검이 공사비 불법 전용 사건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장윤기 사건 부실 은폐 의혹이 벌어진 광주에서 최장 19년을 지역에서만 근속한 경감 이하 경찰관이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의 경감 이하 장기 근속 경찰관은 3,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3%인 804명이 19년 근속자였습니다. 10년 이상 근속한 광주 경찰관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경감 이하 경찰관의 평균 지역 근속 연수는 전북과 전남, 경북이 15년을 넘어 가장 길었고 부산과 광원이 14년 이상, 광주는 11년 정도였습니다.
1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7: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0: 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서울은 구름 사이로 햇볕이 드러났다 숨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금세 먹구름이 끼며 소나기가 내릴 때도 있겠는데요. 오늘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 만큼 우산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후텁지근한 무더위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7.7도에 체감온도는 벌써 29.9도를 가리키며 무더운 상황인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전체적인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2000 부근 3-4차로에서는 전 시간부터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목감 진입로 갓길에서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4km 구간 정체가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 도심에서는 계속해서 통제 구간 참고를 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 쉬엄쉬엄 모닝 행사로 인해 서울광장 부근부터 현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숭례문 사이로 부분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이번 시간도 소중한 휴일을 더 알차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음악으로 채워가겠습니다. Time After Time, 샌디 로퍼의 목소리로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1352
1: 7월 26일 일요일, 7월의 마지막 일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도 실시간 주요 뉴스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통에 참여해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80년대 발표된 노래 두 곡 만나고 옵니다. 마돈나 Material Girls, 토토의 아프리카.

토토의 아프리카, 앞서 흐른 곡 마돈나의 Material Girl이었습니다.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어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일본 정부가 글로벌 플랫폼을 비롯한 5개 기업의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시정 권고를 내

내렸습니다. 25일 니혼 게이자의 신문 등은 전날 일본 총무성이 구글과 X, 메타, 익명 게시판 바쿠사이의 운영사 쇼난세이브홈, 동영상 서비스 니코니코를 운영하는 출판사 가도카와의 자회사 도완구 등 5개사에 정보유통 플랫폼 대처법에 따라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총무성은 이 5개사가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대응 상황 등을 공포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정보유통플랫폼 대처법은 SNS 운영사업자 등의 비방이나 중상, 허위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개봉 11일 차인 어제 관객 수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300만 관객을 모은 건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로 호프는 이보다 하루 늦게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호프는 개봉 3일 차에 관객 수 100만 명, 5일 차에는 2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이번 주 평일 들어 관객 수가 10만 명대에 머물면서 관객 동원 속도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민간 어선의 그물에 걸려 혼액됐습니다. 울산해경은 혼액 신고를 받고 출동해 크레인으로 밍크고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밍크고래는 수컷으로 길이 7.3m, 둘레 3m, 무게 3.2톤으로 측정됐으며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울산해경은 밍크고래 포획은 불법이지만 우연히 걸려 혼액될 경우에는 위판 처리가 가능하다며 판매 금액은 선장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전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요조 이상순,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커피소년 한혜,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8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의 이스라엘 국민 입국 제한 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미 말레이시아 대사를 부르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무함마드 샤룰 이크람 야콥 주미 말레이시아 대사가 미국 국무부에 불려가 말레이시아의 이스라엘 불인정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말레이시아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당국의 사전 특별 승인을 받아야만 이스라엘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운항 안전을 확보할 다국적 연합체를 창설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를 다음 주 영국 런던에서 열 계획이라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서방과 함께 중동 국가들의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이 다음 주 회의를 개최한다고 확인했는데 회의 세부 일정은 논의 중이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항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기뢰 제거함과 군함, 드론 등의 자산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덮친 최악의 산불로 현지 시간 25일까지 모두 2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남서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파리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타고 21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정부는 1,000명 넘는 군 병력을 투입해 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음악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9시 20분에도요. 좋은 노래 준비해놓고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끝곡 가을방학의 반얀나무 아래 정준일, 권진아가 함께 부른 우리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띄워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전남 광양과 경북 고령, 포항, 경주, 또 경남 양산과 의령에는 폭염중대경보까지 발효된 상황인데요. 이들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 예상이 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광주는 35도, 포항 37도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에는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영동대교로 못간 지점 4, 5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한 대가 현재 충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두 개 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가는 길도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를 막고 도로 긴급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성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